줄 모르는 거야. 우리도 저 유자같이 떨어질 줄 모르리라. 유자가 뿌리가 튼튼하다고 하고요. 한 꼭지에 열매가 둘씩 셋씩 열리는데요. 아무리 심한 바람이 불어도 거센 비가 내려도 떨어질 줄을 모르니 우리도 저 유자처럼 떨어지지 말자. 이렇게 강한 결속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여창가곡 우조 우락 유자는 듣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입니다.

유자는 근원이 중하여 한 곡지에 둘씩 셋씩 광풍 대우라고 떨어질 줄 모르는 거야. 우리도 저 유자같이 떨어질 줄 모르리라. 여창가곡 우조우락 유자는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박민희의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최윤진의 가야금, 이정아의 검은고, 고진호의 대금, 이희루의 생황, 특별히 피리 대신 생황을 연주했네요. 그리고 천지윤의 해금, 심은정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조선시대 3대 작가의 하나 노계 박일로가 지은 시조시로 알려진 유자는에서 노래하는 그 내용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김천택의 가집 청구영원에 이 시조시 유자는이 작자 미상이라 기록돼 있어서 작가가 박일로라는 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긴 합니다. 이 시조시에서 유자는 유자라는 열매를 형제 간의 돈독한 우애에 비유해서 노래한 곡이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유자처럼 떨어지지 말자 하는 건 하나의 의미를 넘어서 중의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형제처럼 돈독하고 끈끈한 정, 그 유대감이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한편 정치적 유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해석은 열려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유자가 다른 과실과는 다르게 실제로 그 열매가 꼭지에 아주 튼튼하게 붙어 있어서 실제 유자를 키우는 농장에서는 유자를 따는 작업이 쉬운 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시조시에서도 그와 같은 식물의 특성을 잘 알고 단단한 유자라는 점을 유자를 통해 노래했습니다. 유자 열매가 꼭지에 튼튼하게 붙어있는 이유 바로 근원,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이 시조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유자는 뿌리가 튼튼해서 한 꼭지에 열매가 둘씩 셋씩 열리는데 심한 바람, 거센 비가 세차게 불고 내려도 떨어질 줄 모르니 우리도 저 유자처럼 떨어지지 말자. 아주 깊은 유대감이죠. 우리 산책길 가족의 유대감도 생각나고 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져서 오늘 그 시조시를 노래한 음악으로 산책길 시작해 보았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4일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상령산은 특별히 검은고와 대금 이중주로 준비했습니다. 스무박 한 장단의 느긋한 속도, 여백미가 있는 매력적인 음악이죠. 상령산 듣겠습니다. 김상준의 대금, 하주화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요즘 가을 하늘과 같은 푸른 음악이네요. 검은고, 대금, 이중주,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김상준의 대금, 하주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송지원님 유자 열매가 가지에 단단히 붙어

더 잘하는군요. 박일로 선생의 시 소개 감사드립니다. 가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죠. 제가 어제

군요. 오늘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정과 유대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석반장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하고 소명의식이 생겼습니다. 산책지기님과 길동무들 모두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 출석반장님께서 요즘 열심히 열일을 하고 계셔서 좋은데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저도 산책길 함께 걷고 있어요 하고 소식을 전해주시면 함께 걷고 있다는 그 마음에 저도 덩달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마들째님, 출석 반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도드리 준비했습니다. 도드리는 고려시대에 발생한 음악인 보허자와 관련이 있는 곡이죠. 보허자의 환입 부분과 환두 가락을 변주해서 만든 음악인데요. 밑도드리가 먼저 생겨났고요. 밑도드리를 한 옥타브 높게 변주해서 연주하는 웃도드리가 다시 여기에서 파생돼 나왔습니다. 오늘 밑도드리와 웃도드리를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악 도드리 준비했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도드리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수요일에 퇴원했어요. 신생아가 안전시트에 앉힌다고 싫다고 크게 우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손주분, 다섯 번째 태어난 손주라고 그때 소식 엊그제 전해주셨잖아요. 그 사진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그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퇴원을 했군요. 안전시트에 앉은 아기와 그 부모님 사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작은 아기가 안전시트에 앉아있는 모습 처음 보는데요. 아기가 정말 작아요. 근데 그 우는 모습도 참 귀엽습니다. 아유, 우리 지초실님이 한없이 부럽네요. 그리고 1007님께서 출석 반장님 말씀 듣고 출석 체크합니다. 저도 산책길 같이 걷고 있습니다.

있어요 하셨습니다. 산책길 가고 같이 걷는 분들 이렇게 알려주시면 참 반갑습니다. 네. 또 육구사사님께서 가을 아침 상쾌한 공기를 실어 나르는 산들바람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네요. 유자는 새콤한 맛만 생각했는데 나무가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있군요. 산책길 산책지기님은 우리 길동무들이 지켜야죠 하셨어요. 아, 감동이네요. 우리 산책길의 산책지기님이 우리 길동무들이 지켜야 한다는 문자 감동적인데요. 오늘 유자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들로 이어지네요. 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준비했습니다. 앞서 감상하신 도드리곡처럼 육박 도드리장단에 얹어 노래하는 곡인데요. 두 곡이 같은 육박 도드리 장단이지만 다소 다른 느낌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수양산가는 대략 19세기 마렵 가집에 그 노랫말이 나오기 때문에 늦어도 그 무렵에는 노래되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곡입니다. 우리가 12가사를 구분할 때 학유일 전승의 8가사 또 임기준 전승의 4가사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곡은 임기준 전승의 사가사 속에 속합니다. 수양산의 고사리를 꺾어 위수빈의 고기를 낚아 이런 내용의 일장에서 그 제목을 취해왔습니다. 노래가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역사 속에 보이는 몇몇 고사를 엮어 부르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6장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한벽당 청풍월에 만고천하 영웅준거리 앉아 오늘같이 좋고 좋은 날 만나 아니 놀고 무언 일을 하자느니 이렇게 낙천적인 마음으로 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타 가사에 비해서 다소 흥청거리듯 노래하는 그런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가사 수양산가 듣겠습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연주입니다.

가사 수양산가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객 이동영의 노래였고요. 김성준의 피리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셜록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침 산책길에 만난 네잎클로버입니다. 진행자님과 청취자분들께 행운을 나눠드립니다 하시면서 네잎클로버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와, 기분 좋네요. 이 네잎클로버를 봤으니까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오늘 후반부에 대금산조를 들려주시게 될 박용호 명인께서도 이 네잎클로버를 아주 잘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 민PD가 전해주네요. 또 봄봄님께서 금요일의 경쾌한 산책길 오늘도 함께 걷습니다. 행복한 주말 맞이하세요 하셨습니다. 아, 벌써 주말이죠. 와, 기분 좋네요. 봄봄님께서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향기,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 고금의 여러 글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모아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엮은 책인데요. 매일같이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하나의 화두를 제시하고 그 화두와 관련한 좋은 글을 모아 엮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주제에 대해서 보완해주는 여러 다양한 글을 인용하면서 출처 혹은 작가의 이름도 밝혀 놓았고요.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도 곁들여 놓았는데요. 그 글의 끝부분에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글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제를 다룬 글 10월 12일의 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완성을 향한 첫 걸음은 언제나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1.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 원칙은 실제 생활에서나 정신적인 생활에서나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키기란 어렵다. 세상에는 너희보다 너희의 의무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이다. 군중 속에서는 세상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쉽고 고독 속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쉽다. 군중 속에 살면서 고독할 때의 독립성을 지키는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에머슨. 2. 본질적으로 너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인습에 영합하면 내 힘과 귀한 시간을 잃고 내가 가진 본래의 자족성을 망쳐버린다. 그것에 얽매여 있는 한 너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쓸데없는 일에 허비할 뿐만 아니라 원래 너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인식조차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삶은 영혼과 육체를 파괴한다. 에머슨. 3. 세상은 말한다.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믿고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우리처럼 입어라. 그러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는 조소와 비방, 험담, 배척, 따돌림 등으로 그 사람의 삶을 지옥으로 바꿔 놓는다. 그러나 굴하지 마라. 루시 멜러리. 4. 양심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속한 계층의 인습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아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 모든 잘못과 약점은 죄처럼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위험한 것은 그러다 보면 결심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5. 올바르게 살기에 악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덕행에 대한 신념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마라. 악한 사람들은 원래 덕행을 증오한다. 악한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을 질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히면서 자신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자신과 반대의 길을 가는 선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삶을 욕보이려 애쓴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라. 악한 사람들의 증오야말로 너의 덕행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크리소스토모스. 결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관습을 따르지 않아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관습을 핑계로 양심과 이성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은 더 좋지 않다.

오늘 유난히 하늘이 파란데요. 이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 곡 만파정식지곡 잘 어울리는 그런 날입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10월 12일의 일기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완성을 향한 첫 걸음은 언제나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놓은 내용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날의 일기에 인용한 사람은 에머슨, 루시 멜러리, 크리소스토모스와 같은 작가들이었는데요. 이날 일기에서 톨스토이는 자기 완성을 향한 첫 걸음은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글 속에서 여러 중요한 이야기를 인용했는데요. 인습에 영합하지 말라는 것, 인습에 따르지 않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조소와 비방, 배척, 따돌림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말라 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올바르게 사는 이들이 박해를 받고 덕행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악한 사람들은 원래 덕행을 증오한다 하는 세상의 속된 이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이 자신과 반대의 길을 걷는 선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의 삶을 욕보이려 애쓴다 해도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악한 사람들의 증오야말로 내 덕행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바른 길을 가려 하는 이들이 미움을 받는 그 세상의 이치에 대해 톨스토이는 거기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옳은 길을 가는 이들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한범수

수류 대금산조 준비했습니다. 한범수류 대금산조는 대금산조의 원류를 잃은 이 박종기의 산조에서 비롯된 소리더늠의 산조입니다. 이 산조는 한주환류와 더불어서 대금산조의 2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산조인데요. 박종기가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세 장단을 갖추어서 만들었지만 한범수는 여기에 중중모리를 넣어서 네 장단을 갖추어서 확장된 그런 산조의 틀을 형성했습니다. 한주환이 박종기의 굿거리 장단을 바탕으로 중중모리를 만들었다면 한범수는 자신이 새롭게 만든 가락으로 중중모리를 만들었습니다. 한범수류는 한주환의 산조에 비해서 계면조의 비중이 많아서 이 산조는 계면조 중심의 산조라는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한범수류 대금 짧은 산조 듣겠는데요. 박용호의 대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이세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모리로 이어진 한범수류 대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이 두 분의 호흡이 아주 잘 이루어졌네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이시면서 양주풍류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박용호의 대금 연주였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거문고 연주자 이세환. 이분의 장구장단도 참 좋군요. 이세환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무용반주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태평무 반주음악인데요. 태평무 반주음악은 경기 무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라서 다양한 타악장단이 일품입니다. 지난날 일제강점기 무렵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예인들이 당시 경기 무악의 음악적 자원과 다양한 춤의 자원을 집대성해서 만든 춤입니다. 간혹 이 춤이 궁중춤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춤이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 문무백관의 배역을 설정하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왕실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그렇지만 궁중춤이 아닌 민간의 춤입니다. 김인호와 한성준 계열의 춤이 이어지고 있고요. 1988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춤장단에 진쇠라든지 낙궁, 터벌림, 도살풀이와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장단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와 같은 장단에 맞추어 추는 발 디딤새가 현란한데요. 장단 변화에 따라서 겹걸음, 잔걸음, 무릎 들어걷기, 뒤꿈치 꺾기와 같은 다양한 발 디딤새를 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방송이라서 그 춤이나 발 디딤새를 함께 감상할 수 없다는 점이 무척 아쉬운데요. 그래서 이 춤이 공연될 때 직접 공연장을 찾아가서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런 춤에 대한 반주음악이 귀로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태평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박범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차례의 징소리와 함께 시작해서 징소리 한 차례로 마친 음악이죠. 태평무 반주음악, 선율도 특별했지만 경기무학의 다양한 리듬적 전개에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박범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태평무 반주음악 감상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생각의 향기로 향기로운 한 주를 살아가요 하시면서 하트도 잊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글동무님께서 금요일 생각의 향기 코너를 가장 아껴주신 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글동무님도 향기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중에 한 대목 골랐습니다.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해서 마침내 옥에 갇히게 되고요. 급기야는 매까지 맞게 되는데요. 춘향이 매 맞는 대목 십장가 이번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십장이라고 하니까 춘향이가 매 열 대만 맞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매 열 대를 맞는 동안 숫자 10까지 열거하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십장가라고 합니다. 한 대 한 대에 모두 이도령을 향한 그 일편단심이 노래됩니다. 이때 매를 치는 집장사령의 그 인정 있는 모습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대목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십장가를 최승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손잡이 좋은 놈 골라 잡고 춘향아 한두 번만 견디면은 내 솜씨로 살려주마. 형 좋아라 형 좋아요.
1: 어르신 우왕
0: 배우처럼

공중으로 들 아래 떨어지고 춘향이는 기절하여 이량 휘절한 여리 휘절이오 휘절이 무엇이오.

신하고 변하니까 가망 없고 못하지요. 울진 난 서럽다. 이제도 이제도가 무엇이오? 이보.

0: 망하고 안 되지요. 셋째 난사를 딱 삼가 조심하라.
1: 널 쉬고 어?

경장은 말고 삼군인들 어쩌리까 가망 없고 못하지요. 이제 나서를 딱 사세를 돌아보라. 소녀를 잃지 말고 사리를 찢어서 사대물을 다 걸들에도 아망 없고 안 되지요. 다섯 난서를 딱 왜 형군이를 모르느냐.

이들 가만히 천이 없소. 여사은 난 사흘 딱 육신을 돌아보라. 아, 오케이.

가망 없고 안 되지요. 일곱 난 사흘 딱 실정지와 잔말이인 일이냐. 칠거지지 없는 사람 죽인 일이 웬일이오. 여덟 난 사흘 딱 팔가라 매우쳐라.

사랑 팔주어 먹을 모르시오. 남홈난살딱 구구사정 모더리.

0: 주지 마라.
1: 10분 통촉
0: 없이요. 열다섯을 때려 누니 십오야 둥근 다리 때구름 속을 들었구나. 다리에 검은 비만 엎젖은 형이도 눈물이고 매질하던 집장 사령도 돌아서서 발굴 울며 군복자락 끌어다 눈물 흔적 씻으면서 못 보겠구나 사람의 자식은 못 보겠네.

버름 내고 입쟁이들도 산문 밖에서 구경하다 오지도다 오지구나 우리고 울사또가 오지구나

나 40년 공문 출입 이후로는 매질은 전부 왔네. 집장 사령놈을 눈이 켜두었다가 문 밖을 나오면은 급살이나 주리라. 그런 매질은 전부 왔네. 싸돌아

한다. 그때 사또께서는 분이 점점 충천하여 네 그년 큰 칼 씌워 하오 가라. 사령들이 달려들어 결박한 걸 끌어놓으니 춘향은 사지에 맥이 없어 형틀 아래 떨어지는구나. 그때야 춘향 모친은 춘향이가 들어가면 허락할 줄로 알았다가 영영 듣지 않고 매맞

0: 빠져 죽었단 말을 늦게야 알고 천방지축 들어가는데.
1: 춘향아, 한두 번만 견디면 내 솜씨로 살려주마 하는 집장사령의 인정 있는 말도 있었지만 모진 매에 춘향이는 물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견디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십장가 최승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함께 연주한 십장가 오랜만에 감상했는데요. 소리와 장단의 멋진 조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도 선소리 산타령 준비했습니다. 선소리 한자로 입창이라 부르는데요. 입창은 기본적으로 서서 부르는 소리라서 좌창에 비할 때 전체적으로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경발림을 이어드립니다. 이춘목, 김광숙 두 분의 소리입니다.

마치 서도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듯 마음 풍성해지네요. 놀량, 앞산 타령, 뒷산 타령, 경발림으로 이어진 서도 선소리 산타령,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보유자 이춘목, 김광숙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9월이 되면서 유난히 하늘이 파랗고요. 거기에 더해 흰 구름이 뭉게뭉게 참 보기 좋아서 요즘 가끔 하늘을 바라보느라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어제 오후엔 전화기를 꺼내서 사진도 찍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거리를 걷다 보니 하늘 사진, 구름 사진 찍는 사람들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사진 찍는 모습도 보기 좋던데요. 바쁘시더라도 가끔 예쁜 하늘도 바라보시고요.

심호흡도 한번 하시면서 가을 초입 부분의 정취 실컷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의 행복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책을 읽어야 해. 책이 우리를 깨워주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음악도 미술도 춤도 마찬가지죠. 예술은 얼어붙은 생각을 깨고 다시 출렁이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솔솔의 팔랑팔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나면 일상에 변화가 생깁니다. 영화에서 본 장소가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또 당연하게 여겼던 사실을 의심해 보기도 하고 또 평생 접점이 없었을 누군가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죠. 요즘 여러분은 어떤 작품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트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합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리얼그룹의 아리랑.

리얼 그룹의 아리랑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 드릴게요. 국가유산진흥원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방문 코스를 확대했습니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은 전 국토가 이야기책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0년부터 진행 중인데요. 전국 국가유산을 즐겁게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자 여권 투어, 이달의 방문 코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해왔습니다. 지정 코스를 방문해 여권에 도장을 찍으면 기념품이나 완주자 기념패를 주기도 하고 거점마다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기존 10개 코스, 76개 코스에서 이번 개편을 통해 총 13개 코스, 100개 거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풍류의 길, 그리고 한탄강과 주상절리를 둘러볼 수 있는 선사지질의 길, 전북과 전남을 잇는 소리길 등 기존에 운영되던 코스에 더해서 이번에는 인천과 태백, 군산, 목포를 연결하는 근대유산의 길, 그리고 여수, 해남, 진주 등의 화석산지를 잇는 한반도 공룡의 길, 또 삼척, 영월, 단양, 울진의 동굴을 둘러보는 천연동굴의 길이 추가됐습니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한 코스 소개와 함께 전국에 있는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가이드북과 지도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을 할 때 유용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과 13일 일요일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아트센터 고마에서 공주 북페어가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북페어인데요. 서점은 집, 책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63개 출판사와 지역서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독립출판사와 또 다양한 장르의 출판물을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출판사 부스 이외에도 작가와의 만남, 또 북콘서트, 아트 전시, 공주의 공간을 둘러보는 로컬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가 됩니다. 참가 책방인 탐조 책방에서는 고마나루와 금강에서 새 산책을 준비하고요. 북페어 부스에서 만나 국립공주박물관을 함께 둘러보는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그 밖에도 시인 나태주, 이병률, 정호승, 김민정, 소설가 김금희, 건축가 유현준, 문학평론가 허희 등 다양한 게스트들이 공주 북페어를 찾을 예정입니다. 공주 북페어 공식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시면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북페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로컬 맛집부터 둘러봐야 할 지역 공간 소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문화재단이 한남동 리움미술관과 복합문화공간 사운즈S에서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8월 29일에 시작돼 9월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음악의 기준을 세워온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The Authority와 또 고유한 예술세계를 구축한 동시대 전통음악가들을 만나는 The Signature, 이렇게 두 개의 시리즈로 구성되었는데요. The Authority는 리움미술관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8월 29일 어산어장 동희스님의 공연이 진행이 됐고요. 9월 12일 판소리 명창 정회석, 그리고 9월 13일 가곡명인 김영기, 9월 19일에는 여성 국극배우 조영숙 선생님이 각 장르의 축적된 형식과 소리, 전승의 의미를 음악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사운드 S에서 진행되는 더 시그니처에는 9월 5일 소리꾼 이자람, 9월 6일 여성 국극배우 박수빈, 9월 18일 여창가객 이현아, 9월 20일 범패승 정각 스님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전통의 형식과 음악적 어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온 동시대 예술인의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예술 감독은 프로듀서 겸 작곡가 장영규가 맡았고요. 거기에 더해 현대미술 작가 윤향로의 작품을 무대미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리움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공연 정보와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1: 진국명산 만장풍이요 청천상출.

여영 북주로 삼각이요 희암은 두이기 남한 참두로다 좌륙 낙산

거리에라 미제라 동방 산하지고여 성대 태평 의관 문물 만세지 금탄계라 연풍코 국태 미난허여 구추황국 단풍지저로 인주의 봉무커널 변악등인모여

산송백원 우루장창 한강 유수는 호호양양 조상전하는 차산수와 같이 성수무강사 산봉수가 알도록 천천 바

하면서 우리의 도하 일민이 되어 강구제의 도하령 혁의 가를 부르리라. 연관이 반이 나 넘거리면 우계와 공면 세상 사람들께 모두 다 전하고 가다가 무대나 기산대하처 명당을 가리워 오간 팔짝으로 황황루만큼 집을 짓고 유정한

정회석의 소리, 단가 진국명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확대 소식과 9월 12일과 13일에 열리는 공주 북페어 소식, 그리고 9월 20일까지 진행되는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요.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곽수은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25줄로 휘몰다.

0: 이지혜의 시내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일주일 너무 빠르죠?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까요? 네,
1: 시간도 날아가고 계절도 날아가고.
0: 그렇죠. 오늘 좀 가을 느낌 좀
1: 나십니다. 저는 제 마음에는 이미 가을이 와버려서 네. 가을 느낌 나게 입어봤는데 네. 제가 좀 계절을 감각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내내 신나게 먹었던 비빔라면이 이제 네. 맛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가을이
0: 너무
1: 온
0: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1: 아무리 먹어도 질릴 것 같지 않았는데 네. 맛이 없다. 좀 차가운데 이러면 가을이 온 거더라고요.
0: 그러면 가을에 접어들면 뭘 이제 드시기 시작하시나요?
1: 이제 뜨거운 멸치 칼국수 라면을 주로 먹습니다.
0: 주로 면 요리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오늘 좀 생각나기도 하네요. 네. 자, 지금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신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사진의 얼굴이라는 사진가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일본의 보도사진가 거장인 구와바라 시세이라는 인물인데요. 왜 일본 사진 작가를 다룰까?
0: 그러네요.
1: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네. 이분은 본인이 평생 만약에 100만 컷을 찍었다 네. 하면 그 중에 가장 많은 컷을 한국에서 찍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실 정도로 네. 한국의 얼굴들을 굉장히 많이 사진에 담아왔던 그런 작가분이세요. 네, 네. 특히 뭐 아름다운 뭐 산천을 담는다거나 뭐 멋진 건물들, 문화재를 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란과 격론이 오가는 그리고 사람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첨예한 그런 현장들을 다뤄왔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부터 동두천의 미군 기지촌, 뭐 베트남 파병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많이 찍다 보면 관심이 북한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1: 그래서 네. 북한에 가서 평양의 일상을 담아오기도 하고요. 또 평범하고 아름다운 사진들을 찍어 오신 분은 아니에요. 치열하게 카메라 안에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왔던 인물인데 이분이 지금 90세가 넘으셨어요. 네. 이 긴 세월 동안 사진을 찍으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담았는지를 이제 담아낸 영화입니다.
0: 그러니까 일본의 보도 사진가, 네. 보도 전문 사진가가 찍은 한국의 굉장히 디테일한 역사의 장면들이 담겨있는 네.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1: 그쵸.
0: 이거는 일본 감독이 만든 건가요?
1: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우영 감독님께서 네. 이제 찍으셨고요. 네네. 구와바라 시세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도 이제 한국의 격동의 시간에 담을 수 있어서 혜택받은 사진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크신 그런 분입니다.
0: 구와바라 시세이 지금은 네. 90세가 되신 분인데 네. 이분에 대한 소개도 좀 알고 싶네요.
1: 네. 최근에는 이제 내한하셔가지고 영화 개봉을 앞두고 GV도 하시고
0: 그래요?
1: 네, 네. 아내분께서 한국인이세요. 네. 그래서 한국인 아내분께서 GV할 때 통역도 같이 해주시고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영화 안에서 묘사된 이 구와바라 시세이라는 사진가는 가정을 소홀할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1: 오랜 기간 집을 떠나 있어야 하고 네. 하지만 자신의 사진에는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책임감을 지닌 그런 사진가로 묘사되고 있어요.
0: 네네.
1: 이분이 처음 일본 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미나마타병 으로 이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사진에 담아내면서이거든요. 이때 1962년도는 도쿄올림픽을 이제 앞두고 나라가 정말 모두 다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큰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열망에 이제 들끓던 시기인데 이 미나마타라는 구마모토현의 한 시골 마을, 어촌 마을에서 발생한 이 병과 사건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분은 이제 홀로 가서 본인의 사비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거기에서 미나마타 병으로 이제 고통받는 환자들, 그 마을의 사람들, 그 마을 풍경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또 제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진가냐라고 물으면 이 미나마타 병 환자들을 찍을 때 일화를 말씀드리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0: 네.
1: 그 환자들의 몸이 뒤틀려져 있고 기형의 아이들도 많이 태어났던 그런 일이거든요.
0: 네네.
1: 그런 몸을 담

0: 담기보다는 왜냐하면 다른 걸 담고 싶으셨대요. 왜냐하면 이들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피사체와 카메라를 든 자의 사이에 놓인 권력에 대해서 이때가 사진 경력을 시작한 초창기인데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꼈던 거죠.

0: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든 이 사진가의 저력이 엿보이거든요.
1: 네.
0: 어쨌든 피사체에 대한 예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든 해치지 않으려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 지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의 카메라는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래요. 특히나 보도 전문 사진가들은 그런 갈등 속에 늘 놓여 있다고
0: 맞아요.
1: 하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굉장히 뭐막 분쟁지역이나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담아야 할 때, 당장 내 눈앞에 그 피사체가 당하고 있는 그 위험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가, 내 사진 속에 그걸 기록하는 것이 먼저인가, 뭐
0: 네.
1: 이런 갈등 속에서 늘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0: 맞아요.
1: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담으면서 작업을 많이 하셨던, 특히 아프고 감추고 싶었던, 외면받는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시선을 좀 던졌던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사진의 얼굴이에요.
0: 네. 네.
1: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0: 일단 이분의 사진 속에 담긴 얼굴들에 대한 의미가 1차적으로 있겠죠. 이
1: 네.
0: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4.19 때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4.19 추도식에서 그 대학생들이 침묵 속에 이제 거리를 걸으면서 무언의 시위를 벌인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1: 네.
0: 그때 그 담겨 있는 청년의 얼굴들, 거기에서 이 작가는 1965년 대한민국의 얼굴, 뭔가 더 새로운 것, 억압에도 꺾이지 않았던 열망이 이 얼굴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작업들을 이제 쭉 보면 사람의 얼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청계천에서 이제 거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라고 여겨질 때 청계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1: 네.
0: 그때 자신을 도와주던 한국인 동료도 아 청계천 이런 거 찍지 마라, 이런 가난한 거왜 찍냐, 왜 이런 거
1: 네.
0: 찍어서 일본에 보내냐, 찍지 마라라고 이제 반감을 표현했는데, 그때도 이 작가는 되게 확실하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봤을 때이 청계천에 가난한 건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없다,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생명력과 살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그 얼굴을 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담고 싶었던 어떤 사진의 에센스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얼굴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1: 근데 진짜 방금 그 얘기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작가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은 뜻이 있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겠지만, 당시에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그리고 그 서민의 입장으로서는, 당사자성으로서는, 왜 이런 걸 찍지? 어떤 다른 속뜻이 있나? 숨은
0: 맞아요.
1: 다른 의도가 있나? 의심을 했을 것 같고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0: 거기 실제로 한국인들은 이제 일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면
1: 그렇죠.
0: 그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구정물을 끼얹기도 하고 했었대요. 근데
1: 네.
0: 되게 덤담하게 얘기하자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1: 있다.
0: 없다.
1: 네.
0: 하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또 나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의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사진은 오직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와 현장만을 기록할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찍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현재를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인 거죠.
1: 네. 자, 그러면 이 거장, 이 보도 사진가의 작업들을 다큐로 담은 이 감독은 고희영 감독, 한국 감독인데, 이 거장의 일생을 어떤 톤으로 담았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0: 연출적으로 어떤 야심을 가지고 막 재구성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워낙 입지전적인 인물, 그리고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워낙 내밀하다 보니까 좀 차분차분 평이하게 좀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 구아바라 시세이 작가가 찍은 사진첩을 이제 한장한장 시간 순으로 넘겨보면서 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출이 되었거든요.
1: 그 작가의 사진과 또 현재 그 작가에게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0: 그래서 오로지 이 인물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연출 방식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물 다큐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상 가능하지만 익숙하게 몰입할 수 있는 전공법이라고 볼수 있죠.
1: 고이용 감독은 사실 그런 인물 작품, 인물 다큐를 또 많이 만들어 오신 분이기도 하죠.
0: 네, 뭐 해녀들의 삶을

0: 알만하기도 하고 또 도공과 그의 딸의 이야기를 이제 무려 6년여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보통 막 6년, 7년 정도는 이
1: 네.
0: 다큐멘터리에 시간을
1: 맞아요.
0: 들이시는데
1: 네.
0: 그것이 작업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인물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인물을 다룰 때그 인물과 어쨌든 최대한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더 끌어내는 방식의 연출을 해 오신 분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이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0: 우리가 기록한다라는 것의 의미와 기록하는 자가 갖춰야 될 윤리에 대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증명해 오신 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처음 이제 미나마타 가서 사진을 찍을 때그 병원 원장이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사진으로 과연 뭘할수 있냐. 근데 그 대답을 이제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평생 동안 계속된 거죠. 미나마타 병 사진을 찍고 이 문제를 이제 전국적으로 도마 위에 올린 것처럼 그 이후에 뭐 우리나라 이제 기지촌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도 그 자신의 사진에 담은 여성들의 이름이나 나이 이런 걸잘 몰라요.
1: 네.
0: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밝히지 않으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아주 먼 훗날 십수년이 지나서 이제 동두천에서 무연고 시신들이 이렇게 발견된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때 이제 보도 당시에 거기서 일했던 여성들이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이제 직접 찾아가서 내가 담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 예를 갖춰야 된다라면서
1: 네.
0: 이제 술을 이제 뿌리면서 이제 죄를 올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1: 네.
0: 본인이 한번 찍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1: 네.
0: 이들의 불행을 내가 팔아서 명성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담아낸 비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찍은 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보인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모두가 사진을 찍잖아요. 작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문제인가 아닌가 싶어서 이
1: 네.
0: 영화를 더 추천하게 됩니다.
1: 마지막 그거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많은 것을 기록하고 남기지만 윤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0: 맞아요.
1: 때문에. 자, 좋았습니다. 사진의 얼굴 신작 소개로 들어봤고요. 자, 그 이번에는 이번 주 영화로 들어가 볼까요?
0: 네,
1: 네.
0: 이번 주 영화로 골라온 작품은요,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입니다.
1: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0: 네,
1: 네.
0: 지금 이제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고요.
1: 아.
0: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흥행 성적이 좋진 않아요.
1: 네.
0: 하지만 이 영화와 이렇게 손이 딱 손을 내밀었는데 이
1: 네.
0: 영화가 내 손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드는,
1: 오.
0: 그러니까 딱 통하는 느낌이 드는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단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사랑하는 관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양판 호프다. 나홍진 감독이
1: 아.
0: 호프와 좀 비슷한 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 SF인가요?
0: SF예요. 네.
1: 네.
0: SF기도 하고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고 코미디이기도 하고 호러적인 부분도 있고요. 복합 장르 영화인데요.
1: 네.
0: 왜 서양판 호프라고 했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마을이
1: 네.
0: 통째로 2억 년전 중생대로 이동해요. 왜인지는 묻지 마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1: 그 호프도 우리 안 묻잖아요.
0: 않아요. 네.
1: 안 물을게요.
0: 태양계에 뭐 이상한 일이 생겨서 머머리 생기고 거기로 이제 생물과 물체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1: 네.
0: 하필 공룡들이 살고 있었던 중생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1: 오.
0: 오크 스트리트라는 마을의 한 이제 길이 이제 다 통째로 옮겨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4인 가족이죠. 아들과 딸, 아내와 남편으로 구성된 이 가족이 공룡 한복판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1: 네네.
0: 이 가족도 사실 오크 스트리트 현재에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 공룡 있는 대로 갔으니 이제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다 함께 일치 단결해서 싸워야 하잖아요.
1: 네네.
0: 그 공룡과의 사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1: 한숨이 이거 먼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놀라운 점은,
0: 네.
1: 아니, 주연이 앤 해서웨이고 이완
0: 아,
1: 백그리거예요.
0: 네.
1: 근데 왜 갑자기 중생대가 나오고 공룡 시대가 나오기 웬 말입니까? 자, 쥬라기 월드를 딱 떠올리게 되거든요.
0: 네.
1: 공룡의 시대라고 하시니까. 근데 서사는 분명히 이건 다를 건데,
0: 네.
1: 왜 갑자기, 왜, 왜를 안 묻기로 했는데? 안 물을 수가 없다. 진짜 왜 느닷없이 평범한 사람들이
0: 네.
1: 공룡을 만나게 되는 설정을 했을까요?
0: 호프에서도 보시면 갑자기 평화롭던 호포리의 마을에 외계인이 나타나면서 쑥대밭이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외계인한테 왜 나타났니라고

0: 아니라고 부를 수 없듯이 이것도 비슷해요. 오크스트리트가 갑자기 쑥대밭이 되면서 이제 공룡이 왜 나타났을까? 아. 가족이 이제 추리를 해보는 거죠.
1: 네.
0: 이 가족들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영화 안에서 이제 80년대에 막 물질도 풍요롭고 그 교외의 아름다운 중산층의 그 주택들이 쫙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정말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것 같은 그린 듯한 그 미국의 중산층 가정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거든요.
1: 네네.
0: 거기서 이제 너무나 다들 즐겁게 축제를 막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대체 공룡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1: 그러니까요.
0: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1: 네.
0: 거기서 이제 라디오 뉴스가 이제 무심하게 흐르죠. 나사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태양계의 그 자장 속에 불규칙한 진동이 감지된다.
1: 네.
0: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
1: 나사가 문제야 돼.
0: 네. 라는
1: 뭘
0: 얘기.
1: 새로운 걸 계속 발견되고 진짜
0: 그런 태양계의 네. 되게 기이한 움직임 때문에 이제 물체와 생물이 그 중생대와 서로 이동하게 되는 웜홀이 열려요. 그래서 그 웜홀을 통해서 오크스트리트에 있는 뭐 자동차가 중생대로 가기도 하고 중생대에 있는 식물들이 갑자기 오크스트리트에 와서 막 자라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점점 이게 이상하다라는 복선을 깔고 가다가 그 웜홀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힘이 커졌을 때 마을이 아예 통째로 공룡시대로 가게 되는 거죠.
1: 네. 설명을 들으니까는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네요.
0: 웜홀 그 장면을 좀 상상하게 되세요.
1: 자, 음악을 듣고 와서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OST 가운데 마이클 지아키노의 작곡으로 A Thin Flower Veil Between Life and Death 듣고 오겠습니다.

0: 영화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OST 가운데 마이클 지아키노 작곡의 A Thin Flower Veil Between Life and Death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영화의 주연이 앤 해서웨이와 이완 맥그리거라고 했는데
1: 네.
0: 일단은 앤 해서웨이는 진짜 헐리우드가 엄청 사랑하는 여배우인가 봐요.
1: 아, 그리고 네. 너무 작품들이 다양해요.
0: 그러네요.
1: 네,
0: 진짜.
1: 블록버스터에만 이제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결,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하고 있는데
0: 네.
1: 하나같이 다 재밌습니다.
0: 그 오디세이의 페널로페에서 지금 갑자기 궁녀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1: 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여기서도 가정을 지킵니다.
0: 아, 강인한 여성.
1: 네.
0: 자, 근데 앤 해서웨이와 이완 맥그리거가 어떤 캐릭터인가요? 아까 강인한 여성 뭐 살짝 운을 띄워주셨습니다만.
1: 네. 많은 중년의 부부들이 겪듯이 좀 위기 상황이에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서로에게 이제 속마음을 숨기고
0: 네.
1: 어떻게든 현상 유지를 해보고자 상처를 덮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골마 터진 상태예요.
0: 네.
1: 그래서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드니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잘 돌보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있지만 소설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근데 남편에게도 숨기고 아이들에게도 숨기고 몰래 네. 지하실에서 혼자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
0: 네.
1: 왜냐하면 그 소설의 주인공이 지긋지긋한 가정을 버리고 뉴욕으로 떠나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여자의 이야기거든요.
0: 아,
1: 그걸 너무
0: 꿈이군요.
1: 잘 쓴 거예요. 또.
0: 예, 예.
1: 그래서 마을에 살고 있는 다른 이제

0: 유명한 편집자에게 보여줬을 때 극찬을 하면서 이거 빨리 이제 내야 된다, 빨리 너 데뷔해야 된다라는 이제 격려까지 받을 정도로 잘 썼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이건 소설이라고 하지만 항변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1: 그렇죠.
0: 인물이니까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안 맥그리거는 그런 아내를 모른 척해요. 다 알고 소설도 다 읽어놓고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1: 네.
0: 왜냐하면 지금 발언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직장에서 해고돼가지고 구직 중이에요. 그래서
1: 네.
0: 아내한테는 뭐잘 되고 있다, 이제 일자리를 구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굉장히 기죽어 있고 아내 똑똑하고 아름다운 아내에 비해서 자신은 좀
1: 초라해.
0: 못났다, 초라하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기가 죽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를 화나게 하는 면은 회피형이에요. 갈등을 회피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려는 그 태도가 아내인 드니스를 더 이제 미치게 만드는
1: 그건
0: 거죠.
1: 미쳐요, 그건.
0: 잘 아시네요.
1: 피하는 건, 회피하는 건 제일 나빠요.
0: 네.
1: 아, 그런 두 부부의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0: 네.
1: 어떠세요, 우리 기자님?
0: 지금 방금 우리의 대화에서 드러났겠지만 저는 당연히 드니스 쪽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좀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1: 그러네요.
0: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안에서 가장 화가 났던 구간은 공룡이 사람들을 막 해칠 때도 아니고 이들이 막 이런 재난 영화에서 보면 좀 문제를 일으키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일명 고구마 캐릭터라고, 민폐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런 캐릭터가 나올 때도 아니고 이 남편 그렉이 우리는 다 괜찮을 거야, 하느님이 지켜주실 거야, 막 말도 안 되는 긍정론을 설파할 때거든요. 이때 드니스가 아니 당신 교회도 안 다니면서 갑자기 웬 하느님?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맞지 않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뱉는 사람인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믿는지 아닌지도 알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을 보면 좀 이제 미쳐버리는 그런 타입입니다,
1: 미쳐요,
0: 저는.
1: 미쳐요. 자, 공룡 등장이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 그러면 뭐 이렇게 자기가 초라하고 막 약간의 질투심도 아내에게 느끼고 하는 이런 감정들,
0: 네.
1: 갈등은 그럼 이제 완전 사소해지겠네요. 왜냐면 이제 생사를 다투어야
0: 그쵸.
1: 되니까
0: 처음에
1: 어떻게
0: 이제
1: 되나요?
0: 공룡이 나타났을 땐 그렇죠.
1: 예.
0: 이제 가족들이 모처럼 일치 단결해서
1: 네.
0: 공룡에게 대항하고자 해요. 다행인 것은 오크스트리트가 미국에 있다는 거죠. 가정마다 이제 총기가 있고 총기를 다룰 줄 알아서 어느 정도의 미약하나마 대항은 할수 있는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1: 네.
0: 조금씩 이제 시간을 버는 거죠, 이 가족도. 근데 참 가족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싸웁니다.
1: 네.
0: 왜 거짓말을 했느냐, 나한테. 왜
1: 아, 아.
0: 직장 구했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부모님들 싸우고.
1: 네.
0: 이제 그걸 계속 봐온 자식들은 불안하죠. 그 불안함에 못 이겨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1: 네.
0: 밖에 공룡이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1: 아, 참.
0: 가족은 어쨌든 이큰 재난 상황 앞에서 하나가 되는 듯 보이나 여전히 문제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다라는 거죠.
1: 너무 현실적이네요.
0: 네.
1: 너무 현실적이네요. 이 영화 안에서 이네 명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족,
0: 네. 네.
1: 강아지도 역할을 좀 한다면서요.
0: 강아지가 너무너무 기특해요.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1: 그
0: 있고요.
1: 정도입니까?
0: 네, 스타벅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처음부터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예 웜홀로 옮겨가기 전부터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계속 경고해요.
1: 동물들이
0: 근데
1: 가장 먼저 느끼니까.
0: 그쵸. 근데 그 경고가 짖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공룡들의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도 위협을 알리고 가족들을 구해주는 역할까지도 해냅니다.
1: 근데 이게 이제 SF가 뭐 사실 여러 근미래 혹은 아주 먼 미래를 보통 상상하는데 왜
0: 네.
1: 극중 배경을 82년도로 설정을 했을까요?
0: 이 감독이 이 영화의 어떤 시작점이 될 만한 부분을 떠올린 것이
1: 네.
0: 미시간주의 어느 교회 주거지에 갔었을 때래요. 거기서 너무 조용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산책하던 중에 갑자기 여기 이렇게 조용한 곳에 공룡이 나타나면
1: 네.
0: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스쳤다라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평범한 중산층의 교회 동네,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곳, 80년대 어린이였거든요. 그래서
1: 네.

0: 82년이라는 시기가 나왔고요. 네. 이 82년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죠.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도입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실직자도 나오고 그동안 이제 방만하게 운영됐던 복지 같은 것도 혜택이 많이 줄어서 네.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던 불안감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용이라는 것이 이 80년대에 안온한 중산층 가정이 느끼던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불안을 좀 상징하는 그런 은유이기도 하죠.
1: 네. 아, 그러면 어쨌든 이게 공룡이 등장하니까요. 중요한 거는 공룡을 얼마나 이제 뭐 AI님 뭐 온갖 기술이 다 발전한 이 상태에서는 어떤 네. 식으로 구현했을까? 실감납니까?
0: 실감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네요. 일단 네. 실감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이 호프 생각을 많이 이제 관객들에게 주는 이유가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이 포식자, 공룡의 묘사가 정말 실감나거든요. 공룡이 등장했을 때는 고어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네. 인간을 잡아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화롭던 가족 코미디 드라마가 공룡이 나올 때는 네. 갑자기 액션 스릴러처럼 변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룡이 액션 스타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주죠. 근데 이게 약간 좀 재밌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고고학적인 어떤 좀 고증이 잘 되었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각각 개별의 공룡들은 굉장히 고증이 잘 되어 있어요. 네. 뭐 알로사우루스가 가장 중심이 되는 액션 스타로 나오는데요. 알로사우루스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훌륭한데 네. 문제는 이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공룡들이 이제 과학적으로는 동시기 때 겹칠 수 없는 종들인 거예요. 네. 중생대 안에서도 뭐 트라이아스기가 있고 뭐 백악기가 있고 주라기가 있는데 그 각각의 시기에 있던 공룡들이 다 하나로? 한꺼번에 네. 등장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고증이 안 맞기도 한데 사실 마을 전체가 2억 년 전 중생대로 갔는데 그 각기 공룡들의 고증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1: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0: 그러니까 이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액션을 벌인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1: 이것도 IMAX 이런 데서 봐야 됩니까? 어떤 실감성을 위해서?
0: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관이
1: 아직도?
0: 관이 없습니다.
1: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 공룡이 등장한 어떤 중생시대의 그 느낌과 네. 가족의 드라마가 또 섞여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만큼 잘 밸런스를 맞추면서 갈지 그게 좀 관전 포인트일 것 네. 같네요.
0: 이 영화는 밸런스를 맞춘다거나 균질한 이야기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서로 다른 요소들이 충격에 맞부딪혀서 나오는 충격파가 재미있는 영화거든요. 네. 평범하고 평화로운 중산층 교회 마을, 공룡. 이것이 부딪혔을 때 나오는 그 파열음. 네. 그리고 가족 드라마 안에서도 가족이 갈등을 이제 풀어내고 마침내 하나가 되는 과정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장하는 좋은 유려한 방법이 아니에요. 굉장한 충격파를 내놓는 희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 화해하는 과정을 보면 네.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다 같이 행복해져요. 근데 그 중간 과정들이 좀 악취미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좀 잔인한 부분도 있고 네. 이걸 웃어야 되지 울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그럼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1: 그래요?
0: 그래서 관객으로 하고 내 지금 웃어도 되나? 울어야 되나? 이런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저는 웃었습니다. 거기에 웃을 수 있는 관객들이라면 이제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이게 아까 관객 평중에 미국산 호프 네.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그 외계인이나 공룡의 등장 같은 그런 신들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현실에 뭔가 균열과 파괴를 일으키는 새로운 어떤 생명체의 네. 등장 이런 것 때문일까요?
0: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것이 이제 모든 카오스를 몰고 가는 식의 굉장히 실감나는 액션 연출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1: 네.
0: 그 과정까지의 어떤 도파민이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엔딩에서 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준다라는 점에서도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엔딩에서 충격이 있다고요? 네. 이 제목 자체가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이에요.
0: 네.
1: 그거는 스포라서 말씀 못 해주시겠네요?
0: 마지막 날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0: 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 영화는 SF 중에서도 뭐 괴수물일 수도 있지만 공룡이 나오니까 어쨌든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타임 슬립 물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1: 자, 그러면 그래도 웃으면서 재밌게 보셨다 하니까요. 저는 사실 지금 별로 흥미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큰일 났네.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인상적인 장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0: 아,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한다면, 이 마을의 전체적인 풍경과 어떤 일것 같아요. 왜냐하면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82년이 어떤 시기입니까? 이티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하던 시기잖아요.
1: 그때였던가요?
0: 네. 그래서 이때 스필버그의 어떤 향수? 스필버그가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을 풍경이 묘사되고 있는데, 남자 아이들이 여러 명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당연히 이티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관객은. 그리고 이들이 워머를 통해서 이제 공룡이 있는 선사시대로 가는 과정에서도 번쩍하는 섬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도 이티와 뭐 미지와의 조를 연상시키고요.
1: 오마주를 많이 한 건가요? 그럼?
0: 오마주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음악도 방금 들어보셨지만 존 윌리엄스의 음악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면에서 스필버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오크스트리트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 오마주로만 점철된 영화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 저는 엔딩이었는데 엔딩에서 이 스필버그를 능가하는 비선형적인 이야기였던 최고봉을 좀 저는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엔딩이 해피 엔딩이에요.
1: 해, 해피
0: 네,
1: 엔딩이라고요?
0: 꽉 닫힌 해피 엔딩이에요.
1: 회피
0: 아니,
1: 아니고
0: 회피
1: 해피.
0: 아니고 해피. 해피 엔딩인데, 관객들이 보고 있으면, 와, 잘 됐다, 다 살았구나, 다행이다라고 박수 치면서 조금 찜찜해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이걸
1: 그래요?
0: 해피 엔딩이라고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서 이 감독은 미국식, 그동안 스필버그 영화를 비롯한 그 80, 90년대 할리우드 영화에서 묘사되었던 미국식 가족주의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엔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해피엔딩인데, 나는 찜찜해. 라는 좀 독특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엔딩 장면을 저는 꼽고 싶네요.
1: 엔딩 장면을 지금 계속 얘기하셔서
0: 네.
1: 봐야겠네. 그것 때문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작으로는 사진의 얼굴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지혜 영화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지혜 시네 토크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영화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속 대사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영화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OST 가운데 The End of Oak Street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거나 카페에 앉았을 때 수많은 빈자리 중에서 이상하게 매번 벽쪽 구석이나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게 되는 경험 있으시죠? 한가운데 넓은 자리가 비어 있어도 구석 자리에 앉아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도감이 들곤 하는데요. 이런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벽 지향성 혹은 구석 효과라고 부른다고 해요. 등 뒤가 벽으로 막혀 있어야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아주 오랜 본능이죠.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안식처나 나만의 소소한 공간을 찾는 것도 어쩌면 이와 같은 이치가 아닐까 싶어요. 복잡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쉬게 해줄 나만의 구석자리. 이 시간 편안하게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고요한 구석자리가 되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정은주 외 여러분의 연주로 고요한 기쁨 첫 곡으로 만나보시죠.

물소리도 그렇고 음악의 전반적인 느낌이 좀 안정감이 느껴지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곡이었어요. 정은주 외 여러분의 연주로 고요한 기쁨 오늘 첫 곡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벽을 등지고 구석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안도감 분명히 있죠. 지하철을 타거나 카페에 갈 때도 비슷한 기분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 현상은 구석 선호 현상이나 벽 지향성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곤 해요. 사람은요, 시야가 탁 트인 곳을 바라보면서도 내 몸은요, 벽처럼 안전하게 막힌 구석에 있을 때 가장 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조선시대 선비들도 이러한 마음의 이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스릴 때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자연 속에 가만히 물러나 머물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으니까요.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 던져두고 늘 치열하게 버티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요, 나를 안전하게 감싸주는 아늑한 공간으로 가만히 물러설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길고 긴 삶을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복잡한 일상 잠시 있고요.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구석자리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치와 풍속, 사람의 마음과 정서를 담아 노래한 12가사 전해드립니다. 정가 앙상블 이플의 노래로 죽지사 듣고 올게요.

정가앙상블 이풀의 노래로 죽지사 전해드렸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자리 많아요. 아무 자리 앉아서 편하게 들으면 최고죠 라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여는 말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영디바라기님께서 맞아요. 저도 그래요. 카페도 그렇고 도서관 가도 벽 쪽에 양쪽으로 감싸는 부분에 앉아서 공부하면 더 잘 됐어요. 우리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저의 포근한 안식처입니다. 라고 해주시고 두꺼비님께서도 저도 항상 끝자리 좋아해요. 식당, 열차, 버스도요. 그리고 또 4921님께서는 아 오늘 첫 곡 들으시고 이렇게 문자 주신 것 같아요. 바람 소리와 음악 소리가 어우러져서 포근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 1178님께서는 여는 말 들으면서 딱 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안정형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영화관 가더라도 가장 맨 뒷자리 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음악마루 청취자분들 중에 저처럼 구석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음악마루는 항상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사실 나만 그런 성향이 있나? 줄곧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오늘 여는 말 전해드리면서 벽 지향성, 구석 효과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는구나. 그게 본능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았었지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거였는데 중앙 쪽 자리에는 잘 안 앉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오늘 또 많이들 또 그 내용에 공감을 해주셨네요. 7208님께서도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뭐 여러분 어디든 여러분 좋아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의 편안한 곡들 오늘 2시간 동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박송이 작가의 모네 빛의 순간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거예요. 모네 서거 100주년을 맞아서 그의 삶과 예술 세계, 대표 작품들을 문화해설상인 박송이 작가의 깊이 있는 해설로 전해드릴게요.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그곳 풍경을 보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문자 참여는 이 번호 기억해 놓으셨다가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0020님께서 오랜만에 복귀한 청취자입니다. 진행자님의 상냥한 목소리는 여전하네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어머나 0020님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문자 보니까 더더욱 반가운데요. 002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지금 전해드릴게요. 가야금 앙상블 오늘의 연주로 오늘의 선물 듣고 오시죠.

002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고 왔어요. 가야금 앙상블 오늘의 연주로 오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선물은 뭘까요? 저는요, 오늘 출근길에 만난 파란 하늘이 정말 선물 같았어요.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내줬더니 친구들이 이 파란 하늘 싫어하냐? 너무 예쁘다. 이런 이제 댓글들을 달아줬는데 그만큼 하루하루 그 변해가는 이 가을로 다가가는 그 모습들이 좀 선물같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선물 하나씩 좀 찾아보시는 그런 여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홍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서도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청풍명월 전해드릴 텐데요. 게임 OST 곡으로 발매된 곡이에요.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는 종족의 순수하고 고운 마음과 해와 별을 따라 흐르는 자유로운 모험의 행복한 여행길을 노래한 곡 청풍명월 지금 감상해 보시죠.

한옥 찻집. 1865년 모네는 살롱전에 출품하기 위해 가로 6m, 세로 4m가 넘는 규모의 초대형 작업을 시작했다. 그림의 목표는 야외 빛 아래에 있는 현대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으로, 당대 파리 중산층이 숲속에서 소풍을 즐기는 장면을 묘사했다. 당시 화단에서는 전통적인 역사화나 신화적인 주제를 선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그의 선택은 대단히 새로운 것이었다. 당시 모네는 파리 근교 퐁텐블루 숲 근처의 샤이에 머물면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모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친구들에게 모델을 서달라고 부탁해야 했을 정도였지만 새로운 회화에 대한 열망은 꺾이지 않았다. 남성 모델은 친구이자 동료 화가였던 프레데릭 바지유가, 여성 모델은 까미유가 옷을 갈아입고 위치를 바꿔가며 여러 인물의 역할을 수행했다. 돗자리와 풀밭, 나뭇잎, 인물들의 옷에 내려앉은 선명한 빛이 그림의 주인공이다. 전작을 그리며 모네의 모델이었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카미오 동시회가 급하게 기획한 초록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모델이 됐다. 이 그림은 모네가 평생 가장 사랑한 모델이 대중들 앞에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 그림이기도 했다. 등을 돌려 떠나려는 듯한 모델의 역동적인 자세를 통해 찰나를 포착한 그림은 전통적인 초상화 형식을 따르며 인물을 강조했다. 검은 줄무늬가 있는 초록색 실크 드레스의 광택 질감은 빛을 반사하며 그 풍성함과 부드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들판의 나무 그늘에 카미우가 앉아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들 장이 서있다. 저 멀리 왼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를 통해 햇빛이 비치는 풍경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는 듯한 상쾌함이 전해진다. 현실에서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캔버스 위에는 오직 순수한 빛의 아름다움만을 담았다. 그림 속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평온한 일상은 끝내 굽히고 싶지 않은 모네의 자존심과 예술적인 의지와도 같다. 그의 작품 여름은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오히려 가장 찬란한 순간으로 재탄생시킨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그림이다. 모네는 작품 임종을 맞은 카미오 모네를 통해 사별의 아픔을 겪는 남편이기보다 빛의 변화를 포착해야만 하는 화가라는 실존적 숙명을 깨달았다. 임종의 안색에서 푸른색, 노란색, 회색의 조화를 분석하는 본능을 자각한 순간, 그는 슬픔을 앞서는 예술적 관찰력에 경악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그러나 모델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던 그녀에게 그 변화의 찰나를 캔버스에 영원히 각인하는 것이야말로 그녀의 화가였던 모네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애도였을 것이었다.

김에라 외 여러분의 현주로 하얀 등대 감상하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박송희 작가의 모네 빛의 순간들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지독한 가난 속에서 친구들을 모델 삼아 그려낸 찬란한 들판의 햇살 그리고 평생의 연인이었던 카미오가 숨을 거두는 순간마저도 얼굴에 스치는 색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쫓아야 했던 화가의 시선. 모네에게 빛을 관찰하고 캔버스에 남기는 일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지독하리만치 냉정한 숙명이었던 것 같아요. 고통이나 결핍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직시했던 모네의 예술혼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나만의 고집스러운 시선이나 가치는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박송희 작가의 모네 빛의 순간들과 함께 해봤어요. 청산도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하윤주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입니다.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늙음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청산도 듣고 오셨는데요. 하윤주의 노래 두 번째 날의 연주였습니다.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더없이 기쁜데요.

고맙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아 영디님 파란 하늘 사진 보내주세요. 저한테 선물은 우리 예쁜 영디님 자체가 큰 선물이 아유 제가 쑥스러워서 읽어버렸네요.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요 하늘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지금 전주의 한옥마을의 풍경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평화롭고 잔잔하게 일렁이는 호수의 물결을 그린 연주곡이에요. 윤은화 작곡의 잔잔한 호수 감상하시겠습니다. 윤은화의 양금 연주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이엔의 연주였어요. The Game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두꺼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들으시고 신청곡 고맙습니다. 꾸벅 문자 주시고 그러시면서 한옥마을 골목길에서 파란 하늘 사진 찍고 계셨군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맞아요.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풍경 하나 찍어두세요. 그리고 이날 가을 느낌을 사진을 보면서 기억해보는 거예요. 사진 일기 같은 느낌? 저 지금 그냥 방금 생각한 건데 사진 일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하루하루 풍경을 찍어놓고 그날의 느낌을 떠올리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작게 이렇게 메모해놓을 수도 있고 하니까 사진 일기. 이거 좋은데요? 아무튼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풍경사진 하나쯤 찍어놓고 이 오늘의 그 느낌 있잖아요. 바람의 감촉, 여러 가지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풍경사진 하나쯤 체크하게 해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7740님께서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요. 완전 가을 분위기 나요. 그래서 오늘 아지트 다방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아우 좋죠 좋죠. 어디에서 뭘 하시든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금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자, 오늘은요.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가야금 산조, 긴 산조, 서공천류 가운데 휘몰이 전해드릴게요. 김민정의 가야금,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감상해 보시죠.

가야금산조, 긴산조, 서공천류 가운데 휘몰이 감상하셨어요. 김민정의 가야금, 정화영의 북장단이었습니다. 너튜브나 SNS 같은 데서 유용한 건강상식, 맛있는 음식 레시피, 뭐 생활 꿀팁 뭐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거 좋은 정보인데? 그러면서 일단 저장부터 해두시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정작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곤 해요.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알아두면 진짜 유용한데 매번 들어도 막상 닥치면 잊어버리는 생활 꿀팁들, 뭐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전자레인지에 밴 음식 냄새를 없애는 법. 젖은 행주를 넣고요. 2-3분 정도 돌려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귤이나 레몬 껍질을 물에 넣어서 함께 돌려도 깔끔해지고요. 또 계절이 바뀔 때 침구류 대청소 많이 하시죠. 이불에 든 얼룩을 깨끗이 빼고 싶을 때는 베이킹소다가 효자입니다. 물에 살짝 개어서 얼룩 진 곳에 미리 발라두었다가 세탁을 하게 되면 싹 지워지고요. 마지막으로 냉동실에 꽁꽁 언 고기를 빨리 녹이고 싶을 때는 뒤집은 양은 냄비 위에 고기를 올리고요. 그 위에 다른 양은 냄비를 겹쳐서 올려놓으면 끝입니다. 알루미늄의 열 전도율이 높아서 불과 10분 만에 녹는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신기하죠. 들을 때는 아 이거 다음에 꼭 써먹어야지 싶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되지만요. 오늘 정보 정도는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용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장독풀이 듣고 올게요.

흥과 같이 빠른 세월 유수같이도 흘러가니 인생 수명 백년이요 단독 수명은 끝.

그 씨앗이 자라나서 가지마다 꽃이 피네. 그 꽃이 낙화되니 낙화 끝에 여름 열매. 청실홍실 여름 열매 열매 이름이 없을 소냐.

주님 은덕으로 창한독을 담으려고 농부들이 지은 농사 콩을 팔아 장 담을 때 이골저골 장유수의 장한

꽃은 만발해도 꽃까지 꽃은 피지 마소. 소산 반죽 좋은 대로 엉금 엉금 산자 얼거. 연분홍 찔레꽃 만발한데 장독복판에 용수 얹고. 용수복판에 뜨는 간장 단말지 솥에 다리거든. 간장빛은 금어주고 된장빛은 물이 주소. 단지 단지 열두 단지 알만 꽉꽉 채워.

건재 풍재 막아주고 관재 구설도 막아줘서 1년하고 12달 300하고 60일 과년하고 14달을 오늘같이로 점지하소 잡지잡시는 무랄로 가고 만복수복만 일이 주소

조상용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장독풀이 전해드렸어요. 장독 안의 음식들 상하지 않고 맛있어지고 온 가족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여러분이 더더욱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장독풀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거문고 합주단의 연주인데요. 옹해야 거문고 합주 감상해 보시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수도권을 품어안은 천년의 숨결,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떠나볼게요.

신라 문무왕 때 처음 쌓기 시작해서 조선 인조 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남한산성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귀한 보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한산성 하면 병자호란의 아픈 역사나 가파른 산성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이곳은 단순히 과거의 유적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수백 년 세월 동안 이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남한산성은 험난한 비바람을 견뎌내며 삶을 지켜낸 든든한 울타리이자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거대한 삶의 공간이었죠. 산성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청량산과 굽이치는 능선의 녹음이 성벽을 따라 병풍처럼 펼쳐지는데요.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거닐면서 만나는 임시궁궐 행궁과 성곽의 으뜸 지휘소였던 수어장대에 서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면 서울 시가지와 한강 물줄기가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람소리와 나뭇잎 서걱이는 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돌성벽에 가만히 손을 얹어보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오랜 세월 이 땅을 지켜온 산성의 깊은 울림이 가슴속까지 차분하게 전해져 오죠.

사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기는 남한산성이지만 가을에 만나는 산성은 단풍과 이끼 품은 돌담이 어우러져서 독보적인 아늑함과 고즈넉한 운치를 자아내는데요. 약 12km에 달하는 성곽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수어장대에서 바라보는 노을과 숲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무거운 짐들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질 겁니다. 백성들의 삼터이자 호국의 보류였던 천년의 성곽길, 그리고 눈이 시리도록 푸른 숲과 오래된 기와지봉, 험준한 산세에 기댄 단단한 성벽은 위태로운 정세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수호 의지를 품고 있고요. 성문 너머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호젓한 오솔길마다 역사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들의 온기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습니다. 천년 역사의 숨결과 풍성한 가을 축제가 기다리는 곳. 지친 일상에 호연지기와 깊은 휴식을 안겨줄 남한산성으로 느긋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쿡하게 연주였어요. 행공 행차 듣고 오셨습니다. 역사의 깊은 호흡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남한산성으로 오늘 한번 떠나봤는데요. 특히 이 무렵의 남한산성에는요, 국악의 숨결이 묻어나는 반가운 축제도 펼쳐집니다. 바로 내일부터, 그러니까 9월 5일 토요일부터 10월 25일 일요일까지 열리는 2026 남한산성 가을 페스타입니다. 전통 연희 한마당과 생태 역사 투어, 수호군 체험을 비롯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만나실 수 있고요. 특히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야간 경관 조명이 밝혀지는 달빛 산책과 함께 남상일, 김덕수, 앙상블 더류 등이 출연하는 행궁 음악회가 열려서 남한산성의 밤을 아름다운 국악 선율로 물들일 예정이에요. 참고로 성내 구역은 취사가 전면 금지고요.

도시락은 지정된 휴게 공간을 이용하시거나 성 밖 입구 주변에 산성 두부 전골, 산채 정식 같은 별미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일정은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누리집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태 역사 투어는 사전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다양한 체험들 무료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떠나봤습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남한산성 아리랑 듣고 오시죠.

남한산성 아리랑이었습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신현정 작곡의 달빛이 하늘로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그림의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그림의 연주로 달빛이 하늘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인솔님께서 오늘 날씨 완전 가을 날씨 하늘이 파래요 하셨는데 기분까지 좋아지죠. 영디바라기님 마지막 보내주신 문자까지 잘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아나야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큰애기 놀아난다 끝곡으로 전해드리죠.

주변을 보면 따로 배운 적도 없는데 쓱싹쓱싹 캐리커처나 그림을 똑딱 그려내는 분들 계세요. 또 한두 번 들은 노래를 금세 척척 따라 부르는 분들도 있고요. 저건 정말 타고난 재능이구나 싶어서 부럽기도 하고 그 깊이가 가늠조차 안 되곤 하는데요. 꼭 눈에 띄는 예체능이 아니더라도 찾아보면요. 각자 나름대로 잘하고 또 잘 맞는 영역이 하나쯤은 꼭 있기 마련이죠. 남의 재능만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이 내가 잘하는 것 하나 가볍게 떠올리면서 기분 좋은 오후 보내셨으면 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0: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연주자의 개성과 국악 관현악의 매력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공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세 번째 무대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이름 그대로 연주자가 직접 작곡가가 돼 자신의 악기를 위한 협주곡을 만들고 또 직접 연주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무대에선 연주자들이 직접 만든 다섯 작품이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고보석의 검은고 협주곡 무현금을 시작으로 곽재영의 25연 가야금 협주곡 나무의 시, 박치환의 피리 협주곡 신락이 이어지고요. 신현식의 함령, 유홍, 강지은의 대금, 해금 이중 협주곡 기도까지 다채로운 악기의 색깔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악기를 가장 잘 아는 연주자가 직접 만든 음악이라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연주자의 오랜 경험이 어떤 새로운 소리로 탄생했는지 궁금한 무대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성남시립국악단 제75회 정기연주회 빛나는 모든 순간이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한진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엔 경기명창 김영임, 검은고 김선옥, 대금 김진욱이 함께하는데요. 국악관현악곡, 대금과 검은고 협주곡 등 다양한 무대로 익숙한 우리 소리에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더해지면서 색다른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 각 공연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120년의 전통 위에 새롭게 시작된 한국음악과의 첫 걸음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 기념 제1회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2023년 신설된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가 처음 선보이는 정기연주회인데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류음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동국대학교의 전통과 건학 이념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번 무대는 순례의 여정, 다섯 걸음, 다섯 무대라는 주제로 꾸며집니다. 화엄경 속 선제동자가 여러 스승을 만나며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의 공연도 다섯 개의 장면을 따라 하나의 음악 여정을 펼쳐가는데요. 먼저 예불과 전통음악으로 공연의 문을 열고 팔도 곳곳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와 판소리 등 우리 소리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장단이 무대를 채우고요. 국악관현악의 깊고 웅장한 울림을 지나 마지막엔 합창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하세요. 대전국악방송은 중부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전통음악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 가을에도 미술과 음악이 만나는 공연부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음악회까지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전국악방송과 이응노 미술관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회 2016 이응노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이응노 미술관 잔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리꾼 이봉근과 퓨전 국악밴드 예결밴드가 무대에 오르고요. 싱어송라이터 김세영이 진행과 공연을 맡아 관객들과 호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국악방송 개국 9주년 가족공개음악회 더욱 더 꿀잼이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 시립연전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름처럼 재미와 흥이 가득한 무대가 준비됐는데요. 대전국악방송이 준비한 두 공연과 함께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매력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티의 상사디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0: 김봉영입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요, 드디어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1: 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습한 기운을 몰아내줄 건조한 공기가 쭉쭉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0: 아, 좋네요.
1: 자, 그러면 오늘이 어쩌면 올여름 마지막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연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날씨 정보를 들으니까 심리적으로는 가을이 성큼 온 듯한 느낌이에요.
1: 맞습니다. 자, 창문을 한번 활짝 열고 환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자, 하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정말 예쁩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9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첫 곡은 반디의 연주로 웨스트 포레스트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금 습한 게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0: 체감이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예,
0: 내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더 뽀송뽀송한 가을이 되겠죠.
1: 그렇습니다. 비 소식도 없어요. 없으니까 네. 아마 내일 등산 가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가을은 네. 그야말로 등산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요즘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등산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들이 또 있죠.
1: 그렇습니다.
0: 대체 등산을 왜 하는 건데 제목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제목이 딱 저의 그 말이거든요. 대체 등산은 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뭐 반대로 또 등산 산을 너무 사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등산을 안 하는 걸까?
0: 그럴 수 있죠.
1: 또 이렇게 입장이 또 달라지잖아요.
0: 그렇죠. 네.
1: 사람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대체 왜 하는 거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대체 저건 왜 안 하는 걸까?
0: 이 좋은 걸 왜 안 하지?
1: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런 것도 있겠죠. 같은 걸 두고 누구는 왜 하지? 누구는 왜 안 하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체 저건 왜 하는 걸까? 싶은 것들 뭐가 있는지 문자로 받아볼게요.
1: 또 왜 저걸 안 하는 걸까? 뭐
0: 그렇죠.
1: 등등등등.
0: 네.
1: 그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생각해보니까 마라톤도 그렇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 좋은 걸 왜 안 하지? 하시고
1: 마라톤,
0: 안 하시는 분들은 아유 마라톤을 대체 왜 하지?
1: 맞아.
0: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1: 사람에 따라 또 다 있고.
0: 네.
1: 왜 도대체 바다에는 안 들어가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목이 메이거든요.
0: 근데 왜 저를 보세요?
1: 아니 이제 옆에 이제 사람이 봉영 씨밖에 없으니까. 네.
0: 혹은 거. 진짜 국악일 수도 있잖아요. 이
1: 거.
0: 좋은 소리를 왜 안 배우지?
1: 아,
0: 예, 이 멋진 악기를 왜 안 배우지? 네. 하는 네. 분들도 계실 테고.
1: 그렇죠. 청국장에 왜 참여를 안 할까?
0: 그건 이제 너무 사심이 들어가잖아요.
1: 그럴 수도 있고.
0: 예.
1: 네.
0: 자, 대체 저건 왜 하는 걸까? 이건 왜 안 하지? 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의 시각에서
1: 네.
0: 사심의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자, 바투의 상사 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정은의 까데호, 김예찬의 섬 위의 바람 듣고 왔습니다.
1: 네, 같은 걸 두고 누구는 왜 하지, 혹은 누구는 왜 안 하지, 각자 관점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있죠.
0: 맞습니다.
1: 자, 다름의 미학을 오늘 기초로 깔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한번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네네네.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9954님. 그러게요. 등산을 왜 해요? 내려올 산을 힘들게 왜 올라가는지 하셨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죠.
0: 그렇죠. 네. 왜 올라가는 걸까?
1: 어차피 내려올 건데.
0: 그렇죠.
1: 하지만 또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은 내려오려고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0: 그쵸.
1: 그 여정 자체가 주는 행복감. 그걸 느끼기 때문에 등산을 이렇게 답을 하시죠.
0: 지금 8888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산 매니아신 것 같은데 네. 등산을 하면 자연 속이라 마음도 편해지고 봄에 가면은 꽃이 반겨주고
1: 그쵸.
0: 여름에는 우거진 녹음과 시원한 그늘이 좋고 가을에는 색깔 좋은 단풍이 있고 겨울에는 설경이 반겨주니까 너무 좋아요. 바닷가는 언제나 그냥 파도밖에 없어요 하시면서 그러니까
1: 아 산파네
0: 산파예요 예. 산파 예.
1: 저도 이제 산파인데 저는 좀 다른 산파
0: 예예예 아, 예, 예. 바라보는
1: 그렇죠.
0: 산파
1: 중턱까지만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예. 산파
0: 그렇습니다
1: 훈둥어배님의 메시지도 보겠습니다 한라산 영실 다녀왔는데요 언젠간 성판악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0: 그리고 바투의 상사 대화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 다들 바투의 상사 대화 듣고 계시죠?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바투의 상사 대화 진짜 많은 분들께 이렇게 또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겠죠. 4917님께서 고수를 왜 좋아할까요? 우리 아내는 라면에도 고수를 넣어서 먹고 고수 나물, 고수 김치도 만들어 먹습니다.
0: 고수를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구나.
1: 와, 라면에도 넣으세요? 와.
0: 저는 꼭 고수를 빼달라 그러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1: 왜 안 먹는 걸까?
0: 왜 먹는 거예요?
1: 그 향이 있어요, 특유의.
0: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건데 안 드시는 분들은 그 향을 좋아하는 거군요.
1: 아니, 이런 마음인 것 같아. 홍어를 왜 먹는 걸까?
0: 비슷합니다.
1: 홍어까지 그 단계까지 저도 못 가봐가지고.
0: 사실 또 이제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 좋은 걸 왜 안 먹어? 귀한 걸.
1: 맞아 맞아 맞아. 그러시죠. 그런 것 같아요.
0: 4917님께는 보조 배터리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잘 사용하세요.
0: 네.
1: 6407님께서 친구가 김밥 먹을 때 오이를 빼서 먹길래 왜 안 먹냐고 물어봤더니 알러지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0: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1: 그러게요. 오이 알러지 있는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시더라고요.
0: 제 주변에도 있어요.
1: 많지는 않아도 네, 그래도 그게 있더라고요.
0: 그리고 알레르기까지는 아니어도 오이의 그 특유의 향이 있대요.
1: 그거를 비리다고 표현하더라고요.
0: 네.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1: 그게 비려 그런데. 네. 또 많은 분들은 또 그 되게 시원한데 이렇게 그쵸. 또 생각하고 입맛도 다 다른 것 같아요.
0: 그래서 김밥에도 오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오이 빼달라 그러더라고요.
1: 맞아 맞아 맞아.
0: 2834님 지나다 보면 맛집인지 줄이 끝도 없이 있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1: 있어요.
0: 저는 볼 때마다 대체 줄을 왜 서는 걸까? 옆집까지 싶습니다.
1: 비슷할 텐데 뭐 저 집이라고 뭐 엄청 뛰어날까 뭐 이런 거겠죠.
0: 그러니까 이제 저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 긴 줄을 서고 시간을 내다 버리는 걸 못 견디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좀 반대급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먹어보는 그 경험 자체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고.
1: 맞아 맞아요.
0: 근데 저도 웬만하면 줄은 안 섭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옆집 갑니다. 왜냐하면 줄 서서도 먹어봤거든요.
1: 네네네.
0: 특별하지 않았어요.
1: 막
0: 저는
1: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다 이런 건 네, 아니니까. 네.
0: 그냥 가서 인증샷 찍는 거 외에는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이 없더라고요. 아하. 옆집 가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1: 네. 좋아요 좋아.
0: 김떡수님.
1: 네.
0: 우리 딸내미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 이제부터 안 먹는데요. 기가 막혀가지고 천지의 탄수화물인데 뭘 먹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1: 그렇죠. 그렇죠.
0: 요즘
1: 뭐 나물 드시고
0: 탄수화물 안 드시는 인구가 더 늘고 있죠.
1: 꽤 많더라고요. 네. 진짜. 네. 근데 또 탄수화물 먹어야 또 힘이 나긴 하는데.
0: 열량이 높으니까. 네.
1: 그래도 그 빼고자 하는 살을 빼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0: 그런 분들이 탄수화물 맛없어 해서 안 드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1: 참는 거지. 그럼.
0: 그 덕분에 이제 상화 씨 같은 분들이 덕을 보죠.
1: 아우 저는 뭐.
0: 여기 안 먹는 밥 있어요. 저 주세요.
1: 드럭지 저는 그냥 그렇죠. 먹어버립니다. 그냥. 네. 8288님. 두리안 있잖아요. 두리안. 냄새 나는데 그걸 왜 먹어요? 싶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시면서.
0: 저도 그러게요. 그렇거든요.
1: 두리안. 그러게.
0: 태국 여행 갔었는데 두리안이 천지더라고요.
1: 근데 이제 또 그 향과 맛이 또 좋아서 또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0: 두리안의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딱 나잖아요 냄새가. 네, 네, 그러면 네. 뭔가 꾸리꾸리하고 네. 좀 싫거든요. 네, 네. 근데 직접 드신 분들은 네. 그 맛이 아니래요. 그 향이 아니래.
1: 그래.
0: 예, 직접 과실을 드시면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1: 네네네네. 네, 네, 네.
0: 근데 다르대요 향과 맛이.
1: 6186님께서 저는 등산은 아닌데 멀리서 보는 단풍이 좋더라고요. 예전에 순창에 강천산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절반은 경상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강천산 거기도 되게 유명하군요.
0: 그렇죠. 단풍이 쫙 펴있는 곳을 차 타고 창문 딱 열고 네? 선루프 딱 열고 만끽하면서 달리는 거죠. 매력적이에요.
1: 좋네 좋아. 네. 0510님께서 왜 우리 국악이

0: 선호도가 좀 약할까요? 판소리를 배우면은 흥도 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대금을 배우면 소리에 매료가 돼서 절대 포기를 못하고 도전 정신도 길러지거든요. 우리 모두 국악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하고 0510님께서 그러니까 배워보시거나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그 매력에 매료가 돼가지고 네. 계속 하시는 것 같고
1: 맞아요. 네. 이게 무해한 매력이 있어요.
0: 그러니까
1: 건강해지는 매력. 우리 국악의 힘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즐기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방구석 도사님께서 크크 어제 수염 덥수룩하고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수염 덥수룩하다.
0: 에이.
1: 상호 씨는 진짜 수염을 근데 대체 왜 기르시는 거예요?
0: 그냥 놔두는 겁니다.
1: 아 기르는 게 아니라.
0: 네.
1: 깎을 수도 있잖아요.
0: 좀 다듬었는데.
1: 아.
0: 다듬었어요.
1: 그러니까 다듬는 김에 더 짧게 자를 수도 있었을 텐데 기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0: 근데 제가 이제 수염을 좀 기르고 나니까 네. 공연을 할 때 세상 편하더라고요.
1: 네.
0: 어차피 가서 또 수염을 붙여야 되는데.
1: 네.
0: 되게 빨리 끝나고 일도 빨리 끝나고
1: 역시 칼퇴.
0: 예, 철수도 빠르고 자연스럽고 네. 예쁘고. 이래가지고.
1: 대신 그 공연 안서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수염을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거는 불편하지 않아요.
0: 불편 전혀 저는 괜찮아요.
1: 예.
0: 바라보는 분들은 좀 불편한가요?
1: 아니 저는 뭐 괜찮은데 익숙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0: 그렇죠. 수염 기른 걸 뭐 좋아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1: 예전에 이난초 선생님 한번 출연하셨다가 이면빈 씨가 수염을 기른다고 대체 왜 기른지 모르겠다고 좋은 인물 다 배려놨다. 그랬던
0: 맞습니다.
1: 기억이 나는데.
0: 네.
1: 얼마 전에 저 남원 갔다 오면서
0: 네네네.
1: 남원 시립 국악단의 또 작품을 보고 왔어요.
0: 네.
1: 아버지의 해방일지.
0: 네네.
1: 그때는 이면빈 씨 그렇게 수염 길지 않더라고요.
0: 네네네.
1: 네네.
0: 짧게 해가지고.
1: 네. 근황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0: 아유. 알겠습니다.
1: 아 이면빈 씨 아주 무대 위에서 멋졌어요.
0: 아유 뭐 그런 거. 네.
1: 자 여러분들 이걸 왜 하는 걸까? 혹은 대체 이걸 왜 안 하지? 하는 것들 굉장히 많죠. 문자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계속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고니아의 Attention 듣고 오겠습니다.

0: 고니아의 어텐션 듣고 왔습니다.
1: 네. 왜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하는 문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4606님, 작년만 해도 저한테 아니 대체 양산을 왜 써? 하던 제 친구 올해는 양산 엄청 잘 쓰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맞아.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분들이 계시죠. 몰랐었으니까.
1: 맞아요.
0: 이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1: 막상 써보니까 뭐야?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0: 이거 신세계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매니아가 맞아요. 되는 분들이 있죠.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왜 궁에서 선글라스를 껴있는데 이제 제가 쓰잖아요. 내가 쓰잖아요. 이제는 함께 씁니다. 예, 몰랐으니까. 얘를 중시했는데.
1: 그렇죠.
0: 아, 내 눈이 뭐가 더 중요하구나. 아, 깨달고는 아. 야, 우리 함께 쓰자. 야, 챙겨와야 해. 예. 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그때 당시 만약에 성화 씨가 어떠한 권력이 계셨으면
0: 권력 아, 좀 예. 뭐 어떤 지위나 뭐 이런
1: 그렇죠. 어떤 예. 권한이 있었으면 예. 아마 궁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선글라스 벗고 들어왔었어요.
0: 아, 착용 금지.
1: 법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0: 아, 무슨 관장 예, 뭐 그런 거였다면
1: 그쵸 아, 어떤 권한이 있었다면 아, 예. 어디 건방지게 궁에서 선글라스
0: 아 근데 또 저는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 안 하니까
1: 아 그런가요? 예, 예. 아 특별히 저에게만
0: 그쵸 애끼니까
1: 아 아끼니까
0: 애끼니까 그랬죠
1: 또 보겠습니다 사마나 공룡님 우리 집 식구들은 다들 기상 시간이 달라요 남편은 아침이 너무 소중해서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요 아들은 밤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밤늦게 자서 당최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사이에 놓고 잘 지내냐고 물어봅니다 너무 웃겨요
0: 아빠 잘 지내요? 뭐 이렇게?
1: 야, 우리 아, 볼 수가 없으니까
0: 우리 아들 잘 지내? 이렇게? 아...
1: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0: 아 그래요?
1: 지금도 그렇죠 밤 시간이 꿀 시간 아닙니까?
0: 그때가 좀 더 자, 우리는 이제 좀 늦게까지 예.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들이라
1: 밤에 즐기는 것들이 다 좋아요 밤에 드라마 보는 것도 재밌고 밤에 책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예. 글을 쓰는 것도 좋고 예. 근데 또 아침의 매력을 아시는 분들은 절대 늦게까지 안 계시다
0: 아.
1: 예. 빨리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고
0: 저도 그냥 늦게 자는 건 늦게 자는구나 아무튼 근데 좀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1: 이제 나이 들어.
0: 네. 그래서 그냥 네. 아침 시간을 좀 쓴다 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좋아서 일어난다기보다는.
1: 근데 아침 시간 잘 쓰고 나면 굉장히 좋아요.
0: 아 그쵸. 네. 좀 보람되고.
1: 보람도 되고 네. 그리고 생각.

0: 생각보다 시간 확보가 굉장히 많이 돼요. 새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 맞습니다.
0: 유산균 선물 사마나 공룡님께 드립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1: 5237

0: 싫어하시는구나. 오, 김치가 신가?
1: 신김치는 시겠죠.
0: 그러면 이제 겉절이 같은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1: 그렇죠.
0: 아무튼 좀 그런 걸 좀 싫어하시나 보다.
1: 아, 김치 좋은데. 드신 분들은 이 말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죠.
0: 그렇죠. 네. 좋은데 진짜.
1: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뚝딱인데. 327 하나님. 에잉? 아니 실내에서 담배를 왜 필까요? 아직도 안 꺼졌어요. 제발 아파트 실내 흡연 금지요 하셨는데.
0: 아, 그 괴로운데.
1: 요즘에도 실내 흡연자가 계시는군요.
0: 그 실내 그 아파트 내부에 그, 그 환풍구 쪽으로 다 이렇게
1: 타고 올라가
0: 타고 오잖아요.
1: 맞아요.
0: 어.
1: 아이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0: 그쵸.
1: 실내 금연은 이미 다 모두에게 그 퍼진 정보잖아요.
0: 그 냄새가 들어올 만한 곳에 요즘 그 커버, 그러니까 마개가 있는 게 있어요. 마개. 예,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한두 개만 또 교체해 보셔도 그 이런 냄새, 흡연 냄새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마 좀 사라질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일단 관리실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안내 방송으로 실내 흡연은 금지다. 네. 절대 안 된다.
0: 네, 네, 네, 네.
1: 고지를 계속 여러 번 해야죠.
0: 그렇죠.
1: 네. 일단 피면 안 되죠.
0: 그렇습니다. 네. 보조 배터리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네.
0: 8107님께서 후배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밥 먹어라고 했더니 자기는 혼자 밥을 못 먹는다고, 혼밥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혼밥을 왜 못할까요? 하시는데, 아 약간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하시나 보다.
1: 그럴 수도 있고.
0: 그래서 왜 저 사람은 혼자 밥 먹을까? 혼자서 상상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1: 그리고 뭔가 이제 쓸쓸한 느낌이 있죠. 혼자 밥 먹을 때.
0: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1: 뭔가
0: 있죠.
1: 뭔가 쓸쓸하고 서럽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진짜 정작 바쁠 때는 혼밥이고 뭐고 일단 먹어야죠.
0: 네. 네. 혼밥 매니아시잖아요.
1: 저는 혼밥을 사랑합니다.
0: 그렇죠. 혼밥 매니아. 혼밥 매니아입니다. 네.
1: 혼자 먹을 때가 왜 좋냐면 혼자만의 속도를 즐길 수가 있어요.
0: 아, 속도.
1: 네. 누군가랑 막 같이 먹는데 앞에서 막 엄청 빨리 먹고 그러면 같이 덩달아서 막 이제 급해지고. 나는 밥을 먹고 싶은데 앞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밥을 마신다.
0: 나 마셔버려.
1: 그러면 덩달아 같이 막 이제 속도가 붙고 그럼 먹고 나서 내가 뭘 먹었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딱 누가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1: 생각 안 나는데.
0: 아 그래요?
1: 예.
0: 그저께 우리 같이 순댓국 먹고 그랬잖아요.
1: 아 그랬죠.
0: 그때도 되게 얼굴이 표정이 안 좋더라고.
1: 아 제가요?
0: 예.
1: 아 그때 김난희 씨랑 같이 먹었잖아요.
0: 아 네네네.
1: 저는 난희 씨랑 속도를 같이 했습니다. 김난희 씨랑 저랑 속도가 맞더라고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예. 네. 대단히 그날 맞... 특으로 시키셨죠?
0: 특이었죠.
1: 근데 저보다 빨리 드시더라고요. 역시 특별해.
0: 아유, 예. 감사합니다.
1: 훈둥어배님, 요즘 다들 맞아. 가방에 키링을 주렁주렁 다는 거 좀 이해가 안 돼요 하셨는데 저희 아들도 지금 가방에 키링이 어마어마합니다.
0: 저희 우리 아들들도.
1: 예.
0: 네. 막 무겁고 시끄럽고 그런데
1: 그러니까.
0: 산만하고.
1: 예.
0: 근데 그게 좋대요. 그래서
1: 도저히 그래.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0: 한때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1: 특히 키캡.
0: 아.
1: 똑딱똑딱 누르는 거. 아 키캡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들이.
0: 그러니까 그게 뭐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막 그러는데.
1: 예. 이미 한 두 개를 사줬는데 또 사야 된대요. 그래서
0: 아우.
1: 더 이상은 안 된다. 얘기해놓은 상태이긴 하죠.
0: 잘했어요, 잘했어.
1: 할 수 있다, 님께서. 저희 집 달력엔 안 써있는데 내일 모레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이라네요. 빙하가 녹는다고 오래전부터 예고됐었는데 이번 히말라야 대홍수를 보며 일말의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환경보호 왜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귀찮은 걸까요? 하셨어요.
0: 참 진짜 이거 그 이번에 네팔 이 사건으로 전 세계가 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뉴스 속보를 보니까 9일 만에 또 한 분이 기적적으로 지금 구조가 됐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더 많은 귀한 생명들이 꼭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1: 진짜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귀찮아서도 있을 테고 바빠서도 있을 테고
0: 에휴.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0: 네.
1: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겠고요.
0: 7426님께서 국악방송 라디오 듣는 걸

0: 왜 안 할까요? 저는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국악방송의 채널 고정합니다. 다양한 우리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사람 사는 냄새, 폴폴 나는 청취자 사연도 듣고 어허. 최근 문화예술계 트렌드 및 공연 소식도 들을 수 있고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 네.
0: 알차다는 말씀이시죠?
1: 그렇죠.
0: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들을까? 이렇게 뭐 각자 또 자기만의 취향이 있다 보니까
1: 아마 국악방송을 몰라서 못 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0: 네,
1: 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그냥 네. 이렇게 슬쩍 뭐 강요하거나 그러지 말고
0: 네.
1: 아, 이런 방송도 있어,
0: 있어.
1: 한번 들어봐
0: 네.
1: 광고도 안 나와 그리고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온다
0: 그쵸.
1: 또 힘들 때 사연도 한번 보내봐
0: 선물도
1: 받을 수도 있고
0: 이렇게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보대사로서
0: 네.
1: 더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0: 네.
1: 자, 뭐 소개해드릴 거 있나요?
0: 오늘요 2부 불금앤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 어떤 분이 나오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1: 네.
0: 작년 9월인가요 기세 넘치는 거문고 병창 적벽가로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멋진 소리와 연주를 들려주셨던 박소연 연주자와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때 나오셨을 땐 제가 없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제가 없어서 오늘 처음 뵙는 건데
0: 네네네.
1: 아까 리허설 때 잠깐 들어봤더니 전자 거문고
0: 그렇습니다.
1: 사운드를 들려주시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또 굉장히 일렉트릭 거문고로 막 장장장장 하는데
0: 네.
1: 가사들은 또 아주 친근감 넘치는 그런 음악들이 오늘 라이브로 준비가 돼 있고요.
0: 네.
1: 최근 일렉트릭 거문고라는 2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박소연 씨의 라이브를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박동매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네요. 진도 방해 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0: 박동네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진도 방해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2: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2: 이것저것
1: 이놈저놈
2: 묻지마
1: 따지지마
2: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1: 바투의 상사디아
3: 아리랑

0: 자동이냐?
1: 어? 아버지.
2: 송아야.
1: 바쁘셔요? 어, 왜 노래를 하다가 말고 왜 저만 노래를 한대요?
2: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니께 향긋한 곤드레 밥에다가 양념장 넣어갖고 슥슥 비벼먹고 자푸다.
1: 아유, 곤드레 밥 맛나쥬. 근데 아버지, 곤드레 밥 그것이 곡식이 귀했던 강원도 산촌에서 식구는 많은데 곡식이 적어서 밥량을 늘리라고 곤드레 나무를 넣어서 밥을 한 데서 시작이 됐대요.
2: 예, 그라지 그라지. 곤드레는 별명이고 진짜 이름은 고려 엉겅퀴인데 우리나라가 원산지고 고유종이라는 거 아니겠느냐?
1: 어머머머, 우리 땅에서만 자라는 식물이에요.
2: 그랴 그랴.
1: 아니 근데 별명이 어째서 그라고 곤드레라고 붙였을까요?
2: 곤드레는 깊은 산속에 곳곳에서 제멋대로 자라는디 바람이 불면 줄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꼭 그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하다고 해가지고는 곤드레라고 불렸다는 설이 있어.
1: 아, 곤드레가 그래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었군요.
2: 아따, 곤드레 이바구니께 그냥 입맛 당겨서 안 되겠다. 오늘은 강원도 정선 장터로 가갖고 곤드레 밥 한 그릇 묵자잉?
1: 어, 저는 두 그릇 먹을 거예요.
2: 그리야 그리야.

0: 이선영의 강원도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곤드레 밥 좋아하시는 분들 아우, 많죠.
0: 좋죠.
1: 이제 예전에는 곡식이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아, 이제 어떻게든 양을 좀 늘리려고 좀 많아 보이려고 곤드레를 넣어서 이제 밥을 지었던 건데 네. 그 곤드레 밥이요. 곤드레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가지고요. 보릿고기 때 구황식물로도 이제 이용을 했고요. 지금은 네. 그 특유의 풍미가 있어요. 그게 또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여러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0: 요즘은 그 냉동 곤드레 나물도 있어가지고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도 구매하셔서 네. 네, 드시면 좋겠습니다.
1: 8288님께서 두 분 소리가 구수합니다. 저도 곤드레 밥 좋아해요. 이렇게 소리하니 또 색달라요 하셨는데 해야죠.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김덕수님께서도 곤드레 밥 먹고 싶어요 하셨는데 말 나온 김에 생각난 김에 네. 주문 한번 하세요. 그래요. 곤드레. 예, 한번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제 퀴즈 풀러 가야겠죠. 네. 떡대 퀴즈. 함께 가시죠.

0: 똑똑똑똑똑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여름 내 잘 먹었던 물김치 여러분 다 드셨나요? 냉장고에 이제 오래 보관한 물김치를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물김치가 상했다는 변질 신호라고 합니다. 자, 다음 중 아까워도 버려야 할 물김치의 변질 신호는 무엇일까요?
1: 1번 너무 시큼하다. 2번 거품이 보글거린다. 3번 퀴퀴한 냄새와 곰팡이가 그냥 쫙 펴있다. 뭘까요? 맞춰주시면
0: 너무 쉽네요.
1: 되겠습니다.
0: 네.
1: 네.
0: 이 한 가지 상태면은 무조건 이제 버려라.
1: 버려야 된다.
0: 변질 신호다. 라는 네. 말씀이고 남은 두 개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1: 네.
0: 이런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1번 너무 시큼하다. 2번 거품이 보글거린다. 3번 퀴퀴한 냄새와 곰팡이가 폈다.
0: 실제로 네.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집
1: 네.
0: 오랫동안 살지 않은 집을 들어가면 이런 상태인 경우들이 많죠.
1: 아, 사람이 살지 않은 집.
0: 네.
1: 어, 그쵸. 관리가 전혀 안 된 그런 집.
0: 사람이 없는 집은 확실히 표가 나더라고요. 계속
1: 그렇죠.
0: 집도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근데 어쨌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 이게 이러네. 요 상태를 생각을 해본다면.
1: 맞아요.
0: 네.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시큼해. 혹은 딱 들어갔더니 뭐야 거품이 보글거리네. 집에 딱 들어갔더니 이 퀴퀴한 냄새 뭐고 야 지금 곰팡이 폈다. 아우
1: 맞아.
0: 네.
1: 우리 그

0: 연습실 뭐 이렇게 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 뭐 작업실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형편에 맞게 가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조금
1: 맞아요.
0: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로망이 지상에 올라가서 내가 작업실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1: 그쵸.
0: 그런 상상하는데 지하는 진짜 이거와의 전쟁이죠.
1: 이거와의 전쟁이에요.
0: 진짜. 예. 그렇지 않습니까?
1: 맞아요. 지하의 특유의 이게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무엇과의 전쟁일까요? 1번, 너무 시큼한 것의 전쟁.
1: 아, 지하라 시큼하다.
0: 2번, 거품이 막 보글보글거린다.
1: 지하라서 거품이 보글거리네.
0: 3번, 퀴퀴한 냄새와 곰팡이 그냥, 아우! 뭘까요?
1: 자, 너무 쉽죠, 여러분.
0: 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 주시고요.
0: 네.
1: 5단 문자로 가려다가 힌트 듣고 급 변경했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1: 3309님 잘하셨고요.
0: 네. 네. 자, 그러면은 정답들이 들어오고 있죠?
1: 네. 많이 네. 들어왔고요.
0: 좋습니다.
1: 자, 7011님이 남겨 주셨습니다. 요걸 그냥 정답 발표라고 생각하면
0: 네, 네, 네.
1: 퀴퀴한 냄새와 곰팡이 하시면서 병원에 오래 있다 집에 와 보니까 물김치 상태가 딱 퀴퀴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났어요.
0: 아, 그럼 버려야 돼요.
1: 그래서 아깝지만 버렸습니다 하셨는데
0: 돼요.
1: 잘하셨습니다.
0: 네.
1: 자, 정답은 퀴퀴한 냄새와 곰팡이 3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고 이런 상태면 그냥 버리십시오. 아깝지만
1: 네. 네,
0: 건강을 위해서요.
1: 물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젖산을 비롯한 유기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0: 네.
1: 산도가 높아지고 신맛이 강해질 수는 있대요. 때문에 시큼하거나 거품이 보글거린다. 요거는 상한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폈다. 요건 바로 버리십시오.
0: 네.
1: 폐기 처분하시고 떡 선물은 7011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1: 네.
0: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드르륵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가을 축제 이제 시작인가요? 9월 5일 내일부터 10월까지 25일까지 경기도 10월 25일까지 경기도 남한산성 행궁을 중심으로 숲속의 산성 도시 남한산성 가을 페스타가 열립니다. 남한산성의 역사와 전통 문화 자연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해가 지면 행궁 주변에서 달빛 산책을 하면서 남한산성의 밤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남한산성은 전쟁 시 임금과 조정이 대피하던 조선의 임시 수도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때 인조가 청나라 군대의 공격을 피해서 남한산성에서 머물렀죠. 인조가 남한산성에 머물렀던 그때는 언제일까요?
0: 1번 병자호란, 2번 임진왜란, 3번 정묘호란.
1: 아, 너무 쉽죠. 자,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조정 대신들과 함께 고립됐던 그 사건.
0: 네.
1: 청나라를 피해서.
0: 네.
1: 사실상 고립이죠.
0: 그렇습니다.
1: 네. 그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0: 네.
1: 예.
0: 그렇습니다. 자, 병자호란, 임진왜란, 정묘호란
1: 네.
0: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을 네. 이미 많이 보내주시네요.
1: 네. 저는 이거 이제 영화로 먼저 그 보고.
0: 네네네.
1: 작품이 너무 좋아서. 이제 소설까지 찾아서 읽어봤었는데
0: 네네네네.
1: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소설 내용이. 네. 그때 이제 인조가
0: 네.
1: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쾅쾅 내리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역사의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자, 그 사건 삼전도 굴욕이라고도 하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정답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0: 네.
1: 힌트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있습니까?
0: 그래서 힌트 드리기가 네.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1: 네.
0: 아프죠.
1: 이게 나죠.
0: 마음이 아프시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진짜.
1: 네.
0: 그렇습니다.
1: 병원에 가면 이분들이 많아요.
0: 그렇죠. 뭐
1: 저희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힌트 주시는 수준이.
0: 예. 아파요. 아파. 마음이 아픕니다.
1: 맞아요. 네.

0: 맞아요.
1: 아프다.
2: 이게 아플 때 옆 사람이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아프지. 내가 이거 해줄게.
1: 아,
2: 네?
1: 아,
2: 네.
1: 아 그렇게.
2: 그렇죠.
1: 요렇게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도 다행히 너무 쉽대요. 두 분 케미가 환상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2628님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할까요?
2: 할까요? 발표? 병원에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네. 네.
2: 자, 병자호란, 임진왜란, 정묘호란.
1: 네.
2: 네.
1: 정답은?
2: 병원에 많습니다.
1: 정답은 1번 병자호란이 정답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자, 어떤 분께
2: 김치.
1: 김치는 8810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네.
1: 김치 맛있게 드세요. 자, 이제 1부 마무리 짓고요. 또 2부에서 오늘 또 멋진 라이브 함께 들어보셔야죠.
2: 네.
1: 자, 이번에는 김덕수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미얄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이따 봬요.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목 어느새 불금이네. 우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0: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올가을 유행이라는 셔츠를 꺼내 입어도 될 것 같더라.
1: 오, 패션을 좀 아네. 안 그래도 요즘 전 세계 패션 브랜드에서 가을 겨울 패션을 선보이고 있는데, 특히 명품 브랜드들 사이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대요.
0: 특징? 그게 뭔데?
1: 한마디로 자료 보관실, 아카이브를 뒤져서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돌아가고 있다네.
0: 전통? 새로운 디자인보다 오랜 시간 소비자에게 각인된 그 브랜드 DNA를 현대적으로 다시 변주한다는 거네.
1: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영향으로 명품 소비가 둔화된 것도 있지만 전통이라는 아카이브를 들여다본 거지.
0: 그래 그래. 문화도 패션도 전통이라는 아카이브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화수분이지.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9월 4일 금요일 2부 출발합니다. 장명서 두 번째 달의 세븐 보이즈 듣고 왔습니다.
1: 네. 저희가 사실 뭐 패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0: 네.
1: 최근에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자료실, 아카이브를 뒤져서 전통적인 디자인을 다시 선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0: 네.
1: 패션계에서도 이 전통이라는 아카이브가 보물단지라는 거겠죠.
0: 그렇죠. 명품 소비가 이제 둔화된 요즘 분위기도 이제 한몫을 했을 테지만
1: 네네.
0: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통적인 디자인
1: 네.
0: 이런 이제 정체성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겠다라는 전략이겠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지금의 K컬처의 부흥도 전통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요소를 구석구석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가능한 일이고 흐름을 또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한복에 쓰이는 옷감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이제 한복부터 정장, 원피스까지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K컬처와 함께 더 소중해지는 전통이라는 아카이브. 자료를 챙기는 것부터 보관해서 물려주는 것까지 우리 세대가 또 잘 해야겠죠.
1: 그렇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1: 자, 지금 바로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함께 하시죠.
2: 구가
0: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작년 가을 박력 터지는 검고 병창으로 적벽가를 불렀던 박소연 씨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색다른 매력의 박소연 씨가 오늘은 전자 검은고를 들고 색다르게 나타났습니다.
3: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전자 검은고, 일렉트릭 검은고로 연주하고 노래한 2집 앨범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0: 게다가 그 사이 프랑스 공연도 하시고 오디오 비주얼 그룹 두물이라는 팀 활동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1: 자, 오늘 전자거문고로 연주한 신곡과 두물의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문고 병창 박소연 씨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함께해 주세요.
2: 자, 우물전 0302 유료 문자로 추임새와 추임새와 궁금한 것들까지 다 보내주시고요. 거문고 병창 싱어송라이터 박소연 씨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어서 오세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어유.
3: 안녕하세요. 와. 거문고 연주자 박소연입니다.
1: 우와. 아, 예예예. 예. 일단 너무 반갑고요.
2: 네.
1: 방금 거문고를 연주해 주셨는데 저희 귀에는 네. 뭔가 다른 음악이 들렸어요.
3: 이것이 바로 전자 거문고요.
1: 와하.
2: 이거 저 픽업을 다신 거예요?
3: 네, 그렇습니다. 전통 거문고의 구멍을 뚫어서 잭을 연결해서 오호. 기타 이펙터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와 거문고를 결합해서 와. 이렇게 다양한 소리로 한번 연주를 해봤습니다.
2: 픽업을 달기 위해서 이제 타공을 하잖아요.
3: 네.
2: 고민을 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3: 아닙니까? 아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뚫어도 이게 전통 거문고의 그 소리가 뭐 훼손되거나 바뀌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1: 아, 네. 그렇습니까?
3: 네.
1: 아, 그러네. 통했다가 픽업을 단 게 아니라 지금 끝부분에 다셨어요.
3: 네.
2: 어허. 대박입니다, 대박.
1: 이 위치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네요.
3: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뚫어주시는 대로 네. 그냥 맡겼습니다.
1: 시원시원하게 가시는구나. 네.
2: 무슨 피어싱 하는 데 가서 뚫으신 거 아니죠?
1: 여기 대충 뚫어줘 그냥.
3: 괜찮네. 괜찮네.
2: 아니 사장님 그냥 아무 데나 뚫어요.
1: 소리만 나면 돼. 네. 그나저나 아. 박소연 씨가 지난번에 또 한 번 오셨고 네. 그때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첫 만남입니다. 예예.
2: 아~
1: 예. 그때 당시도 박소연 씨 왔다 가고 나서 저희 뭐 제작진들도 그렇고 상화 씨도 예. 너무 매력적이었다. 네. 그런 얘기를 맞아요.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2: 맞아요.
3: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아주 좋아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3: 네.
2: 이 코너
3: 네.
2: 모니터해 보셨나요?
3: 아 그럼요.
2: 아, 요거는 네, 직접 이제 연주하시면서. 청취자분들과 소통
3: 네.
2: 하시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1: 오늘은 네. 어떻게 준비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원시원하게 진행하셨습니까?
3: 아, 그냥 제 이따가도 제가 들려드릴 텐데
1: 네.
3: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있고 네.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술술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인생이라는 게
1: 네네.
3: 그래서 열심히 술술 왔습니다.
1: 열심히 술술.
2: 저는
1: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3: 네.
1: 네.
2: 좋았습니다. 저는 우리 박소연 연주자님 그때 뵀을 때 솔직하시고 그리고 거침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뮤지션으로 제 마음속에 한켠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3: 네.
2: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을?
3: 네.
2: 네.
3: 첫 번째 곡은 올레 서울이라는 곡입니다.
1: 네.
3: 이 곡은 2021년도에 국립국악원에서 이제 국악 아티스트 랩이라는 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
1: 네.
3: 이때 미션이 음악과 영상을 조합하되 뮤직 비디오를 만들지 말라가 미션이었어요.
1: 네.
3: 그래서 아니 음악이랑 영상이랑 결국은 뮤직 비디오가 될 텐데 해서 고민한 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야경을, 서울의 야경을 사이버펑크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자.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명소를 밤에 한 20군데 정도 다니면서 촬영을 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아서 약간의 이제 영화적인 스토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올레 서울을 검색해 보시면 이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이제 그 AI 복제인간, 거문고를 연주하는 복제인간으로 나옵니다.
1: 아~ 네, 연기도 하셨어요?
3: 이제 굉장한 그 발연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가발을 쓰고 막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20대로 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손을 보고 어머! 50대잖아! 했다는
1: 대역 아니야?
3: 네.

0: 이야기가 있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음악은 올레 서울 이 곡이겠네요.
2: 연주곡이네요. 노래가 없이.
1: 영상을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알겠습니다. 지금 검은고에 픽업을 설치했고 기타 이펙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곡마다 약간씩의 튜닝을 다시 해야 돼서 그 시간은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조금씩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오늘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네. 의상도 그쵸. 선글라스도 다 오늘 세팅 와우. 제대로 해주신데요. 자, 일렉트로닉한 음악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0: 네.
2: 올레 서울 라이브입니다. 네.

0: 원래 서울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와 지금 저는 뮤직비디오 지금 잠깐 봤는데 남자분이 계시네요.
1: 네, 연극 배우를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저 복제 인간을 창조하신 박사님.
2: 아, 그 남자 배우가
0: 고생 많이 하셨네. 영상 이거 찍으실 때.
2: 자 앞에 문자 보이시죠?
0: 네네네.
2: 자 이 코너의 특징 중 하나가 직접. 네. 이렇게 소통을 소개하고, 하는 거예요. 네.
0: 소개하고 피드백 서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 1427님의 메시지 직접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 올해 오 가죽 잠바에 선글라스까지 쓰셔서 그런지 디제잉 하는 느낌이 납니다요. 사이키델리하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2: 아 음악도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 오늘

0: 뭘 또 준비를 하나 해주셨는데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1: 아, 조명 제가 이제 이거를 네. 한번 모니터를 해보니까 네. 이게 버스킹인데 네. 이렇게 좀 신나게 하고 싶은데 좀 예. 여기가 너무 이렇게 녹음실,
0: 녹음
1: 스튜디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조명을 준비해 왔는데. 예. 안 되니 너?
0: 그러니까 그냥 하신다고 했지만 네. 다 이렇게 신경을 그러니까. 쓰고 계세요. 네. 정봉기님.
1: 네.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자 검은 거는 처음이네요. 국악기도 전자로 가능하군요. 신기합니다.
0: 아, 지금 남자 목소리로 네. 해주신 거예요?
1: 아, 네. 정봉기님 왠지 네. 이런 목소리일 것 같아요. 어허. 네. 국악기도 이제 전자 이렇게 잭을 뚫어가지고 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맞아요.
1: 저 이외에도 네.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여기 또 출연하신 황진아 씨. 네. 그리고 검은고 이제 전자 검은고 1세대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김진희 선생님.
0: 네.
1: 프랑스의 이정주 선생님. 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0: 네.
1: 뭐 해금도 그렇고 뭐 많이 있습니다.
0: 네. 채도사의 자. 꿈님.
1: 채도사의 꿈은 누구실까? 채도 전자 검은 거 처음인데 너무 멋지네요.
0: 아, 오늘 이 컨셉으로 갑니까?
1: 아니, 청취자님들의 그 제가 상상을 하면서
2: 예. 네. 아, 재밌어요.
0: 공감 능력 아주 좋습니다.
2: 예, 신선합니다.
0: 육사구 하나님.
2: 같은 분인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아,
2: 전자 검은 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1: 처음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전자 검은 거를 쓰는 이유가
0: 네.
1: 이게 이제 검은고가 소리가 작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악기랑 콜라보를 하면서 소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잭을 뚫어가지고 음량 증폭을 위한 용도로는 많이 쓰였어요.
0: 네.
1: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조금 바꿔보기는 저도 처음이고 그러나 이제 이번 앨범에서 너무 막 생소하고 막 저기 외계인이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신호음 같은 그런 걸로 하면은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이제 이번 음반은 검은고는 검은고인데 이게 조금 색다르게 들리네? 이 정도까지만 네,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2: 네, 아, 네. 좋습니다. 이번 올해 5월에 프랑스도 다녀오셨나 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낭트에서 열리는 축제인데요.
0: 네.
1: 이제 거기서 제가 네 번의 공연을 했어요. 네 번이 다 각각 다른 공연.
0: 아, 그래서 한 다른 번. 공연 음악도 네. 달랐어요.
1: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첫 번째 공연은 프랑스 뮤지션들과 이제 콜라보를 했고 두 번째는 한국 전통 음악의 밤. 그래서 그때는 전통 검은고로 했고요.
0: 네.
1: 세 번째는 정가 가객 홍현수 씨가 독창회를 했을 때 제가 피아노로 쳤고 네 번째는 검은고 병창 적벽가를 했습니다.
0: 근데
1: 제가 이제 그 피아노가 사실은 제 전공이 아니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뭐 이게 검은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만약 우리가 뭐 이음을 내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이음을 냈어. 그럼 네. 뭐 그냥
0: 올리면 되죠.
1: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피아노는 이게 그게 안 돼요. 자, 뭐 도를 눌러야 되는데 레를 눌렀다 그러면 딴 세계가 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꿈도 꾸더라고요. 꿈에 이제 공연장을 딱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검은 건반이 없어. 다 흰 건반이야. 막 이런
0: 압박감이 얼마나 컸으면.
1: 네. 네.
2: 그래도 잘 끝났어요?
1: 그러니까 그 공연을 제일 잘했어요. 피아노 공연을.
0: 오히려 신경 많이 써서.
1: 네.
0: 아니 그러면 2주 동안 4회 공연이면
1: 네.
0: 사실 네 작품을 사실상 준비했다고 봐야 되네요.
1: 그렇죠. 네. 아, 뭐 다 그 정도 하시지 않으세요, 두 분?
2: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0: 두 개는 가능. 네, 두 개는 가능.
1: 농담입니다.
0: 네. 네.
2: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음악 만나볼까요?
1: 네. 이번에는 네. 아하라는 음악이에요.
0: 아하.
1: 아하는 Take On Me의 그 아하가 아니고 아, 테이크온미 모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2: 네.
1: 80년대 그룹 아하라고 있었어요.
2: 네네. 죄송해요.
1: 이제 각자의 이제 추임새가 뭐 있잖아요. 뭐, 예. 뭐 얼씨구, 아 그래 좋아, 뭐 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0: 네.
1: 저는 평소에 아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 인생을 딱 돌아봤는데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안 이루어진 꿈이 너무 많은 거예요.
0: 네.
1: 그리고 하면 된다 막 이러는데. 해도 안 되는 게
0: 많죠.
1: 왜 이렇게 많아?
2: 있더라.
1: 근데 그러면은 되게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0: 네.
1: 굉장히 더 잘 살고 각자의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때가 있고 문을 잘 통과하면서 살고 있는 저와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0: 아하.
1: 그래서 지금 아하 이러시잖아요.
0: 저도 그거 많이 써요. 아하 이거.
1: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아미두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0: 네.
1: 서아프리카 부르기나 파소에서 왔는데 이제 그

0: 그 연주자랑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우, 소연, 우리 아프리카에도 그런 속담이 있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 우리 그럼 이거 갖고 한번 음악을 만들어 볼까? 해서
1: 오호.
0: 저는 거문고랑 노랫말을 담당했고, 아미두 씨는 작곡과 이제 뭐 젬베, 또 실로폰처럼 생긴 발라폰, 현악기 고니 이걸 담당하면서 음악을 만들어 봤습니다.
2: 그분 지금 부천 살지 않으세요?
0: 부천 시민이에요.
1: 우리 아들이 배웠어.
0: 어머.
1: 어울마당에서, 속내 어울마당에서
0: 에.
1: 타 그거 아프리카 타악기 배우는 시간에 한번 했었어요.
0: 그 아미두가 73대째 음악을 하는 집안인 거예요.
3: 몇 대째요?
0: 73대째.
2: 73대?
3: 그게 가능해요?
0: 그래서 그 나라는 고 가문만 음악을 연주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그 아들이 지금 한국에 있네.
3: 7대도 아니고 73대?
1: 그두 명인가 계셔. 예. 그래요. 아무튼 한국말 엄청 잘하세요.
3: 역산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몇 년도부터요, 그러면?
1: 아미도 그랬던 것 같아. 내 맨날 거기 목요일마다 데리러 가는데
3: 아,
1: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타 우리 아프리카 타 선생님이야. 근데 되게 애들 이뻐하시고 그러더라고. 네. 자,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자, 거문고 소리 지금 잘 나오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 이따 아들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아미도. 세상 좁아.
3: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그러면
1: 그러니까.
3: 연결이 다 됩니다.
1: 네네네.
3: 자, 지금 박소연 씨가 라이브를 준비 중이고요.
1: 네.
3: 진짜 오늘도 총네 곡의 연주 노래곡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곡곡마다 스타일이 또다 다르고요.
1: 맞아요.
3: 그러다 보니까 곡을 준비할 때마다 준비 시간이 조금씩 필요합니다.
1: 튜닝을 다시 해야 돼서.
3: 네.
1: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3: 그러니까 아까도 박소연 씨가 뭐 아이 그냥 해요 대충 해요 하는데 뭐 하나도 대충 하는 게 없어 가까이 보면 꼼꼼하시잖아요.
1: 맞아요.
3: 예. 또뭐
1: 요거는 이펙트를 안 써요. 요거는 안 쓰고 그냥 거문고 자연 음향으로 갑니다. 자,
3: 마이크도 잘
1: 네.
3: 세팅하시고
1: 준비되셨죠?
3: 아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1: 네.
3: 자 이어폰 꽂고. 자, 여러분도 아하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추임새 같이 넣어주시면서 우물정 0302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라이브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문고 연주자 박소연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아하!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 알란 털루브레. 갤레멘 비장바레. 아니, 갤레빈. 야루다 갤니 얼씨구
5: 좋다 꿈을 가져라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런 된장 꿈속에

아니 근데 꿈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안 될 건 안 돼.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될 건 안 돼. 근데 닫히면은 다른 문이 활짝 열린단다. 열려라 참게 기다리지 말고 다른 문을 열어봐. 아니 근데 아니, 어떻게 아니, 생각해?

잔다고 울지를 말고 그냥 잠이나 일찍 자. 오늘은 망했더라도 내일 대박 날 수도 있다. 각자의 길이 있고 뜻이 있고 때가 있고 운이

0: 아멘.
1: 경청하는데 뭐.

0: 되게 익살스럽지만 되게 철학적인 음악이네요. 아하. 네. 저희 잘했습니까? 코러스.
1: 아주 좋습니다.
2: 아, 처음에 얼씨구 좋다 들어가기 쉽지 않네.
0: 그 어려운 박에 숨겨놨던데요.
2: 예, 예.
1: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 또 소통 부탁드릴게요. 2018님.
1: 네. 이분은 여자분 같아요.
2: 아, 그런 느낌이
1: 그쵸?
2: 오니까.
1: 그쵸? 딱 이렇게 대상.
2: 예, 한번 가볼게요.
1: 음악만 듣고 있으면 전혀 검은 거라고 상상이 안 될 만큼 색다르네요. 그만큼 노력과 열정이 느껴져요. 대단하셔요.
2: 아, 약간 도시녀네요.
0: 네. 네. 또 엉클 흥부비?
2: 홍무비.
0: 홍무비?
1: 예. 와우. 터미네이터.
0: 오늘 의상이 가죽으로 입으셔서.
1: 부릉부릉.
2: 그러게요.
0: 자, 그리고
2: 오류기름님.
1: 뭘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걸까요?
0: 아, 그래요?
2: 아까 저... 중간에 가사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요 문구가 있더라고요.
1: 그거는 이제 재미로 넣은 거고요. 어차피 이제 돈은 이제 내려놨습니다.
2: 아, 그런가요?
1: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이제 내려놨고, 저는 원래 이게 굉장히 부끄럽고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가지고,
2: 아, 네. 예, 어딜 봐야 하는 거죠?
0: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을 보면 안 돼.
1: 그래서 원래 저의 꿈은 이렇게 남이 뭔가를 시키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도, 네, 음악도 이렇게 악보 보고 뭔가를 창작하거나 만들지 않고 원래 있는 것을 똑같이 하고 그런 걸 되게 하고 싶었어요.
0: 그럼 클래식을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1: 그런가 봐요.
0: 약간.
2: 근데 네. 완전 의외시네요. 지금 가죽 점퍼 입고 계시잖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려고
0: 이렇게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니까 변환점이 그러니까 생겼을까요?
1: 그러니까 각자의 길이 있고 뜻이 있고 때가 있고 문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아하. 저희 그럼 지금까지 인생에 뭔가 내가 다 돌파구를 뚫고 왔다라는 느낌보다 자연스럽게 흘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1: 네.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왔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네. 모든 분들도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될 거야, 되는 거야. 막 하면 막 끝까지 된다. 근데 안 되잖아. 안 되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2: 안 되는 게 더 많죠. 네. 되는
1: 그런데 것보다. 어떤 거는 또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순리대로 그냥 살아오니까 이렇게 술술 풀리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항상 희망을 갖고 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 아, 희망을 노래하는 아하 두 번째 라이브까지 듣고 왔습니다.
0: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멘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 네. 네, 이제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2: 네.
1: 아, 제가 오늘도 이제 호두 과자 집에서 일을 하고 왔거든요.
0: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서요?
1: 네, 아직 정직원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이수자가 아직 못 된 거예요. 전수자.
2: 아, 호두 보유 호두 과자 보유자에게
1: 보유자 밑에 그 이수자는 정직원인데 아직 그게 안 됐어요. 그 날짜가 그래가지고 지금 전수자.
2: 아, 전수자.
1: 네, 그 작년에 네. 제가 이제 음반 발매 준비를 하면서
2: 네.
1: 자금이 이렇게 원래는 제가 모든 음악을 전통 검은고로 녹음을 다 했었어요.
2: 네.
1: 그러다가 전자검은고로 해야겠다. 그러면 다시 이제 비용 발생이 들잖아요.
2: 네.
1: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오른쪽을 딱 봤는데 저희 동네 호두 과자 집에
2: 네.
1: 직원 구함.
2: 어허.
1: 그 시간은 아침 시간에.
0: 딱 됐네.
1: 네. 네. 그래서 진짜 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2: 네.
1: 지금 이제 10개월째.
0: 오래되셨네.
1: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정직원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1: 그 문이 저의 문인지는
2: 네.
1: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정직원이 되면 이제 오전만 일하지 않겠지 이제.
2: 그렇죠.
0: 하루 종일
2: 출퇴근이 뚜렷할 텐데. 그래서 오늘 호두 과자를 사 오셨구나.
1: 네, 맛있게 드시고.
2: 예.
1: 제가 호두 과자를 하면서 느낀 게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음악만 했기 때문에
2: 네.
1: 음악인들만 만나고 음악하는 그 현장에만 있었을 것인데 거기서 일을 해보니까.

0: 아, 또 색다른 경험이 있는 거예요.
1: 어허.
0: 그리고 이 호두과자란 노래를 제가 이제 이번에 들려드릴
2: 아, 세
0: 건데,
2: 번째 곡이.
0: 네, 이거를 막 제가 만들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니라 일한 지 한 한 달쯤 됐을 때그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어요.
1: 네.
0: 덜커덩 덜커덩 덜커덩 더더덩 더더덩 더커덩.
1: 장단 같다.
0: 그 동살풀이로 막 장단이 들리기 그러네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앞을 딱 봤는데 거기에 저희가 액자가 있어요. 알칼리성 스테미너 오메가 3 건강 식품 다이어트 식품. 어 저건 노래 가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하루 일과가 뭐 계란 버터 믹스 정종에다가 가루를 섞고 틀에다가 붓고 기름 넣고 한물 빼면 사장님이 전화를 하세요.
1: 예.
0: 불 붙이세요. 이렇게. 아. 그러면은 이제 불을 딱 붙이면 그때부터 호두 과자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 오.
0: 그게 이제 막 노래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가 항상 뭐 맛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네. 두촌쿠, 버터떡 막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1: 네.
0: 아 이 호두 과자를 누가 사 먹을까 했더니. 홀리의 상리의 담례품 승진 이사 회사 발령 아,
1: 네.
0: 새학기 종교 행사
1: 맞아요.
0: 각종 모임에서 주문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운영이 그래요. 되는구나.
1: 선물용으로 딱 좋아요.
0: 네, 그 제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이제 그것을 가사로 표현이 됩니다.
1: 아, 생활 자체가 이제 음악으로 변환된 거고요.
2: 살아있는 음악이네요. 이거,
1: 예,
2: 진짜.
1: 확실히 이제 음악가들은 아티스트들은 일상에서 나는 반복적인 어떤 패턴들이
2: 그렇죠.
1: 이게 장단으로 들리거든요, 오, 진짜로.
2: 맞아요, 맞아요.
1: 거기에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사들이 이제 어, 이 안에 곡 안에 들어가겠다 해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이 호두 과자라는 곡입니다.
2: 맞습니다.
1: 어 그래서 진짜 저희는 지금 가사를 미리 볼 수가 있거든요.
2: 아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지금 보면.
1: 여기 봤더니 뭐 알칼리성 스테미너 오메가3 대한민국 영양간식 호두 호두 호두 과자 이런 가사가 진짜 있어요.
2: 가사 있네. 네.
1: 너무 신기하네요.
2: 약간 이게 정말 그거네요. 그 매뉴얼이 그대로 지금
1: 네.
2: 있네.
1: 네네네네.
2: 야 신기하다 진짜.
1: 어허. 그리고 우리도 대사가 있습니다.
2: 맞아요. 이따가 요거는 이따가 해드리면 네. 되고 이번 곡은 다시 기타 이펙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다시 튜닝을 하고 계십니다.
1: 아 호두 과자 잠깐 먹어봤었는데
2: 맛있더라고요.
1: 이게 이제 소연 씨가 직접. 전수자가 조리한
2: 그렇죠,
1: 호두 과자 아니겠습니까?
2: 네,
1: 맛있더라고요. 자, 지금 준비 중이고요.
2: 네.
1: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호두 과자라는 곡이 대체 어떤 풍으로, 어떤 음악 형태, 그리고 어떤 주법으로 연주를 하게 될지도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2: 아,
1: 어디 가지 마시고.
2: 이거는 직접 노래하시니까.
1: 네.
2: 마이크를 이따가 앞으로 조금 해서 직접 불러주십니다.
1: 네. 그나저나 이거 우리 대사 네. 잘 넣어야 될 텐데 아까 우리 얼씨구 좋다처럼 타이밍 못 맞추면 안 되는데
2: 자 이건 잘 해봅시다
1: 예예예 예, 예. 자 준비가 되는 대로
2: 네.
1: 호두 과자 라이브로 듣겠고요 확실히 우리가 음악 안에서만 살다가 또 이제 음악이 아닌 우리에게는 이제 외부죠
2: 그렇죠
1: 외부로 나아갔었을 때 이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고
2: 맛있어요.
1: 진짜 예술가들은 그 발견되는 것들을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의 음악으로 만드는 그 여정까지도 음악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소연 씨가 호두과자를 만들면서 떠올린 이 곡 호두과자 이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2: 음악 띄워드려요?
0: 네.
1: 박수로 청해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세상에 치여 마음까지 허기진 사람들이여 여기 잠깐 와서 배 채우고 손 좀 녹이고 가시오 인생 쓰거든 호두과자 하나 드시고 가시오 어서오세요 알칼리성 스테미너 오메가3 대한민국 영양간식 호두과자 계란버터 정종 기름 믹스 다 하루 재내려 반죽해서 저저저

0: 모두가 자였습니다.
1: 지금 막 문자가 막 들어오고 있고요. 정리되는 대로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아이, 매력적이네요.
1: 고 사장님도 알고 계세요?
2: 아, 사장님은 지금 오늘 주문이 굉장히 많은 시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두 과자 전념 맛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이 곡에 대한 존재 여부를 아시는지. 네.
2: 모르십니다.
1: 모르세요? 아, 진짜요?
2: 네, 몰래 만들었어요.
0: 그럼 박소연 씨가 음악 한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까?
2: 그거는 이제 들켰어요.
0: 아, 네. 어떻게 들키셨어요?
2: 그 어떻게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이 네. 이제 알게 되셨는데.
0: 검색을 했구나.
2: 네, 이렇게 알게 되셔가지고 그냥 호두 과자 나 열심히 구워.
1: 어, 사장님이
2: 네.
0: 이수자 받고 싶으면 열심히 구워.
1: 어? 네. 자, In His Name님부터 소개를 좀.
2: In His Name이 그 He가 누구일까요? 노래가 아기자기하니 재밌네요.
0: 채도사의 꿈님.
2: 아까 나오신 분이죠.
0: 맞아요. 네.
2: 국악과 양악이 너무도 멋지게 어울리는 게 정말 새로운 느낌입니다. 또 하나 50대라는 것도 너무 놀라워요.
0: 50대라 놀랍대요.
2: 네, 선글라스 벗으시면 안 놀라실 거예요.
1: 오늘 컨셉이 유지해 주시고요.
0: 네.
1: 6078님.
2: 호두과자 주문해야겠어요. 호두과자는 호두 말고 다른 속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희 매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는 이제 앙버터.
1: 앙버터.
0: 네. 앙버터
2: 속에 이제 버터 들어간 거
0: 네. 네,
2: 잘 나갑니다.
0: 부드럽더라고요.
2: 네, 맛있어요.
0: 그리고 제가 아까 대사였었는데 호두 안 들어간 호두 과자는 없습니까?
2: 네.
0: 이게 실제로 주문할 때 이런 멘트가 있어요?
2: 그렇죠. 이제 제가 호두 과자 집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예. 거기 진상 손님 없냐 막 이런 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0: 네.
2: 재밌는 거.
0: 네.
2: 근데 이제 여기는 사실 뭐 이렇게 술을 먹는다거나 그런 데가 아니라 그쵸. 디저트 가게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이상한 분은 안 계신데 이제 가끔씩 호두 과자에 왜 호두를 넣냐고 자기는 호두 알러지인데
1: 에?
2: 막 빼달라고 그러신 분이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어서 넣어봤습니다.
0: 아, 놀랍네요.
2: 아, 네.
1: 그럴 수 있죠.
2: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붕어빵 드세요.
0: 그러니까
2: 이렇게.
0: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붕어빵에서 붕어 빼주세요. 약간 이렇게. 자, 2390님
2: 대박입니다.
1: 아니, 전자검은고 소리도
0: 인상적이고
2: 실생활이 묻어나는 예. 노래 가사 재미있고 그쵸. 좋네요. 예.
0: 실제로 이게 노동요 아닙니까 지금?
2: 아 그렇네요. 네. 영차 영차 막 노동요.
0: 그러니까요.
2: 예. 그 저는 예전에 뭐 짜장가 같은 것도 만들었었는데
0: 네.
2: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서 너무 멀지 않은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엉클 홍부 무비님.
2: 이 아까 나오셨던 분입니다.
0: 맞아요.
2: 와우, 이건 호두 과자 대리점에서 이달의 최우수 사원상 줘야 함. 사장님 듣고 계세요.
1: 아 이렇게 또 뭔가 재밌는 창작물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 기대가 드네요. 자 마지막 곡이 하나 남아 있네요. 요거는 그럼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0: 네.
1: 튜닝을 하셔야 되니까.
0: 네.
1: 요게 지금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0: 그 그룹이죠.
1: 오디오 비주얼 그룹 두물의 이제 곡입니다.
0: 네네네. 예. 두물.
1: 두물이란 팀이 있어요.
0: 네네네.
1: 두물이 이제 10월 3일 홍대 온맘 시어터에서 단독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네요. 10월 3일.
0: 10월 3일 내.
1: 예.
0: 한 달 정도 남았군요. 그래서 이 공연장이 내면이
1: 사면이.
0: 네, 내면이. LED 화면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연장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아 그렇게 되나?
1: 사면을 다 LED로.
0: 그럼 약간 마당놀이 같은 그런 느낌의.
1: 그럴 거예요.
0: 아무튼 네. 그런 공연장인데 개천이라는 주제로 선보인다고 하네요.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공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1: 사면이 LED면은 제작비가 꽤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0: 얼마나 큰 화면일까요?
1: 그러니까요.
0: 그거 되게 비싼데.
1: 맞아요.
0: 아무튼 그냥 아니면은 공연장 자체가 그렇게 그냥 제작비에 있을 수 있지.
1: 그럴 수도 있고.
0: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거 면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쓰면 되는 거고 개인이 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작비가 많이 드니까.
1: 오늘의 그래서 끝곡은 그 두물의
0: 네.
1: 곡 중에 몬스터.
0: 네.
1: 몬스터인데 이 몬스터는 직접 좀 소개를 해주셔야겠네요.
0: 네, 어떤 곡인지요?
2: 네, 이 두물이라는 팀은 오디오 비주얼이라는 장르를 하고 있는 팀인데요.
1: 네.
2: 오디오 비주얼이라고 하면 이제 영상과 음악이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대부분의 음악인들이 이제 뭐 거기에 어울리는 영상을 틀고 연주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두물은 저희가 연주를 하면 그 연주가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영상화되는 프로그램을 네,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르의 팀입니다.
1: 그러니까 음악이 있고 영상이 제작된 게 아니라
2: 네.
1: 음악에 따라서 그 영상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2: 그렇죠. 어허. 그리고 그날이 또 개천절이다 보니까
1: 네.
2: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이무기를
1: 네.
2: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든 몬스터라는
1: 곡을 궁금합니다.
2: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몬스터입니다. 네.

0: 네. 몬스터 오디오 비주얼 그룹의 몬스터였습니다. 10월 3일.
1: 온맘 3시 6시 온맘 시어터입니다.
2: 아, 3시 6시 2회 네. 공연이네요. 네.
0: 이 음악이 영상으로 어떻게 재생이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2: 그리고 진짜 그 검은 고 소리 같지가 않고 일렉 기타 같은 느낌의 소리가 나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일렉 기타와 검은 고의 이중주 아하. 같은 느낌을 좀 내봤습니다.
2: 예. 지금 7416님께서 와우 박소연님의 호두 과자 듣고 나니까 오전에 책 모임에서
1: 보코두도 굉장히 훌륭한 호두 과자 메이커입니다.
2: 아 그래요?
1: 네, 저는 보코두는 아닙니다.
2: 여기 상호예요?
1: 네 상호예요.
2: 아 상호면 얘기하면 아 상표는 얘기하면
1: 어머,
2: 안 돼요.
1: 어머. 아니 그게 복을 많이 받으라는 뜻이고요.
2: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저도 50대인데 7416님이 50대래요.
1: 반갑습니다.
2: 위로가 된다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박소연님을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7416님 응원합니다.
2: 네. 그리고 지금 소리꾼 서희철씨가 문자를 보내줬어요. 네. 살롬에 와. 공연 가면서 우리 검은고 병창클럽 박소연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의철님 이번에 살롬에에서 왕비님이시잖아요.
2: 네.
1: 왕비님 감사합니다.
2: 오늘 막공이라 그러던데.
0: 아 그래요.
2: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이번에 이 집을 10년 만에 발표하셨습니다. 네. 일렉트릭 검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긴 그런 곡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곡들이 있는지.
1: 정말 10년 전에 음반을 내면서 네. 검은고라는 악기가 기계를 사용해서 음반을 만들고 음원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리가 네. 잘 안 담겨서.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음반을 내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인간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제가 음악을 뭐 이래저래 만든 거를 이렇게 모아서 7곡이 되어 있더라고요.
2: 네.
1: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연주해드린 3곡 이외에 이제 피리 독주곡이 있어요.
2: 피리 독주곡.
1: 네, Rain이라는 곡인데 이것은 제가 20살이 되던 1992년도에 비 오는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만든 곡이고요. 또 이제 아궁 댄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궁이야? 부엌 아궁이? 막 이러는데
2: 예.
1: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공연을 갔는데 거기에 국민 무용수가 계시더라고요. 아궁 구나완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춤을 보면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뮤지션과 함께 만든 병창 곡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들려드렸던 짜장가.
0: 네네. 네,
1: 짜장가를 전자 검은고로 해봤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아우 오늘 또 짜장이야? 안 먹어. 오늘 급식 나왔단 말이야. 이제 이 아이가 저희 딸 당시 6학년이었는데
2: 예.
1: 이제 지금 19살이 돼갖고 야, 은유를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안 먹어. 막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 오늘 급식 나왔어. 안 먹어. 막 이제 이런 목소리가 돼가지고 또 어린 또 학생을 또 섭외해서 네, 새롭게 만든 또 짜장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 뭐죠? 한 곡은 아 기원. 기원이라는 기원. 곡이 있는데 네. 제가 작년에 갱년기가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2: 진짜요?
1: 네, 그래가지고 되게 우울감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갖고 병원 치료를 갔는데 앞을 딱 봤는데 아 이것도 또 생활 음악이네요. 앞을 봤는데
2: 네.
1: 저를 치료해 주시던 이제 그 선생님 그 가운에 이름이 김기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원 그때 제가 되게 허리가 낫고 싶은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 이렇게 다녔는데 기원 그러면은 인간의 기원은 무엇이지도 맞다. 기원이라는 음악을 만들어 보자 해서 또 만든 곡입니다.
2: 다 생활과 밀접

0: 가네요. 뭐 하나 빼놓고 재밌으시죠? 가지 않네.
1: 네.
0: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음악 탄생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1: 와, 벌써 음악을 함께 하다 보니까 예.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여쭙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0: 시간이 없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2: 좋았습니다.
0: 어, 시간 남는데 한마디 더. 되는데. 한마디 더.
2: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0: 딱 좋다. 아이, 딱 좋았어요.
1: 그러실 것 같더라고.
0: 자, 검고명창 네. 싱어송라이터 박소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쿨하시네. 진짜. 쿨하셔.
1: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을 거고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0: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 이 정도로 가을이 왔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네. 원하는 가을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 봐야겠죠.
1: 그렇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

한국 음악의 위대한 유산 산조.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명인의 예술혼이 그의 고향 영암에서 다시 울립니다. 도울 김용옥 추진위원장, 원일 감독이 기획하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서는 학술 포럼을 비롯해 원장현, 이지영과 여러 명인들의 산조에 일본의 고토와 중국의 고쟁이 더해져 아시아의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습니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산조의 뿌리와 미래가 만나는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요즘 주변에 러닝을 하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저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나도 한번 뛰어볼까 싶다가도 무리가 될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걷는 속도로 천천히 뛰는 매우 느린 달리기가 있다고 합니다. 보폭을 줄여서 걷는 것처럼 천천히 달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10분만 뛰어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죠. 빠르게 달리기 어렵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께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운동을 비롯해서 일상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준영, 유지숙의 소리로 술비 타령 보내드립니다.

0: 박준영, 유지숙의 소리로 술비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천천히 뛰는 러닝, 슬로우 러닝이라고 하죠. 10분간 슬로우 러닝을 한 사람의 뇌 활동을 측정했더니 계획하고 판단하며 주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마 쪽 뇌인 전전두엽 일부의 활동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폭을 줄이고 뛰는 동작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러닝하면서 기록 욕심에 이렇게 물에서 뛰다가 병원 가서 주사를 맞는 결국 내 건강이 아니라 병원 좋은 일만 시키는 상황들이 꽤 있었는데 이 슬로러닝도 한 40분, 50분 이렇게 뛰면 여러분 땀이 정말 정말 많이 나고요. 그 땀 덕분에 사실 우리가 어떤 뿌듯함도 느끼는 거라서 결코 빨리 뛸 필요가 없다. 빨리 뛰어야 한다는 강박을 안 느끼고 싶으면 주위를 안 보면 된다. 앞만 보고 뛰면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훈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향년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흥보가 중에서 둘째 박 타는 대목부터 비단 타령까지 보내드립니다.
1: 이렇듯이 춤을 추고 나서 또 한 통을 들여놓고 타는디 실롱 실건 탕거유속 여여로 탕거유라.

야. 마골 당근 둘랑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먹었어. 전보가 괴로를 내요. 다짐하라! 다짐하라! 떨어지면 헤이

실고 시리렁 실건 쓱싹 툭탁 박을 딱 타놓고 보니 웬갓 비단이 나오는디. 웬갓 비단이 나온다. 웬갓 비단이 나온다. 소관부산 산백청 봉도다 일광단 곧소대하게 적승해비가 월광단 서황부유하고 지어루 지혜는 상고든 천도문 자랑구주 산천 조목 그려내든 지도문 등태산 소천하우 공부제의 대단 남양 초당의 경주군대 전하여공화룡단 사회가 분부를 조란하니 내구함성의 영초단 풍진어리 실물을 지니 태평군군 대운다 금방굴방 가루다지 국화세김 완자문 초당전 화계상 머루다래 보도문 화란 춘석 만화방재앙 봉여 분분의 화조단 꽃섭 불황

내고 홀로 앉아 독수 공방 상사단 주월 증막공단이오 심심궁국송이 인간에 무섭다 오피란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 있는 근유사 북이다남 복수단 포식 화계의 궁초단 행실 부족의 깨초단 절개진 듯 송죽단

0: 예주 원주 공주 옥군 나주 길주명 전세마포 강진 나주 극상 세무예묘 해남포 도리마 장성무시 한산 세무시 생순삼발 갑진군사 관사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저 꾸역 나오나니 여보 마누라 마누라도 나한테 시집 온 이후로 옷에 많이 줄였으니 실컷 마음껏 한번 골라보 마누라는 무슨 색이 좋습니까? 나는 항상 송화색 사모장적으로가 제일 좋습니다. 영감은 무슨 색이 좋습니까? 나는 흑공단이 제일 좋더구만. 그럼 영감이 먼저 한번 꾸며보시오. 그러세요. 흑공단만근 흑공단가근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파리 흑공단 두루막 흑공단 행전 흑공단으로 부건을 들고 어떤가 날부서 흥부 마누라도 꾸민다 송화색 땡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허리띠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다니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속속꽃 송화색 벗은 송화색으로 수건을 들고 어떤가 날부터 영락 없는 꾀꼬리 같네 영감은 꼭 물감하기 갔어
1: 흥보가 중 둘째 박 타는 대목부터 비단 타령까지 안향년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태평소 연주 허튼가락 보내드릴 텐데요. 허튼가락은 그야말로 이제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연주한다는 뜻이 될 텐데요. 김광복 명인의 태평소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허튼가락들이 있습니다만 김광복 명인의 연주는 그야말로 이 자유로움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박종선의 꽹과리, 장덕화의 장구, 황광엽의 징, 한세연의 북장단이 함께합니다.

태평소 연주 허튼 가락 보내드렸습니다. 김광복의 태평소, 박종선의 꽹과리, 장덕화의 장구, 황광엽의 징, 한세연의 북 연주였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김광복 명인의 연주들이 실황 음원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 끝에 관객들의 추임새, 환호성, 박수, 아 저 정도면 기립박수겠군 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죠. 앞서서 김광복 명인의 연주가 특별히 더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끝판왕이다는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연주의 자유로움뿐만 아니라 사실 김광복 명인의 연주의 특징은 그 본인이 연주하는 그 분위기와 정서, 장면들 이런 것들이 관객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이 돼서 결국 모두가 환호하게 만들고 박수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잡학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노래 잡학사전, 오늘은 수잡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잡가는 시조와 잡가가 섞여 있는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시조창으로 부르다가 중간 부분에서 잡가조로 소리를 하고 다시 시조창법으로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한 곡 안에 정가인 시조와 속가인 잡가가 함께하기 때문에 잡가의 으뜸이라는 뜻에서 으뜸 숫자를 써서 수잡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수잡가는 역금 지름 시조라고도 부르는데요. 역금은 사설을 엮어 부른다는 뜻이고 지름은 첫 음을 높이 질러 부른다는 뜻입니다. 또한 중간에 빠른 삼박으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휘몰이 시조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수잡가는 높은 음으로 시작하는

하는 지름시조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빠른 삼박으로 사설을 엮어 부르고 마지막은 평시조 창법으로 노래를 합니다. 19세기나 20세기에는 정가나 속가의 구분 없이 노래를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조를 부르다가 잡가로 넘어갈 때 브릿지 역할을 해준 것이

다가 잡가로 넘어가기 위해 이 수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수잡가로는 푸른 산중 하예와 창내고자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푸른 산중 하예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푸른 산중 하예 조총대에 들어 메고 설렁설렁 나려오는 저 포수야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드러메고부터 빠른 삼박으로 거뜬거뜬 노래를 하고요. 중장의 마지막 가사인 노을새라부터 느려져서 종장은 시조창법으로 노래합니다. 사설역금지름시조 푸른산중하에 오늘은 이준하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로 사설 엮음 지름 시조 푸른 산중 하에 들었습니다. 수 작가를 들었으면 이제 본 작가라고 얘기할까요? 네, 작가를 들어봐야죠. 경기 작가 유산과 묵개월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6개월의 소리로 경기 작가 유산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서울 제수구 중에서 창부거리 준비했는데요. 주복희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김필훈, 차정재, 차희동, 최수경의 소리로 병신난봉가 어양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영남 농악가락 준비했습니다. 이 영남 지역의 농악에서 쓰이는 가락들을 앉은반 형태로, 앉아서 연주하는 형태로 재구성한 사물놀이 곡 중에 한 곡인데요. 보통 사물놀이 입문곡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초심자와 또 전문 연주자 간의 느낌이 가장 많이 달라지는 곡. 네, 그러면 저는 영남농악가락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김덕수의 장구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김덕수의 장구에 여러분의 연주로 영남농악가락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수군가중 어전회의 대목입니다. 용왕이 병에 걸리고 나서 용왕의 병을 치료하려면 토끼의 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토끼의 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이 회의를 통해서 네. 해결하려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의 소리,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용왕이 요만하고 보시더니 내 여봐라, 경례 중에 세상을 나가서 토끼 간을 구워여다 침의 병을 구원을 짜 뉘나니요. 좌우의 신하들이 몇년 상고하고 묵묵부답이 되었겄다. 용왕이 또다시 다시 그러시라니 왕님!

사월을 갈채 좋아 한천만 신진신진한 죽을 인구로 살렸건만

서정이 모두 다 공론할제 정은이가 여자오대 세상이다 혼논대로 이제 서와 가야 지천종변군 혼자로 성공하지 못하리다.

하지 못한다.

당근 요또에게

열발을 그냥 쫙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와서 공손히 복지어요. 말을 장담으로 하는데 지은 고향은 세상이요 지은 고향은 세상이라 천년 벽계 산잔수 가만히 당신아야 잔부만 하늘 바래보니 산주 대원 중천 안명이 됐사 언니의 성신은 언제 말로 벽계에 너무 가는 하늘을 받은 뜨뜨뜨뜨지보다 다 대왕전에 바치리다. 네 말은 그러나 너 생긴 눈이 허망하게 푹 솟았기로 전도 후거를 잘할 테니 저리 물러거라. 이리 헌년 후에 황청사 조개가 어떠하뇨? 정헌기 어쩌오대 황청사 조개랑 철갑이 꿋꿋 당신제도가 좋사구나. 예. 그를 길어 거운 머물지세호 자수거지공이라 결정.

그렇다면은 대체 이를 어찌해야 옳단 말이냐? 성문장 물매기가 어떠하뇨? 정문 여자고 대매하게나 장수 구대하고 허풍실허공이와 아가리가 너무 그 심장이 더러운걸 세상을 나가고 몇 용기가 물러들자고 조그마다 산천수 이리저리 기대대 사력쓰는 홍들이 삼풍세고 물속이나 인간기여 물에 부 탐식으로 들고 생겨난 불조대 죽게 되면 당체여 낳고 나가 인간은 이질 복지 산삼의 아이디 얻은디 약으로 목사오니 보내지를 못하리다. 이렇다시 홍론이 미결할지 저 영덕전 뒤에서 한 신화가 들어온 한디

용왕이 상소 받아보시니 별주부자라였다. 그 상소에 허여 쓰되

이게 부현이라 막비 소비 막비 용궁나요 이 대왕제서 그럴까 하고 그제 여유가

0: 아니다. 어제 소신 능으로 사성진 생하고 시면 청산전년을 대로를 창근내 진상아와 어제 해주 나시면 신소이 복망하옵니다.
1: 수군가 중 어전회의 대목을 김영자의 소리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강정열 명창의 가야금 명창 만나보겠습니다. 강정열 명창은 1950년에 남원의 유명한 음악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금의 명인 강백천이 백부, 판소리 보유자 강도근 명창이 당숙, 경상남도 무형유산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의 보유자인 강순영 명인이 고모고요. 안숙선 명창과 고종사촌간입니다. 강정열 선생은 7살 때부터 고모인 강순영 명인에게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해서 줄풍류와 가야금 산조를 배웠고요. 13살 되던 해에 부친과 함께 전북 진안으로 가게 되면서 진만국에게 춘향가 중 옥중가와 갈가부다 등을 배웠다는데요. 진만국은 본명이 진태만이고 김제시 이서면 사람이라는 것만 알려진 당시의 가야금 병창 명인이라고 합니다. 그 뒤 강정열 선생은 강도근 명창의 흥보가와 수군가를 배웠고 1969년에는 서공철 명인에게 가야금 산조와 병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정다령 명인의 문하에 들어가서 10여 년을 학습하면서 한숙구 정다령으로 이어진 가야금 병창의 고체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병창 보유자인 강정열 명창의 소리는 판소리적인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소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잔기교를 섞어 소리를 하기보다는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털어놓듯 담담하게 소리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스승 정다령 명창에게 배웠다는 호남가를 강정열 명인의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한평창.

0: 달을 가라 달평두에
1: 강정열의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호남가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이 강정열 명인의 이 가족관계, 음악가 집안의 가족관계 설명드리면서 나왔던 이름이죠. 강백천 명인의 대금산조 들어볼 텐데요. 중중모리부터 자진모리까지 김동준 명인의 장단이 함께합니다.

0: 강백천의 대금, 김동준의 장구장단으로 강백천 대금 3조 중에서 중중몰이부터 자진몰이 대목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음악가 집안에서 난 2세들을 보통 이제 제일이라는 뜻으로 갑, 이 갑이라는 말이 변해서 이제 개비라는 용어를 쓰는데 주위에도 이제 개비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있어서 속으로는 이제 부러울 때가 있죠. 저희 이제 부모님은 굴량식을 하셨으니까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고 뱃속에서부터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다 잘해요, 너무. 그래서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나이를 조금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늘이 짙으면 그 그늘에 풀이 잘 안 자랍니다. 다른 나무가 자라기도 힘들고 그 그늘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역시나 지금 들으신 강백천 명인의 어떤 그런 그늘에서 자랐던 강정열 명창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예. 뭐 남 걱정할 정도의 위치는 아닙니다만 때로는 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군량식하는 집안에서 크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이 조도 닷배 노래 후반부의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신 분도 실제로 이 닷배에 대한 경험은 없다라고 하죠. 조오환 명인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어기야
2: 어기야
1: 어기야 티야
2: 어기야
1: 가자.

하자.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현실로 간다. 자, 칠산 바다로. 자, 돈실로 간다.

따르는게 배가 잘 간다. 아, 이렇게 해서 칠산 바다에 도착하여 그물을 놓고 고사를 지내고 조기 그물을 올렸더니 거기가 조기가 칠산 바다에서 아주 있는 조기는 싹 다 들어서 들물어도 천냥 썰물어도 천냥 아람팡 너물에 사오 천냥 실어서 하 우리 배가여 도장원하였구나. 도장원!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어째 그냥 가겠냐? 자, 재밌게 놀다들 가세. 그래!

0: 제가 연변에 있는 판소리를 조사해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연변 예술대학이 있고 그 안에 판소리 전공이 있어요. 정말 못해요. 화투손도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수준도 이렇게 낮고 형편없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조선족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거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9월 7일 월요일 밤 9시 84권의 책으로 소리를 붙들어온 판소리 한길 50년 최동현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와 남원, 전통의 멋을 고스란히 간직한 두 지역에서 만나는 상설 공연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전주 대사습청 토요 상설 공연 9월 공연입니다. 전주 대사습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전통 예술을 만날 수 있는데요. 9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살풀이춤 보존회가 무대에 올라 태평무, 타령입춤, 살풀이춤, 금선무를 비롯한 다채로운 춤을 선보이고요. 9월 12일엔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전문 예술단체 젊은 소리쟁이가 찾아옵니다. 장구산조를 비롯해서 영남 북춤과 덧배기춤, 판노름 등 다양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남원으로 가볼까요?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설 공연 2016 하반기 광활로원 음악회가 남원의 대표 명소인 광활로원 완월정에서 펼쳐집니다. 9월엔 10일과 17일 목요일 하루 두 차례씩 오후 2시와 4시에 공연이 열리는데요. 자연과 어우러진 광활로원의 풍경 속에서 산조와 판소리, 민속무용, 민요, 사물놀이까지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엔 전주와 남원에서 우리 전통예술을 만나보세요. 한국 신무용의 100년 역사를 돌아보며 한 시대를 풍미한 춤의 세계를 만나는 공연. 9월 9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김백봉, 신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루다가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 신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끈 고 김백봉 선생의 예술 세계와 춤의 가치를 다시 만나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신무용 100주년이자 김백봉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라 더욱 뜻깊습니다. 한국 신무용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춤의 세계를 만들어 오며 100년의 역사를 이어왔는데요. 그 중심에서 한국 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김백봉 선생입니다. 이번 무대에선 김백봉 선생의 대표 레퍼토리 6편을 만들었습니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백봉 선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김백봉 부채춤과 김백봉 화관무를 비롯해 대표 작품들을 만나며 한 사람의 춤이 제자에게 전해지고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에게 직접 춤을 배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랜 시간 몸으로 익히고 이어온 춤의 정신을 다시 무대 위에 펼쳐낸다는 점이 특별한데요. 예술총감독 양성옥을 비롯한 제자들이 공연의 흐름과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며 작품을 만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기념 공연을 넘어 지난 100년의 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그려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는 9월 9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입니다. 김백봉, 신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루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만나볼 수 있는 두 편의 국악관현악 정기연주회 소식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로 국악관현악의 매력을 보여주는 두 무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50회 정기연주회 바르도 달빛축원이 9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목처럼 달빛 아래에서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음악으로 꾸며지는데요. 제의와 축원의 음악으로 위로하며 달빛 아래 모두의 평안을 기원하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천안에서도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제92회 정기연주회 경풍 가문이 9월 11일 금요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가을의 풍요로움과 우리 음악의 흥을 담은 무대를 선보입니다. 기혜성원 예술감독의 지휘로 태평소 연주자 이승헌과 소리꾼 남상일이 특별협연자로 함께하는데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각 공연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작은 과자 하나를 손에 꼭 쥔 아이와 그 과자를 잠시 놓으라고 손을 벌린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 손에 아이의 과자를 봉지째 쥐어주려 했던 건데요. 하지만 아이는 작은 과자 하나를 놓지 않겠다고 버티니 더 큰 봉지를 받아들 손이 없죠. 이런 모습이 아직 어린 아이만의 어리석음일까요? 일단 손에 쥔 걸 쉽게 놓지 못하는 건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건 그걸 놓고 무얼 다시 잡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먼저 놓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무언가를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꼭 쥐고 있던 걸 놓아주고 빈손의 허전함을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만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더 큰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는 게 아닐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0: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1: 1920년 9월 28일 유관순. 숭고한 별이 되다.
2: 빛바랜 추억이 한 줌에 제가 되어 날리듯 좋았던 그때의 기억이 도무지 나지 않아. 시작과 끝은 있으련만 너무나 덧없도다.

밴드 경지와 이희주의 연주한 노래로 자유의 외침 들으면서 9월 4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무언가를 놓아야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가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더 중요하다. 매번 말은 하면서도 미련 없이 놓고 비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버리고 비우고 흘려보내는 일 잘 하시는 편인가요? 이 시간만큼은 애써 비워내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의 공간이 넉넉히 마련돼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로 문자냉 빙고를 꽉 채워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앱 사연쓰기 이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고향열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둥게 디어라.

고향열의 노래로 둥게디어라 듣고 왔습니다.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 박경소의 신작 물의 시간 공연 티켓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의 시간은 박경소가 대부도에 거주하며 오랜 시간 경기 서해의 바다와 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야금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물때는 일상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죠. 박경소는 이러한 물의 질서와 움직임에서 음악적 구조와 리듬을 발견해 바다의 시간을 음악으로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공연뿐 아니라 아카이브 전시도 함께 진행됩니다. 박경소가 물을 바라보고 기록해온 사진과 영상, 글과 녹음 자료가 전시로 펼쳐지며 이 기록에서 출발한 음악이 가야금 연주로 이어지는데요. 이 전시와 공연, 그리고 서해의 풍경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 곳, 시흥 맑은 물 상상누리 비포어라는 곳입니다. 과거 하수처리 시설의 일부를 재생해 만든 복합 문화공간으로 오이도 해변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 공연과 전시 관람을 겸해 하루 바다나들이를 계획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9월 18일 금요일 7시, 9월 19일 토요일 4시와 7시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도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티켓 두 장씩 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만 신청받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당첨자 발표할게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

봄이 어떠한가부터 봄이의 모멘트, 봄 뒤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 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선물도 마련돼 있는데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박경수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합니다. 사이.

0: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9월로 달력을 넘기고서 아마 모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3주 후 빨간 숫자들이 나란히 있는 한가위 연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한가위 명절의 유래를 찾다 보면 삼국사기에서 이런 기록을 만나게 됩니다. 왕실의 여인들이 편을 짜 음력 7월 16일부터 날마다 길쌈을 하고는 8월 보름의 결과물의 순위를 정해 진 편이 음식을 장만해 이긴 편에 살해하고 모두 함께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즐겼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가배라 한다고 기록돼 있고 이 가배가 바로 한가위의 가위를 이두식 한자로 쓴 말이죠. 한가위 무렵이면 무더운 여름이 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을 때니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기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론 곧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때죠. 특히 겨울을 날 옷을 마련하는 일, 실을 찾는 일에서부터 옷감을 짜고 옷을 짓는 일까지 전부 사람의 손으로 하던 옛 시절엔 엄청난 노동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노동과 경쟁이라는 놀이의 방식을 도입해 왕실에서부터 본보기를 보였던 것이죠. 바로 그 둘의 길쌈놀이에서부터 시작된 명절이 한가위인 것입니다. 길쌈이란 실을 내어 옷감을 짜내기까지 손으로 하는 모든 과정의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렴풋이 떠올리는 길쌈의 풍경은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짜는 모습 정도겠지만 그 전에 각종 동식물성 재료에서 섬유질을 뽑아 실을 만드는 과정이 먼저였는데요. 예를 들어 삼배를 짜는 데 필요한 섬유질은 삼이라는 식물의 껍질에서 나오죠. 3월에 씨를 뿌려 7월 하순이면 베어낸 삼을 한번 찐 다음 껍질을 벗겨 섬유의 결대로 가늘게 째고요. 그렇게 가닥가닥 쪼개진 삼실에 침을 묻혀 허벅지에 대고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두 가닥의 실 끝이 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삼실의 끝을 이어 긴 삼실로 만드는 과정을 삼삼기라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앉아서 반복해야 하는 단순 노동의 지루함을 달래줄 건 역시 노래뿐이었겠죠.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는 경남 고성에 전해지는 삼 삶는 소리로 출발합니다.
1: 혼자 삶는 삼가래는 목감기가 이리로다. 둘이 삶는 삼가래는 군대 뛰기가 이리로다. 서이 삶는 삼가래는 쫄치기가 이리로세. 이웃 사람 동네 사람 서로 서로 모이 앉아

놓고 강솔 가지 불을 붙여 불도루에 밝히 놓고 쌍을 지어 마주 앉아 둘의 삼을 사물짜게 동

밀지 방석 비쳐 있네. 전지 딸이 마주 상상 상가래를 걸어놓고 너도 나도 상상일세 노래 한성 사물삼자 뚜레꾸나 손세와라 밤중 새별이 높이 떴네 내 아무리 높이 떤들 따가 울고 날이 셀까 사물삼세 사물삼아 뚜레꾸나 사물삼세 상가래가 능청 능청 전지 딸이 상상일세 이삼삼아 어디 있고 묻은

0: 우리 이부모 산소 앞에 생모하고 돌아오세.
1: 조덕남 어르신의 소리로 삶 삶는 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경남 고성군에서 1992년에 녹음된 소리였는데요. 모기떼가 달려드는 한여름 저녁, 마당에 밀짚방석 깔고 앉아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새벽 달기 울 때까지 삶을 삶는 모습이 노랫말에 그대로 담겨 있었죠. 지금 우리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옷을 손쉽게 사 입지만 실을 만드는 과정부터 손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의 풍경을 노래로나마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삶을 삼아 긴 삼실이 만들어지면 그 실로 드디어 배를 짤수 있겠죠. 배를 짜는 도구 배틀도 이제는 박물관이 아니면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이름이 익숙한 건 배틀가라는 노래 덕이 아닌가 싶은데요. 각 지역 토속 민요로도 여러 종류의 배틀 노래들이 전해져 왔지만 오늘은 가장 널리 알려진 통속 민요 배틀가와 이 노래를 재해석한 음악들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경기 민요 배틀가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바드의 연주로 배틀가까지 띄워드릴 건데요. 아바드는 아쟁, 바이올린, 드럼 연주자로 구성된 음악팀이라고 하네요. 그럼 먼저 앵비의 소리로 경기민요 배틀가부터 두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앵비의 연주와 노래로 경기민요 배틀가 앞서 들었고요. 이어서 아바드의 연주로 배틀가까지 두 곡 이어듣고 왔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으로 출발해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시즌2. 오늘은 옛날 둘의 길쌈놀이에서 유래했다는 한가위 명절을 3주 앞두고 길쌈노동요인 삼삼는 소리로 출발해 통속민요 배틀가와 그 선율을 바탕으로 새롭게 짜인 연주곡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번엔 경기민요 배틀가와 휘모리 잡가 비단타령을 재구성한 토핑앤마스터즈의 배틀배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야금과 기타의 통통 튀는 주법으로 배틀을 타는 모습을 흥겹게 표현했다고 하고요. 이 곡에 이어 배틀가 선율을 바탕으로 한 또 한 곡의 연주곡을 코너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이태원 작곡 정가학회가 연주한 배틀가입니다. 먼저 토핑앤마스터즈의 배틀배틀부터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다 배를 놓고 구름에다 이마 걸고 서울 사성 편지가 왔네. 오늘 날도 심심하니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나의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곡은요, 소용성류 피리산조입니다. 제가 요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중 한 곡이 피리와 함께하는 산조병주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소용성류 피리산조 가락을 많이 듣고 또 해금으로 연주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소용성류 해금산조와 피리산조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가락의 매력에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선곡해봤습니다. 서영성류 피리산조 이승헌의 연주로 함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박예리와 김준수의 노래로 월하정인 시연가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시흥 맑은 물 상상놀이에서 열리는 박경소의 물의 시간 공연 티켓 선물 마감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9월 18일 금요일 7시, 9월 19일 토요일 4시, 7시 이렇게 총 3차례의 공연 중에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도 함께 적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만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와 음악들을 저장해 두셨을지 문자 냉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지난 금요일 방송 중에 저장해 주신 이야기들 꺼내볼게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삼승할부지님께서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진해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요. 저녁을 채워주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앙상블 신하위의 눈먼 사랑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곡 잠시 후에 띄워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0118님께서요. 갑자기 제 번호가 나오길래 깜놀. 한 주도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뵈어요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잊고 있던 일주일 전에 나를 방송으로 만나는 것도 뜻밖의 반가움이죠. 지난주에 읽어드린 문자가 우리 0118님 이사하셨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2주 동안 좋은 일 많으셨나요? 이런 뜻밖의 순간들도 행복의 기억으로 쌓이는 중일 거라고 믿어봅니다. 4835님께서 아빠 생신이라 본가에 내려왔는데 맛집에서 제 입이 되려 호강 중이네요 하시면서 푸짐한 아구찜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는 아구찜은 더 맛있겠네요. 아버님 생신도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만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 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 쓰기 이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삼승할부지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앙상블 신하위의 눈먼 사랑.

앙상블 신하위의 눈먼 사랑,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냉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남겨주신 이야기들 마저 꺼내볼게요. 1790님께서 벌개미치 꽃입니다. 어제 보낸 쑥부쟁이와 너무나 비슷해 함께 보내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다른 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국화과 여러 해 살이 풀이지만 한국 특산종이라 코리안 데이지라 불려진답니다. 국화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그러셨군요. 저도 사진을 보내주신 그날 쑥부쟁이와 벌개미치꽃의 차이가 뭘까 싶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요. 꽃의 크기도 다르지만요. 꽃잎 가장자리에 톱니 모양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하네요. 우리 1790님 덕분에 저도 더욱 꽃과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만나사랑님께서요. 오늘 남편 없이 아이랑 둘이 기차 타고 친정집에 왔는데 비도 오고 이동이 힘들긴 했지만 도착하니 너무 좋네요. 남편이 옆에 없어서 좋은 건지 부모님과 함께 있어서 좋은 건지 좀 헷갈려요. 근데 아마 혼자 남겨진 남편이 제일 좋아하고 있겠죠. 크크크 해주셨네요. 이거는 뭐 모두가 행복한 엔딩인 것 같은데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1299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문자 냉빙고 문 닫을게요. 황혜리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강강술래.

황혜리의 노래로 강강술래 1299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9월 4일 금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중앙 컬처 밴드 원의 연주로 풍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화,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이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이 성금현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인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체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하게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소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언제 어디서나 손과 발을 이용해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가능한 우리나라 대표 무술 태권도죠. 신체 단련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무장을 통해서 올바른 인간화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태권도. 오늘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날을 기념하는 태권도의 날이었습니다. 성인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상대방과의 적당한 거리 두기라고 합니다. 태권도 겨루기를 대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련은 곧 상대를 대하는 연습인 거죠.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만큼이나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는 무술. 이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태도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상임이 쓴 시에 조용진이 곡을 붙인 꽃잎 편지, 바리톤 최종호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이 태권도의 날이라고 하니까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태권도 이대훈 선수가 보여준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8강전에서 패한 뒤 그는 웃으며 박수를 보냈고 승리한 상대 선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는 순간에도 상대의 승리를 축하해 준 건데요. 그는 지든 이기든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다며 상대를 존중하는 선수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아, 멋진 말이죠. 우리는 흔히 승자는 웃고 패자는 고개를 숙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품격은 이겼을 때 상대를 배려하고 졌을 때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우러납니다.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조재선 씨 이한삼 작곡 가을의 기도, 소프라노 허미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한명희 씨 장일남 작곡 비목, 파페라 가수 이명주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허미경이 부른 가을의 기도, 파페라 가수 임영주가 부른 비목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박영원의 시 널뛰기에서 뽑았습니다. 다홍치마 열두 폭에 덩덕 궁덜을 뛰니 호접인 양 훨훨 날아 하늘 높이 솟는구나. 담장 넘어 지나는 님 모습 한번 보고 지고.

박영원 씨, 황장수 작곡, 널뛰기, 소프라노 송윤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김선진 씨, 이무상 작곡, 단풍, 바리톤 박흥우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영근 씨, 황미래 작곡, 가을비, 소프라노 우수연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박흥우가 부른 단풍, 소프라노 우수연이 부른 가을비 두 곡 들으셨습니다. 태권도에서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런 거리가 필요한 것 같죠. 먼저 다그치기보다 호흡을 가다듬고 기다려주고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며 함부로 선을 넘지 않는 것. 그러다가 정말 마음을 나눠야 할 순간에는 날선 주먹이 아니라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오늘 태권도의 날에 가장 배우고 싶은 태권도는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개면조 언롱 이태백의입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정규연주의 아르누보 네 번째 공연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예술을 의미하는 아르누보의 제목처럼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가능성과 확장된 예술세계를 관객들에게 선사한 공연이었습니다. 아르누보는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전통 서사와 현대적 공연 언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레퍼토리를 만들어 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심청, 수군가와 칸타타 맥베스, 해원을 한 무대에 엮어서 지난 4년간의 여정을 정리한 무대입니다. 전통의 깊이와 국악관현악의 감각이 조화를 이뤘던 무대였는데요. 그럼 첫 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교향시 적벽 감상하겠습니다. 국악관현악을 위한 교향시 적벽은 판소리 적벽가 중 조자령 활 쏘는 대목과 불 지르는 대목을 국악관현악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대북 연주를 시작으로 박진감 넘치는 적벽강 전투에 휘몰아치는 느낌으로 관현악을 시작하고요. 대금 연주로 다시 숨을 고릅니다. 이어서 다시 전장의 느낌을 빠른 리듬감 위에 해금과 아쟁, 거문고, 피리 등 다양한 악기의 선율들이 주고받으며 격정적으로 연주되는데요. 말달리는 전장 위에 장수의 호령이 관현악 사운드에 서사적으로 펼쳐지면서 관객들을 긴장과 몰입 속으로 빠져들게 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럼 국악관현악을 위한 교향시 적벽 감상해 보시죠.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국악관현악을 위한 교향시 춘향입니다. 이 곡은 2023년 아르누모 첫 번째 위촉곡인 국악관현악을 위한 교향시 춘향인데요. 도립국악원 무용단 박근진, 윤희담 단원이 무대에 함께 올라 몽룡과 춘향을 연기하며 작품의 서사를 더욱 풍성하게 전달했습니다. 봄날의 꽃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랩소디로 춘향과 이몽룡의 만남이 관현악과 무용으로 함께해 공연의 시각적인 예술이 더한 무대였습니다. 그럼 국악 관현악을 위한 교향시 춘향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교양시 춘향 감상하셨습니다. 국악관현악에 있어 대중성과 클래식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현악에 나아가고 고민해야 할 작업의 질문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이어진 전북특별자치도리 관현악단의 아르누보 시리즈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데 힘써왔습니다. 국악관현악이 전통음악이라는 틀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만나 새로운 공연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였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새로운 예술을 기대하며 다음 곡 이어가겠습니다. 이어 감상하실 곡은 판소리 심청가를 바탕으로 창작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교향시 심청입니다. 백고동 소리를 알리는 나발 소리를 시작으로 부친의 눈을 띄우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 하는 심청의 운명과 인당수의 극적인 묘사, 그리고 신봉사가 황성길을 올라가는 해악적인 대목 등 판소리 심청과 눈대목을 관현악을 통해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테마 부분들을 소리 없이 오롯이 관현악으로만 집중할 수 있는 무대였던 국악관현악을 위한 교향시 심청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어 감상하실 곡은 국악관현악을 위한 교향시 수군가입니다. 수군가는 별주부 타령과 토끼 타령으로 구성된 작품인데요. 각 부분마다 네 가지 주제를 담아 연주됐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스포츠 댄스 모음곡 형식으로 함께 꾸며져서 시각적 효과와 장르의 융합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교향시 수군가 감상하겠습니다.

라는 악단 정규연주의 아르누보 그 네 번째 공연 실험과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서사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내고 장르 간 경계를 허물어 전통을 새로운 융합적 공연예술 감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느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전통예술의 새로운 예술을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전하는 FM 국악당 저는 정미정이었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절이라는 말이 인연의 뒷모습을 닮아갑니다. 류성훈 시인의 시 고구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월 따라 인연도 흘러가는 법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지나간 인연의 뒷모습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하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깊어가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기억 김보미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류성훈 시인의 시 고구의 한 대목 읽어드렸죠. 세월이 흐르고 누군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 깊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였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세월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인연이 담겨 있었을까요? 우리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성기환의 노래로 깊어진다 계절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기환의 노래로 깊어진다 계절이 만나보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과 고전 시화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천지윤의 여러분의 연주로 바닷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만나보셨습니다. 천지윤의 여러분의 연주로 바닷가에서, 그리고 이슬기의 노래로 서산의 일모하니였어요. 이어서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을 만나보시죠.

문학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어멘다 몬텔의 컬티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컬티시, 무슨 말인가 아리송하시죠? 요즘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컬트라는 말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과거엔 컬트라고 하면 수상한 종교 집단을 먼저 떠올리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 말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자기 개발을 포함한 웰니스 산업, 운동 커뮤니티, 다단계 회사에 강력한 팬덤을 가진 인플루언서까지 다 컬트적이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영국의 사회학자들은 아예 21세기 컬트라는 제목의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오늘날의 컬트는 더 이상 주황색 옷을 입고 외딴 공동체에 모여 사는 사람들만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컬트는 사이비 종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특정한 인물이나 신념을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규칙과 문화, 언어를 공유하는 폐쇄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경향이 도처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쩐지 알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개념, 이 컬트라는 말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컬트가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살펴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앨리스 인 원더랜드, 진윤경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진윤경외 여러분의 연주로 앨리스 인 원더랜드 듣고 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언어학자 어맨다 몬텔의 에세이 컬티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컬티시란 사회 안에서 점점 번져가는 컬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21세기의 문화와 사회 전반을 컬트라는 관점에서 돌아보는 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책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지 책의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휩쓸린다. 말이야말로 신념체계가 만들어지고 풍부해지고 강화되도록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거나 배척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여러 매체에서도 사회현상이나 특정한 집단을 하나의 단어로 아주 쉽게 요약해 말함으로써 타자화를 하고 자기 집단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소수자와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적이며 배타적인 언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대상에 새로운 단어를 부여해서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뭐 초품화가 어떻고 국평이 어떻고 하는 말들, 뉴스에서조차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컬트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지만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언어에 휘둘리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 언어가 우리를 얼마나 배타적으로 만드는지 알게 되기도 하죠. 우리의 말을 돌아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는 일과도 같다는 사실을 이 책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0: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문과 오방신과의 요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요고시 요고시 요고시

네, 이문과 오방신과의 요고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허리 다리 쑤시기에 외출해 볼까 하였더니 말이 발병 났다네요. 걸어서 가려 하니 진흙탕 길이 겁나는데 삭주고 교근꾼 부릴 여유가 또 있으리요. 그야말로 진퇴유곡에 궁지에 떨어진 몸, 사이의 땅으로 쫓겨난 것을 감수할 밖에. 초가을 선을 기운 점점 지내기 좋아지니 몸만 건강하다면 언제든 소원을 이룰 수도. 높다란 언덕 위이든 깊숙한 골짜기 속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티끌 세상 벗어나 보리라.

고려시대 이세계시 구좌였습니다. 구좌란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있다 보니 허리가 아파서 나가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타고 갈 말은 병이 났고 걸어서 가려니 진흙탕이라 어려울 것 같았죠. 또 가마꾼을 부르기엔 돈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유곡 처지인 건데요. 이색은 사이의 땅으로 쫓겨난 것을 감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이는 중국 주변 사방에 있던 국가를 의미하는 말로 변방을 의미합니다. 조정에서 쫓겨나 멀리 유배를 당한 처지인 거죠. 하지만 점점 지내기 좋은 시절이 펼쳐지니 언제든 그곳을 벗어나 어디로든 가보리라는 바람을 시 안에 담았습니다.

바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었습니다. 예끌의 운기, 오늘은 고려시대 이세기 시 구좌, 오래도록 앉아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색은 고려시대 말기의 위대한 문장가로 많은 글과 시가 모근집에 담겨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집 서문엔 태종 4년 가을에 쓴 권근의 글이 실려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자연의 이치가 있으면 곧 천지자연의 문체가 있는 것이므로. 이색의 뛰어난 문장을 칭송하는 말이라고 해요. 네, 그럼 이어지는 곡인데요. 이어서 우도 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우도 검고는 검은고를 타악기화해서 장단 노름을 하는 곡인데요. 호남 우도 풍물가락 중 오체질굿, 우질굿, 좌질굿, 풍류굿 등을 검은고 독주로 구성한 곡입니다. 허윤정의 검은고, 김태형의 장구로 만나보시죠.

허윤정의 검은고와 김태영의 장구로 우도 검고 만나보셨습니다. 네, 다음 주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은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명인 명창들이 지내온 삶을 목소리로 기록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9월의 주인공은 최동현 국립분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로 50년 판소리 연구 인생과 시인으로서의 삶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런도는 하루 쉬고 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 이제 또 마칠 시간입니다. 이 사계절을 말할 땐 보통 봄을 제일 앞에 말하죠. 하지만 달력을 기준으로 보면 1월인 겨울이 가장 먼저고 또 9월이 생일인 사람에겐 가을이 인생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새롭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한 9월의 주말,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의 끝곡 나태주 시인의 시 멀리서 빈다를 김나리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가죽 가방에 은은하게 밴 손때, 수없이 사용해서 반들반들해진 나무 의자, 햇빛과 바람을 오래 견딘 건물의 벽.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나 질감이 자연스럽게 변하는데 거기에서 멋이 느껴지기도 하죠. 번쩍거리는 새것에선 느낄 수가 없는 오랜 세월 후에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멋. 사람에게서도 느낄 수가 있죠. 살아온 만큼 깊어진 생각과 여유로운 태도 같은 거 말이죠.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더 멋있어진 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9월 4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김광석의 너에게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가죽 재킷이나 뭐 가방 같은 거요. 오래 써서 반질반질하고 적당히 때가 묻어 있는 거 보면 아 멋있다라는 생각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 오래돼 보이게 가공도 한다던데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그런 은근한 세월의 멋이 쌓이면 좋겠습니다. 박창근입니다. 바람의 기억.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로 문자 주시거나 또 무료인 덩덕쿵 앱 이용해 주세요. 금요일입니다. 성우 방우호 씨와 함께하는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고민을 통해 우리도 같이 팁을 얻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2부에 변함없이 K클래식 한 장 같이 넘겨요. 조엔의 햇살 좋은 날 들려드리고 우리 성우님 모십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털어놓기 애매했던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1: 참고만 해.
0: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호성우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방호입니다.
0: 지난주 방송 들으시고 0012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2: 예.
0: 읽어주실래요?
2: 네. 꿀팁 감사해요. 먼 곳에 다녀오느라 엄청 피곤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피로가 싹 풀리네요 하셨습니다.
0: 아, 그 정도였어요?
2: 와, 피로가 풀릴 정도면 정말 우리가 안마사 역할을 했네요.
0: 아, 그러니까 혹시 뭐 드신 건 아니죠? 라디오 들으시면서 뭐 자양강장제 이런 네. 거 들으신 거 피로회복제 아무튼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아이고. 자, 어떻게 좀
2: 네
0: 뭐 요즘 좀 바람이 좀 성우계에 바람이 불고 있다,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들리는 것 같고요.
2: 예예예. 예, 예. 뭐 아직 준비 단계이긴 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행사들이 좀 몇 개가 있었어요.
0: 성우분들만의 행사.
2: 네. 네. 그래서 그 지역과 손잡고 하는 행사였는데 예. 그런 행사들이 지금 하나씩 다시 생겨날 것 같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0: 지역 분들과 함께하는 행사는 그럼 네. 성우분들의 행사는 우리 가수들 행사는 가수들이 노래하잖아요. 네, 성우분들은 네. 가서 뭐 낭송하고
2: 아 신앙송을 합니다.
0: 아
2: 신앙송과 음악과
0: 이야
2: 네 밤에 이루어집니다.
0: 밥 안 먹고 가야 되겠다.
2: 아.
0: 어? 약간 이렇게 필요하시면 이제
2: 네네
0: 잠이 잘 올 수도 있잖아요.
2: 주무실 수 있죠.
0: 그 저녁 행사도 저녁 식사 네.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은 노래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조용한 네. 노래도 하니까 네, 네. 이렇게 첫 곡 할 때 되게 초롱초롱하던 눈빛이 한 세네 곡을 끄고 딱 보면은 약간 이제 초점이 날 보는 거 맞나 이런 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일어나서 같이 뛰어볼까요?
2: 아우 좋습니다.
0: 네. 그럼 이렇게 성우님들 행사에서는 신나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조성해요?
2: 가수분들이 아. 또 막 신나는 노래 하시는 가수분들도 섭외가 돼서
0: 아, 초대 가수가 와서
2: 예, 예, 여러분들이 예. 오십니다.
0: 그래요. 행사 준비 잘 하시고요. 우주 부회장님. 자,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예, 방성우 님이 AI 루미 역할 맡아서 AI의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 드립니다. 여기서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전해드린다는 점 늘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봅니다.
3: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예요. 아직 신혼이라 그런지 남편 앞에서는 최대한 예쁘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방귀나 트림 같은 생리현상을 완벽하게 숨기려다 보니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매일 한 공간에 있을 부부 사이니까 생리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남편에게 우리 이제 방귀 편하게 끼자 라고 말하기도 너무 민망하고 쑥스럽네요. 결혼한 지 6개월이면 이제 슬슬 서로의 민낯을 보여줄 때가 된 걸까요? 아니면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서로를 위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게 좋을까요? 적당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0: 결혼한 지 6개월 된 남편 앞에서 생리현상을 끝까지 참아야 할지 네. 네, 고민된다는 사연이었는데요.
2: 네.
0: 우리가 이거 보통 이제 서로 말 트는 것처럼 방귀도 튼다고 표현하잖아요.
2: 맞습니다. 네.
0: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 성우님 댁은 어떠신지 여쭤봐도 돼요?
2: 제 기억으로는 안 트셨습니다.
0: 성우님은?
2: 저만.
0: 아이.
2: 아나무인.

0: 저도 아직 안 터요, 저는.
1: 어,
0: 근데 이제
1: 네네.
0: 들킬 때는 있죠.
1: 아.
0: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새는 건 어쩔
1: 아,
0: 수 없죠.
1: 이제 좀셀 나이가
0: 요 아이
1: 조절이 좀 힘들던데 저도.
0: 근데 이 트림 같은
1: 네.
0: 것도 사실은 이 트림은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 참기가 되게 힘들지만 이렇게 입 가리고
1: 맞습니다.
0: 살살하면
1: 네.
0: 티는 나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려지진
1: 아,
0: 않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것도 아직은 조심하는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끝까지 감출 수 있는 건
1: 네.
0: 감추는 게 낫다라는 주의인데.
1: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여성분이 딸꾹질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딸꾹질을 하냐. 근데 나중에 그 진짜 이유를 알려주더라고요. 사실은 딸꾹질이 아니라 트림이었다.
0: 어머. 트림할 때 일부러 딸꾹질을 같이 낸
1: 와,
0: 거예요?
1: 그렇게 바꾼 거예요. 너무
0: 그
1: 신기하더라고요.
0: 딸꾹질은 뭐 실내라고 볼 수가 없으니,
1: 네네.
0: 그것도 기술이네.
1: 기술이에요.
0: 그렇다면 방귀도 뭔가 다른, 쉽진
1: 약간
0: 않겠구나.
1: 아쟁 소리처럼 내려거나 바이올린 키는 것처럼.
0: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1: 네.
0: 주산학원을 다녔는데, 주산학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주산학원
1: 네.
0: 선생님이 해주신 이제 그 당시 그 수준의 아이들에게 맞는
1: 네.
0: 재미난 이야기였는데 어떤 사람이 정치가가 어떤
1: 네.
0: 선거에 이제 입후보를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귀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깨를 낸 거지.
1: 예.
0: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방귀를 끼면 안 들릴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래가지고 동시에 여러분!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한 다음에 뿡 나온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래가지고 여러분
1: 아이고 타이밍 어떻게 해요?
0: 제 방귀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그랬다는. 그러니까 애들은
1: 네.
0: 그 선생님 입에서 방귀라는 단어만 나와도 너무
1: 아, 너무
0: 재밌잖아.
1: 깔깔거리죠.
0: 그래가지고
1: 예.
0: 난 지금 한 50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
1: 와.
0: 정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인별그램 댓글부터 확인해
1: 예,
0: 보겠습니다.
1: 보겠습니다. 먼저 9988님.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인데 방귀까지 참고 눈치 보며 산다면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는 가끔 장난으로 일부러 낄 때도 있거든요. 물론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작고 귀엽게 뽕 한번 해보시고 남편 표정을 살펴보세요. 만약 남편이 웃는다면 다음부터는 붕으로 수위를 높여도 될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아니, 볼륨 조절이 가능하시다고요? 아직 근육이 살아 계시는구나.
1: 아, 살아 계시네요, 진짜.
0: 살아 있네.
1: 조절이 가능하시네요.
0: 네.
1: 네, 다음은 크라우님. 생리현상을 자연스럽게 트고 나면 오히려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부담 없는 방식을 찾아가 보세요.
0: 의외로 이런 쪽이 많네.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요? 아니,
1: 네.
0: 저 성우님 일방적으로 트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럼 뭐라고 안 하세요? 이호님께서?
1: 으악하죠.
0: 버럭하지만,
1: 이 뭐야 하면서.
0: 질색하지만
1: 그럴 때도
0: 그렇다고
1: 있고,
0: 하지마!
1: 예.
0: 이렇게는 안 하세요?
1: 그러진 않고요. 지금 뭐라고 한것 같아요? 무슨 할말 있어? 무슨 말이었어? 이러는 거죠. 말처럼 들리나 봐요.
0: 보통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면 말이야 방구야 그러는데 거꾸로 될 수도 있군요. 너무 그걸
1: 네네네.
0: 정교하게 하면 그게
1: 맞습니다.
0: 말처럼. 예, 다음은요.
1: 젤리곰님, 저는 오히려 조금 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서로가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배려하면서 지금처럼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네,
1: 하셨습니다.
0: 그래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 자, AI 루미는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하이 루미.
1: 하이, AI 룸이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루미야, 나 이제 결혼한 지 6개월 된 따끈따끈한 신혼이거든. 아직 남편한테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이 문제는 방귀나 트림 같은 생리 현상을 꾹 참으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이거 어떡하면 좋아?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생리현상을 트는 것이 건강에는 훨씬 좋아요. 계속해서 참는다면 장내 가스로 인해 복통, 소화불량, 더부룩함을

0: 느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심지어 수면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가스를 분출하는 일이 흔해서 완벽하게 생리현상을 숨긴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1: 그렇긴 하지. 그럼 그냥 방귀쟁이 뿡뿡이처럼 남편 앞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0: 잠시만요. 그렇게 모든 것을 놔버리기보다는 최소한의 매너를 남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리현상을 무작정 다 틀면 신혼부부만 느낄 수 있는 설렘이 너무 일찍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1: 맞아. 신혼의 꽁냥꽁냥한 분위기가 금세 식는 건 싫단 말이지. 아,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0: 루미가 추천하는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트림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미안해 자기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대신 천둥소리 뺨치는 용트림은 자제해 주세요. 둘째, 방귀는 공간 분리가 핵심입니다.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이동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을 기본 규칙으로 두고 실수로 나왔을 때는 귀엽게 웃어넘기세요.
1: 아, 그래. 가벼운 트림 정도는 입을 가리면 괜찮고 방귀는 바로 앞에서는 좀 자제해보라는 거지?
0: 맞아요. 그리고 침대만큼은 생리현상 청정구역으로 지정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지켜주세요. 밀폐된 이불 안에서의 가스 분출은 부부싸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어. 완전히 무장해제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매너를 지키는 게 낫긴 하겠다.
0: 네. 그런데 사실 남편도 당신처럼 생리현상 때문에 눈치 보는 상태일 수도 있으니 먼저 말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기야,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부부되고 나서 방귀 트는 시기가 제각각이던데 자기는 내 앞에서 참느라 힘들지 않아?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남편의 생각은 어떨지 가볍게 들어보세요.
1: 알겠어. 그럼 오늘 밤에 TV 볼 때 슬쩍 물어봐야겠다. 고마워, 루미야.
0: 네, 당신의 신혼생활을 응원하는 고민해결사 AI 루미.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1: 네, 결혼한 지 6개월 된 남편과 생리현상을 터도 될지 고민하는 사연자를 위한 AI 루미의 조언이었습니다.
0: 네, 오, 대화가 또 중요하네요.
1: 그렇죠. 일단 네. 상의를 한 거가 사실 사람마다 지금 달랐잖아요. 아까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맞습니다. 갈렸고 서로가 터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서로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0: 눈치 보고
1: 20년 30년 그냥 힘들게 살다가 30년 지나서 아이 나도 트고 싶었는데 이러면 억울하니까
0: 맞습니다.
1: 그러네.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공간 분리. 제가 그러거든요.
0: 예, 예.
1: 저희 같이 있다가 이렇게 신호가 오면 화장실을 가거나
0: 이동하시는
1: 거예요. 예,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 가서 하는 게 들리기도 해요.
0: 너무 커서
1: 이제 공간이 분리됐다면 긴장이 풀려가지고 시원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러기도 하는데 네.
0: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네. 강아지가 가끔 냄새를 풍길 때가 있거든요.
1: 강아지도
0: 예 있어요.
1: 그렇겠군.
0: 근데 소리를 안 내고 냄새를 풍겨서 그런데 제가 오해를 받을 때가 많죠.
1: 이 녀석이 진짜
0: 저를 의심해요. 가족들 모두.
1: 그러니까 뿡뿡뿡 하니까 또 너겠거니 네. 싶은 거죠.
0: 아, 그렇습니다.
1: 그게 원래 이제 소리 안 나는 게 더 심하잖아.
0: 아, 맞습니다.
1: 생각 그렇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너라면 괜찮아.

0: 고민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우호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살펴볼까요?
1: 제 고향은 충청남도 안면도예요. 저희 고향 사람들은요, 말을 최대한 돌리고 돌려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그 뭐 소심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오요. 예,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게 우리 동네에서는 일종의 예의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충청도시 화법이라는 말도 있고 나름 유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지가 유머 한 스푼 얹어서 메시지를 던지면 상대방은 그냥 웃고 넘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속으로 아니 이게 웃자고 한 말은 아닌디 하면서 제 입장이 아주 그냥 곤란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결론은요, 충청도시 화법으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이 방송국에서 알려주시면 참 좋겠네요.
0: 충청도시 화법으로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는지, 예, 그런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사연이었습니다.
1: 예. 아,
0: 충청도 사투리 잘 하시네요.
1: 그래요?
0: 어떻게 우리 저 PD님이 충청도 분이신데 괜찮았어요? 오, 엄지척이래요.
1: 정말?
0: 괜찮아요.
1: 감사합니다.
0: 괜찮아요.
1: 예. 그리고
0: 약간 네. 충청도 북쪽,
1: 아,
0: 경기도 남쪽, 경기도 예, 예. 저 남단하고 충청도 북단은 거의 네네네. 거의 동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던데 그쪽인 것 같아요. 우리 외가 쪽 쪽에.
1: 우리 그 동기 형이

0: 아산 사람인데
1: 네.
0: 아산 충청도 말을 쓰잖아요.
1: 네.
0: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린 이유가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성격이 급해서.
1: 그게
0: 그러니까
1: 무슨 말씀?
0: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
1: 예.
0: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요?
1: 아.
0: 원래는 너무 빠른데
1: 예.
0: 성격이 급해서 말이 막 이렇게 막 부딪히니까 말이 느리게 나오는 거라고
1: 아,
0: 그렇게
1: 정말요?
0: 설명을 하더라고요.
1: 오, 그것도 새로운 시각이네요. 예, 재밌습니다. 자, 이 고민에는 청취자분들이 어떤 댓글을 남기셨을지 보죠.
0: 네, 하자드님. 충청도식 화법 특유의 배려와 여유로움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직관적인 소통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그 깊은 뜻이 바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대화 끝에, 진짜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한 문장만 덧붙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1: 그래요. 이게 가끔 이제 뭐 어떤 화법이든 우리나라 말이니까 소통이 전제로 되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 게 그게 좀 문제긴 한것 같아요. 예전에
0: 맞습니다.
1: 충청도 어떤 동생하고 회전 초밥집을 갔는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거 어때가? 아니 괜찮아. 유까진 아니에요, 그냥. 아 괜찮아요.
0: 괜찮아?
1: 아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건줄 알았어요.
0: 예.
1: 저거 어때? 그러니까 저거 괜찮아요.
0: 괜찮아.
1: 그 줬는데 시큰둥해 먹는데. 그리고
0: 오.
1: 다음에 이렇게 또 돌아 이거는 그러니까 아 괜찮죠. 아니 난 그게 괜찮다는 게아 싫다는 의미였대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니, 나는 괜찮아.
1: 그거였나 봐요. 아니 난안 먹어도 괜찮아 했는데 아우 저거 맛 괜찮아. 그게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0: 헷갈리네요.
1: 그 억양으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서툴렀어요. 그래가지고
0: 예.
1: 걔는 먹기 싫은 건몇개 먹었어 나 때문에. 예,
0: 그러셨구나.
1: 다음 모래시계님.
0: 네.
1: 그게 누구였냐면
0: 네.
1: 야구선수 김태균 선수라고
0: 아.
1: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0: 예. 너무
1: 하다가 예, 저
0: 유명하죠.
1: 때문에
0: 예.
1: 입에도 안 맞는 걸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0: 그러셨구나. 모래시계님, 충청도식 화법의 장점은 싸울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대신 서로 눈치 게임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너무 빙빙 돌리다 보면 말이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는 너무 돌려서 말하지 않는 게 나을 듯해요. 하셨습니다.
1: 그래요. 돌리고 돌리는데 이제 적당히 돌리는 게 아니고 아주 지구 한 바퀴를 돌리시면
0: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사과를 길거리에서
1: 예.
0: 사는데 그 사고자 하는 사람이 좀 싸게 해주세요. 하는데 뭐 얼마를 불렀더니 아니 더 싸게 안 되나요? 했더니 아니 나도요. 개나 주게. 그런 얘기.
1: 그니까 소나 먹이지 뭐.
0: 소나 먹이죠.
1: 자, 그림 속 풍경님.
0: 네. 충청도 사람의 그럴 수도 있죠. 애는 정말 많은 뜻이 들어있잖아요. 상대방이 알아서 해석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 좀더 풀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에, 그러니까 누가 뭔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아유 그럴 수도 있지만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것도 있고
0: 네네.
1: 그래 네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참별 그지 같은 일이 다 생길 수도 있지 뭐 약간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0: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덧붙여 달라는 말씀들이 많네요.
1: 맞네요.
0: 네.
1: 자, 고민 해결사 AI 루미도 불러봅니다. 하이 루미.
0: 하이, AI 룸이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저 루미 씨, 내가 안면도에서 태어난 충청도 사나이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상대 기분 생각해서 말을 돌려 하는 거 알죠? 아, 근데 여기 서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뼈 있는 소리를 해도 웃자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넘겨버리더라고요. 충청도 화법으로도 내 속마음을 찰떡같이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슈?
0: 네, 당신의 고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해요. 상대방과 말이 잘 통하지 않았던 경험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1: 아, 글씨? 어제 회사에서 그 과장님이 이번 프로젝트는 이 대리가 맡아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나는 이미 해야 할 일이 그 천장까지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아, 뭐그 일이 엄청 많긴 한데요. 뭐 지가 맡아야 되면 뭐별수 없이 맡긴 맞는 거지요. 그랬더니 상사가 역시 우리 이 대리뿐이야 하면서 일폭탄을 던지는 거 있죠. 내가 일이 많다고 말했잖아요. 우찌그리 내 마음을 몰라요?
0: 네, 당신의 고민을 분석했어요.

0: 우선 충청도식 화법을 일부러 고칠 필요는 없어요. 충청도식 화법으로 말을 돌려하면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 생각을 정중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1: 아 역시 그렇죠. 나도 그게 참 양반 같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왜 자꾸 그 내 뜻이랑 다르게 전달되는 거래요?
0: 먼저 상대가 내 속마음을 읽어줄 거라 기대하는 건 좋지 않아요. 사람마다 말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시간 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돌려서 거절해도 상대는 시간 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구나 하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1: 아, 지도 사실 MBTI 검사해보니까 T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무리 T라도 그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참 거시기해요. 응? 서울살이 참 힘드네요. 응? 도대체 우찌해야 그 속이 뻥 뚫리게 대화가 되는 거래요.
0: 직설적인 화법이 어렵다면 마지막에 결론을 더 분명하게 맺어주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제안을 했을 때 좀 불편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고 싶다면 아, 뭐 괜찮긴 해요. 그래도 여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하고 마지막에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1: 아, 그래 이게 나한테는 그 제일로 맞는 해결책 같긴 해요. 근데 내가 내 얘기 끝날 때까지 듣고 있다가 그 저 복장 터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충청도는 하고 싶은 말이 최다 저 참 맨 뒤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반전이 나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참 고맙겠슈.
0: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드릴게요. 중요한 대화 중에 오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셀프 통역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말을 돌려서 하는 편이라 오해하실까봐 말해주는 건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라고 통역해 주시는 거죠.
1: 아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내 본심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겠네. 오늘 참 피가 되고 살이 됐슈. 루미 씨, 땡큐.
0: 네. 고민 해결사 AI 루미 절전 모드로 전환해요.
1: 네, 충청도 안면도 출신 사연자를 위한 AI 루미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자, 아이고 그래 셀프 통역.
0: 셀프 통역이 이게 또 말이 길어지네요.
1: 이렇게까지 네. 해야 되나 싶네요.
0: 아이고 다들 그 답답해 하셔가지고요.
1: 예. 근데 그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적인 바탕이잖아요. 네. 그건 참 우리가 모두 다른 지역 분들도 배워야 될 예, 그런 따뜻함인 것 같은데 네. 그 따뜻함이 고스란히 온기로 전해지질 않고 답답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게 이제 아쉬울 수 있으니
0: 네.
1: 조금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우님도 이렇게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목소리를 다루시는 분이니까 네. 내가 읽기 편한 대로 읽으면 좋지만 네. 그래서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네. 두 번 세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읽기도 하고요.
1: 네. 네. 가끔은 내가 성우가 되어 쉬우? 라는 마음
0: 예.
1: 네,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쿨의 노래입니다. All for you.

0: 쿨의 노래가 예, All for You가
1: 충청도 말이었군요. 예. All for You.
0: All for You?
1: 아, 그렇죠.
0: 다 해서 네 개인가요? All 아. for You 뭐 이런 그 예. 예전에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충청도식 화법으로 얘기 진짜 잘 전달하시는 분이 뭐 아, 최양락 씨도 계시고 예. 이영자 씨도 계시고 네, 네. 전 최양락 씨 얘기 들은 것 중에 이제 그거 진짜 기억에 남아요. 그 호텔에서 네. 이불이 부족해서 이불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가져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럼 우리 같으면 저 이불 아직 멀었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충청도 분들은 전화해서 어떻게 그 저 커튼을 그냥 띌까요? 그러신대요.
1: 예. 아 그리고 뭐 치킨 같은 거 시켰는데 예. 늦게 오면 예? 뭐 닭 잡으러 가시오?
0: 아 그거 아세요? 네. 저 혹시 저랑 예. 한 곡 추시겠습니까? 이렇게 춤을 권하는 걸 충청도 말로 두 글자로 저랑 한 곡 추시겠습니까?
1: 출튀요?
0: 출튀요?
1: 아 그거요?
0: 거의 정답이었습니다. 예.
1: 그리고 그런 말도 있던데 기어?
0: 기어?
1: 예, 그거 맞나? 충청도 말인가?
0: 진짜야? 네.
1: 예. 기어?
0: 자,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 해 이 시간에 다뤄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AI 루미에게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문자 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다룰 사연은 이은방 공식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AI 루미의 조언은 그저 하나의

0: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자 방송우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루미야 잘가.
1: 안녕히 계세요.
0: 이호공감입니다. 프란다스의 개.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네요. 조성모 씨의 가시나무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2부도 참여 방법은 똑같죠.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0302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덩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무제한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신승훈 씨의 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신승우 씨 노래에 이어서 장필순 씨의 나뭇잎 사이로까지 듣고 왔어요. 0579님의 사연 소개합니다. 2주일 만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택배를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종이박스가 엄청 많은 거 있죠? 가을엔 절약하려고요. 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참 많은데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 배출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요일마다 이렇게 잔뜩 들고 내려가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일요일 날 어디 뭐 다 같이 가족들끼리 어딜 가거나 뭐 무슨 날이거나 하면 또 못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2주에 한 번 할 때, 와, 그때는 한 번에 다 못 가져가요. 사실 그거 진짜 양손에 막 무슨 고개 하듯이, 예, 뭐 서커스 하듯이 잔뜩 들고 내려가서 이렇게 막 이리저리 나누고 있다 보면 옆에서 누가 볼까봐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그걸 그냥 한 데다가 다 땅에 묻었었는데 요즘은 분리수거라도 해서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서구 그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곳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데 그런 나라들은 분리수거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쪽으로는 더 환경에 신경을 쓰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분리수거만큼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선진국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선진국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예, 국민들 의식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참 괜찮아. 그렇다니까. 이소라 씨의 노래입니다. 바람이 부네요.

유영석 씨의 어두운 하늘 아래서 듣고 왔습니다. 유영석 씨, 이 당시에 푸른 하늘 보컬로 활동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솔로 앨범을 내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행보는 바로 팀의 해체, 이미 해체가 된 다음에 이렇게 솔로 앨범을 내곤 했었는데, 그 당시 특이하게도 팀은 팀대로 유지하면서 솔로 앨범을 내셨는데 그 색깔이 뭐 기존의 팀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근데 좀 더 클래식한 악기들과 사운드가 많아졌던 거, 비중이 커졌던 거. 특히나 이 노래는 참 뭐 히트를 했다고 하긴 힘들지만 되게 좋은 노래여가지고, 아, 이 노래는 푸른 하늘 노래로 나왔으면 진짜 엄청 떴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그 음원 그대로 푸른 하늘 앨범에 이제 수록이 되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같이 들어봤고요. 3389님, 버스 타고 가다가 급하게 내렸는데 잘못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도로 탔는데 너무 민망했어요. 아, 다음 버스를 타신 게 아니고 뒤에서 타가지고 아, 아니다 그러고서 앞으로 뛰어가서 다시 타셨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걸요? 내가 내렸다가 다시 탔는 줄. 근데 그렇게 찍으면 환승입니다. 그렇게 되죠. 저 예전에 진짜 버스 한정거장 일찍 내려가지고 아유 어떡하지 걸어갈까 하다가 그냥 한번 타자 하고서 다시 띡 눌 그 카드 버스 카드인가 핸드폰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환승입니다 하면서 돈을 안 받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자주 타시는 분들은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옛날에 버스 한창 타고 다닐 때는 이런 표현 죄송한데 얄짤 없이 새로 내야 했잖아요. 야, 근데 야 참 세상 좋...

좋아졌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어떤 분이 중간에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바로 앞에 내가 갈아타야 되는 버스가 바로 앞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앞에 버스를 딱 탔는데 타고 나서 보니까 아까 그 버스더래. 이분처럼 버스 앞에까지 못 가고 뒷문에서 내려가지고 앞문으로 다시 탔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저것도 생각나죠. 예, 막 자율학습 시간에 저 뒷문에서 교장 선생님이 문 열고서 그거 왜 이렇게 떠들어? 그러고선 문을 꽝 닫고 갑자기 좀 있다가 앞문을 여시더니 입안은 조용하구만. 그러셨대나 어쨌대나. 이승윤 씨의 노래입니다. 캐논.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우리 전통 성악곡인 가곡에는 반주가 함께 하는데요. 이 반주 음악은 따로 기악곡으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가곡 반주 음악을 관악 중심으로 다시 편성해서 연주하는 곡을 자진한입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삭대엽이라고 하죠. 자진한입, 즉 삭대엽은 모음곡 형식으로 연주가 되는데 이들 곡은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음악적인 흐름과 구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성에 따라서 제목이 또 다르게 불려요. 우아하게 시적으로 따로 붙인 이름이라고 해서 아명이라고 하죠. 오늘은 자진한입 중에서도 경풍년이라는 아명이 붙어있는 모음곡, 그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경풍년은 풍년을 경축한다는 의미가 있고 관악 합주 또는 필이나 대금 독주로 연주가 됩니다. 경풍년 중에서 우조두거라는 곡, 대금 독주로 들어볼게요. 대금에는 이영섭입니다.

가곡의 반주 음악을 대금 독주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제목이 우조두거라고 했는데요. 우조는 가곡의 조를 가리키고요. 두거는 머리를 든다는 말이에요. 우조두거. 우조두거. 막 중국말 같기도 하고. 앞부분을 높은 소리로 질러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노래와 함께 또는 합주로 연주되던 곡을 이렇게 독주곡으로 연주할 때는 연주자의 표현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죠. 대금에 실린 호흡이 온전히 느껴지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앞서 그 아명이라는 말을 제가 언급을 했었죠. 우아하게 시적으로 따로 붙인 이름이라고 해서 아명. 예, 아리따울 아자, 우아할 아자 이름 명자. 이 아명이란 말, 우리 어렸을 때 쓰던 이름을 아명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게 이거였나 해가지고 혹시 몰라 제가 찾아봤더니 그거는 아이 아자 써가지고 진짜 아이 때 불러주던 이름들 뭐 이렇게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부정 타지 않게 악기를 쫓아주는 그런 이름들. 예, 그 아명도 있고 이런 아명도 있고 그랬군요. 이영섭의 대금으로 들어본 경풍년 우조 두거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권정구 노은아가 함께합니다. Always with you.

신주희의 대금 연주로 엄마야 누나야까지 들었습니다. 원래 그 김소월 시인의 시에 멜로디를 붙인 곡인데 가사는 없어지고 멜로디만 남았는데 그 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이 좋은 밤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황병기의 가야금 연주곡 밤의 소리 4장 애절하게 오늘 끝곡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조선시대 3대 작가라고 하면 노계, 박일로, 송강정철, 고산, 윤선도를 흔히 꼽습니다. 이들은 누가 더 낫다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이 많지 빼어난 문학성으로 평가되는 분들인데요. 이 중에 노기의 박일로는 현재 70여 수가 넘는 시조 작품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그가 남긴 시조시 중에 형제 간의 돈독한 우애와 결속을 담은 시조시가 있습니다. 유자는 근원이 중하여 한 꼭지에 둘씩 셋씩 광풍 대우라고 떨어질 줄 모르는 고야. 우리도 저 유자같이 떨어질 줄 모르리라. 유자가 뿌리가 튼튼하다고 하고요. 한 꼭지에 열매가 둘씩 셋씩 열리는데요. 아무리 심한 바람이 불어도 거센 비가 내려도 떨어질 줄을 모르니 우리도 저 유자처럼 떨어지지 말자. 이렇게 강한 결속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여창가곡 우조 우락 유자는 듣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입니다.

유자는 근원이 중하여 한 꼭지에 둘씩 셋씩 광풍 대우라고 떨어질 줄 모르는 거야. 우리도 저 유자같이 떨어질 줄 모르리라. 여창가곡 우조 우락 유자는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박민희의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최윤진의 가야금, 이정아의 검은고, 고진호의 대금, 이희루의 생황, 특별히 피리 대신 생황을 연주했네요. 그리고 천지윤의 해금, 심은정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조선시대 3대 작가의 하나 노계 박일로가 지은 시조시로 알려진 유자는에서 노래하는 그 내용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김천택의 가집 청구영원에 이 시조시 유자는이 작자 미상이라 기록돼 있어서 작가가 박일로라는 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긴 합니다. 이 시조시에서 유자는 유자라는 열매를 형제 간의 돈독한 우애에 비유해서 노래한 곡이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유자처럼 떨어지지 말자 하는 건 하나의 의미를 넘어서 중의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형제처럼 돈독하고 끈끈한 정, 그 유대감이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한편 정치적 유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해석은 열려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유자가 다른 과실과는 다르게 실제로 그 열매가 꼭지에 아주 튼튼하게 붙어 있어서 실제 유자를 키우는 농장에서는 유자를 따는 작업이 쉬운 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시조시에서도 그와 같은 식물의 특성을 잘 알고 단단한 유자라는 점을 유자를 통해 노래했습니다. 유자 열매가 꼭지에 튼튼하게 붙어있는 이유 바로 근원,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이 시조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유자는 뿌리가 튼튼해서 한 꼭지에 열매가 둘씩 셋씩 열리는데 심한 바람 거센 비가 세차게 불고 내려도 떨어질 줄 모르니 우리도 저 유자처럼 떨어지지 말자. 아주 깊은 유대감이죠. 우리 산책길 가족의 유대감도 생각나고 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져서 오늘 그 시조시를 노래한 음악으로 산책길 시작해 보았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상령산은 특별히 검은고와 대금 이중주로 준비했습니다. 스무박 한 장단의 느긋한 속도, 여백미가 있는 매력적인 음악이죠. 상령산 듣겠습니다. 김상준의 대금, 하주화의 검은고.

가을 하늘과 같은 푸른 음악이네요. 검은고 대금 이중주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김상준의 대금 하주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송지호님 유자 열매가 가지에 단단히 붙어 자라는군요. 박일로 선생의 시 소개 감사드립니다. 가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죠. 제가 어제 저녁에 산책을 좀 했는데요. 아, 이 날씨가 너무 고마워서 감동을 하면서 산책했답니다. 날씨 좋은 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열리네요. 또 마들제님께서 엊그제 국악산책 7주년 생일잔치에는 정말 많은 길동무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음악을 듣고 계시던 분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시니까 산책길이 정말 왁자지껄하더군요. 오늘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정과 유대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석반장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하고 소명의식이 생겼습니다. 산책지기님과 길동무들 모두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 출석반장님께서 요즘 열심히 열일을 하고 계셔서 좋은데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저도 산책길 함께 걷고 있어요 하고 소식을 전해주시면 함께 걷고 있다는 그 마음에 저도 덩달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마들제님, 출석반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도드리 준비했습니다. 도드리는 고려시대에 발생한 음악인 보허자와 관련이 있는 곡이죠. 보허자의 환입 부분과 환두 가락을 변주해서 만든 음악인데요. 밑도드리가 먼저 생겨났고요. 밑도드리를 한 옥타브 높게 변주해서 연주하는 웃도드리가 다시 여기에서 파생돼 나왔습니다. 오늘 밑도드리와 웃도드리를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악 도드리 준비했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초실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수요일에 퇴원했어요. 신생아가 안전시트에 앉힌다고 싫다고

시트에 앉은 아기와 그 부모님 사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작은 아기가 안전 시트에 앉아 있는 모습 처음 보는데요. 아기가 정말 작아요. 근데 그 우는 모습도 참 귀엽습니다. 아유, 우리 지초실님이 한없이 부럽네요. 아, 그리고 1007님께서 출석 반장님 말씀 듣고 출석 체크합니다. 저도 산책길 같이 걷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산책길 갖고 같이 걷는 분들 이렇게 알려주시면 참 반갑습니다. 네. 또 6944님께서 가을 아침 상쾌한 공기를 실어 나르는 산들바람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네요. 유자는 새콤한 맛만 생각했는데 나무가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있군요. 산책길 산책지기님은 우리 길동무들이 지켜야죠 하셨어요. 아, 감동이네요. 우리 산책길의 산책지기님이 우리 길동무들이 지켜야 한다는 문자 감동적인데요. 오늘 유자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들로 이어지네요. 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준비했습니다. 앞서 감상하신 도드리곡처럼 육박 도드리장단에 얹어 노래하는 곡인데요. 두 곡이 같은 육박 도드리장단이지만 다소 다른 느낌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수양산가는 대략 19세기 마렵 가집에 그 노랫말이 나오기 때문에 늦어도 그 무렵에는 노래되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곡입니다. 우리가 12가사를 구분할 때 하규일 전승의 8가사 또 임기준 전승의 4가사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곡은 임기준 전승의 4가사 속에 속합니다. 수양산의 고사리를 꺾어 위수빈의 고기를 낚아 이런 내용의 일장에서 그 제목을 취해왔습니다. 노래가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역사 속에 보이는 몇몇 고사를 엮어 부르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6장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한벽당 청풍월에 만고천하 영웅준거리 앉아 오늘같이 좋고 좋은 날 만나 아니 놀고 무언 일을 하자느니 이렇게 낙천적인 마음으로 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타 가사에 비해서 다소 흥청거리듯 노래하는 그런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가사 수양산가 듣겠습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연주입니다.

가사 수양산가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객 이동영의 노래였고요. 김성준의 피리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셜록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침 산책길에 만난 네잎클로버입니다. 진행자님과 청취자분들께 행운을 나눠드립니다 하시면서 네잎클로버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와, 기분 좋네요. 이 네잎클로버를 봤으니까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오늘 후반부에 대금산조를 들려주시게 될 박용호 명인께서도 이 네잎클로버를 아주 잘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 민PD가 전해주네요. 또 봄봄님께서 금요일의 경쾌한 산책길 오늘도 함께 걷습니다. 행복한 주말 맞이하세요 하셨습니다. 아, 벌써 주말이죠. 와, 기분 좋네요. 봄봄님께서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향기,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 고금의 여러 글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모아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엮은 책인데요. 매일같이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하나의 화두를 제시하고 그 화두와 관련한 좋은 글을 모아 엮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주제에 대해서 보완해주는 여러 다양한 글을 인용하면서 출처 혹은 작가의 이름도 밝혀 놓았고요.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도 곁들여 놓았는데요. 그 글의 끝부분에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글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제를 다룬

글 10월 12일의 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완성을 향한 첫 걸음은 언제나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1.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 원칙은 실제 생활에서나 정신적인 생활에서나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키기란 어렵다. 세상에는 너희보다 너희의 의무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이다. 군중 속에서는 세상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쉽고 고독 속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쉽다. 군중 속에 살면서 고독할 때의 독립성을 지키는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에머슨. 2. 본질적으로 너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인습에 영합하면 내 힘과 귀한 시간을 잃고 내가 가진 본래의 자족성을 망쳐버린다. 그것에 얽매여 있는 한 너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쓸데없는 일에 허비할 뿐만 아니라 원래 너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인식조차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삶은 영혼과 육체를 파괴한다. 에머슨. 3. 세상은 말한다.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믿고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우리처럼 입어라. 그러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는 조소와 비방, 험담, 배척, 따돌림 등으로 그 사람의 삶을 지옥으로 바꿔 놓는다. 그러나 굴하지 마라. 루시 멜러리. 4. 양심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속한 계층의 인습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아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 모든 잘못과 약점은 죄처럼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위험한 것은 그러다 보면 결심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5. 올바르게 살기에 악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덕행에 대한 신념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마라. 악한 사람들은 원래 덕행을 증오한다. 악한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을 질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히면서 자신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자신과 반대의 길을 가는 선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삶을 욕보이려 애쓴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라. 악한 사람들의 증오야말로 너의 덕행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크리소스토모스. 결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관습을 따르지 않아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관습을 핑계로 양심과 이성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은 더 좋지 않다.

오늘 유난히 하늘이 파란데요. 이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 곡 만파정식지곡 잘 어울리는 그런 날입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10월 12일의 일기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완성을 향한 첫 걸음은 언제나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놓은 내용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날의 일기에 인용한 사람은 에머슨, 루시 멜러리, 크리소스토모스와 같은 작가들이었는데요. 이날 일기에서 톨스토이는 자기 완성을 향한 첫 걸음은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글 속에서 여러 중요한 이야기를 인용했는데요. 인습에 영합하지 말라는 것, 인습에 따르지 않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조소와 비방, 배척, 따돌림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말라 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올바르게 사는 이들이 박해를 받고 덕행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악한 사람들은 원래 덕행을 증오한다 하는 세상의 속된 이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이 자신과 반대의 길을 걷는 선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의 삶을 욕보이려 애쓴다 해도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악한 사람들의 증오야말로 내 덕행의 증오.

거가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바른 길을 가려 하는 이들이 미움을 받는 그 세상의 이치에 대해 톨스토이는 거기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옳은 길을 가는 이들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한범수류 대금산조 준비했습니다. 한범수류 대금산조는 대금산조의 원류를 잃은 이 박종기의 산조에서 비롯된 소리더늠의 산조입니다. 이 산조는 한주환류와 더불어서 대금산조의 2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산조인데요. 박종기가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세 장단을 갖추어서 만들었지만 한범수는 여기에 중중모리를 넣어서 네 장단을 갖추어서 확장된 그런 산조의 틀을 형성했습니다. 한주환이 박종기의 굿거리 장단을 바탕으로 중중모리를 만들었다면 한범수는 자신이 새롭게 만든 가락으로 중중모리를 만들었습니다. 한범수류는 한주환의 산조에 비해서 계면조의 비중이 많아서 이 산조는 계면조 중심의 산조라는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한범수류 대금 짧은 산조 듣겠는데요. 박용호의 대금, 이세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한범수류 대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이 두 분의 호흡이 아주 잘 이루어졌네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이시면서 양주풍류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박용호의 대금 연주였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거문고 연주자 이세환, 이분의 장구장단도 참 좋군요. 이세환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무용반주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태평무 반주음악인데요. 태평무 반주음악은 경기 무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라서 다양한 타악장단이 일품입니다. 지난날 일제강점기 무렵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예인들이 당시 경기 무악의 음악적 자원과 다양한 춤의 자원을 집대성해서 만든 춤입니다. 간혹 이 춤이 공중춤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춤이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 문무백관의 배역을 설정하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왕실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그렇지만 궁중춤이 아닌 민간의 춤입니다. 김인호와 한성준 계열의 춤이 이어지고 있고요. 1988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춤 장단에 진쇠라든지 낙궁, 터벌림, 도살풀이와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장단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와 같은 장단에 맞추어 추는 발 디딤새가 현란한데요. 장단 변화에 따라서 겹걸음, 잔걸음, 무릎 들어 걷기, 뒤꿈치 꺾기와 같은 다양한 발 디딤새를 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방송이라서 그 춤이나 발 디딤새를 함께 감상할 수 없다는 점이 무척 아쉬운데요. 그래서 이 춤이 공연될 때 직접 공연장을 찾아가서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런 춤에 대한 반주음악이 귀로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태평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박범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차례의 징소리와 함께 시작해서 징소리 한 차례로 마친 음악이죠. 태평무 반주음악, 선율도 특별했지만 경기무학의 다양한 리듬적 전개에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박범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태평무 반주음악 감상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생각의 향기로 향기로운 한 주를 살아가요 하시면서 하트도 잊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글동무님께서 금요일 생각의 향기 코너를 가장 아껴주신 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글동무님도 향기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중에 한 대목 골랐습니다.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해서 마침내 옥에 갇히게 되고요. 급기야는 매까지 맞게 되는데요. 춘향이 매 맞는 대목 십장가 이번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십장이라고 하니까 춘향이가 매 열 대만 맞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매 열 대를 맞는 동안 숫자 10까지 열거하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십장가라고 합니다. 한 대 한 대에 모두 이도령을 향한 그 일편단심이 노래됩니다. 이때 매를 치는 집장사령의 그 인정 있는 모습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대목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십장가를 최승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손잡이 좋은 놈 골라 잡고 춘향아 한두안만 견디면은 내 솜씨로 살려주마 형 좋아라

공중으로 배들 아래 떨어지고 춘향이는 기절어요. 이량 휘절한 여리 휘절이오. 휴절이 무엇이오?

어릴까? 가망 없고 못 오지요. 울진 난 서럽다. 이제도.

0: 방어복 안 되지요. 셋째 난사를 딱 삼가 조심하라.
1: 널 쉬고.

30도 흉장은 말고 삼군인들 어쩌리까 가망 없고 못하지요. 미친 나사를 딱 사세를 돌아보라. 소녀를 잃지 말고 사지를 찢어서 사대물에다 걸들래도 아망 없고 안 되지요.

이들 가만히 천이 없어. 여사은 난 사흘을 딱 육신을 돌아보라. 육군

가망 없고 안 되지요. 일곱 난 사흘 딱 칠정지와의 잔말이 웬일이냐. 칠거지지.

웬일이오? 여덟 난 사흘에 딱 팔가라 매우쳐라. 팔도방백 가급수령 팔조목을 모르시오. 아홉 난 사흘 딱 구구사정 모더리

0: 주지 마라.
1: 다 벌시고 한
0: 10분 통촉 없이요.

들었구나. 피딱 피딱 30돌은 맹장원이 옷 같은 두 다리에 검은 비만 엎쩌던 형이도 눈물이고 매질하던 집장 사령도 돌아서서 발굴 울며 군복자락그러다 눈물은 적 씻으면서 못 보겠구나 사람의 자식은 못 보겠네 나가서 빌어라 아서라 구실은 못얻었네 나 머름 메고 입쟁이들도 산문 밖에서 구경하다 오지도다 오지구나 그리고 울사또가 뭐지구나 어린 것이 조금 잘못 외웠다고 어른 매질이 어디 있나 40년 공문 출입 이후로 어른 매질은 처음 보았네 집장 사령놈을 눈익혀두었다가 문 밖을 나오면은 급살이 나주리라 어른 매질은 처음 보았네 나 돌아가

0: 달려들어 결박한 걸 끌어놓으니 준향은 사지에 맥이 없어 형틀 아래 떨어지는구나. 그때야 준향 모친은 준향이가 들어가면 허락할 줄로 알았다가 영영 듣지 않고 매맞아 죽었단 말을 늦게야 알고 천방지축 들어가는데.
1: 춘향아, 한두 번만 견디면 내 솜씨로 살려주마 하는 집장사령의 인정 있는 말도 있었지만 모진 매에 춘향이는 물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견디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십장가 최승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함께 연주한 십장가 오랜만에 감상했는데요. 소리와 장단의 멋진 조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도 선소리 산타령 준비했습니다. 선소리 한자로 입창이라 부르는데요. 입창은 기본적으로 서서 부르는 소리라서 좌창에 비할 때 전체적으로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경발림을 이어드립니다. 이춘목, 김광숙 두 분의 소리입니다.

나. 그때 사또께서는 분이 점점 충천하야. 네 그년 큰 칼 씌워 하오 가라. 사령들이 다.

마치 서도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듯 마음 풍성해지네요. 놀량, 앞산 타령, 뒷산 타령, 경발림으로 이어진 서도 선소리 산타령,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보유자 이춘목, 김광숙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9월이 되면서 유난히 하늘이 파랗고요. 거기에 더해 흰 구름이 뭉게뭉게 참 보기 좋아서 요즘 가끔 하늘을 바라보느라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어제 오후엔 전화기를 꺼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거리를 걷다 보니 하늘 사진, 구름 사진 찍는 사람들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사진 찍는 모습도 보기 좋던데요. 바쁘시더라도 가끔 예쁜 하늘도 바라보시고요. 심호흡도 한번 하시면서 가을 초입 부분의 정취 실컷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의 행복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심사도 찬연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정수의

신고 서서히 일어거라 영명사 찾아가서

다시로다 언제나 구름가다 밝은 빛 다시 볼 것

말가 우연일지 꺾어들고 유전히 돌아보니 수변에 비친 곳은

약수 막혀관대 양처가 막막하여 소식조차 끈단 말과 둘데 없는 이내 심사 어디다가 기저 팔고

승부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박을 톡톡 튕겨본 즉 8, 9월 찬이실에 벽이 꽉꽉 여물었구나. 박을 따다 놓고 흥보 내외 차식들 데리고 톱을 걸고 박을 타는 뒤 시리로!

타고 들라.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느라 평생 밥이 부한 일이로구나.

큰 자식은 저리 가고 둘째 놈은 이리 오너라. 우리가 이 방을 타서 박쇠길랑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가 바로다 목숨 보명 살어나자. 이하여 톱지게 뒤로구나. 여보소 마누라. 예? 톱소리를 어서 맞소. 톱소리를 맞자건들 배가 고파 못 맞겠소. 배가 정 고프거든 허리띠를 졸라 메고 기운 차게 담그소. 시드렁 시길건 시드렁

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위엔 귀에 두째기 쑥 붉어지거나 아 이것 보게요 어느 놈이 박속은 다 긁어가고 염치가 없으니까 조상교회를 갖다 내놨네요. 이거 관가에서 나오면 알고 보면 큰일 난다 이거 갖다 내버려라 이거. 흥보마누라가 가만히 보더니만은 여보 영감 죄 없으면 괜찮습니다. 좀 열어봅시다. 아 요새 옆에네들이 등이 너럽지만이나 크다니까. 이 사람아 이 귀를 만일 열어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으되 만일 낮은 것이 나오면 내 뺄터인디 자네 내 걸음 따라오겠는가? 자식들 데리고 저 세력바퀴가 서서 그래갖고 내가 이 귀를 열어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손을 안으로 칠 터니 들어오고 만일에 낮은 것이 나오면 손을 밖으로 내 칠 터니 내 뺏어 내 빼. 흥보가 귀에 자물쇠를 가만히 보니 박흥보 씨 개탁이라 딱 새겠지. 흥보가 잠문 대답으로 귀를 열었다. 날 보고 열어보랬지? 아면 그렇지. 열어봐도 간지찬타지. 아면 그렇고 말고. 귀를 찰칵찰칵 번쩍 떠들어놓고 보니 어백미 쌀이 한 개가 서부. 또 한 개를 찰칵찰칵 번쩍 떠들어놓고 보니 돈이 한 개가 서부. 탁 비어놓고 본게 도로 하나 수부 돈과 쌀을 비어놓고 보니까 도로 수부 흥보 마누라 쌀을 들고 흥보는 돈을 들고 한번 떨어보세요 보는디 힘으로 바짝 몰아놓고 떨어붙겠다.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괴두작을 톡톡 떨어붙고 나니 도로 수부 톡톡 떨어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과돈과 도로 하나 가득 하고 눈 한번 깜짝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과돈과 도로 하나 가득 비어내고 비어내고 비어내고 되어나고 비어내고 비어내고 비어내고 비어내고 비어내고 아이고 좋아 죽겠다 할 빠져도 그저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1년 360날만 그저 구역나고 오느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팔 빠져도 그저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어찌 떨어붙어 놨든지 쌀이 1만 9만 색이요 돈이 1만 9만 냥이라 나도 어쩐 회계인지 알 수가 없지. 흥보가 귀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노란 엽전 한 개가 세리고 딱 있지. 쑥 빼들고는 흥보가 좋아라고 한번 돌아보는디 얼씨구 나 졸시고 얼씨구 나 졸시고 얼씨구 졸시고 지와자 죽구나 얼씨구 나 졸시고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구 나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사를 지고 누굴 가진 돈 두개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하나 돈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야 이 자식들아 춤춰라 어따 이놈들 주먹을 주어라 이런 영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졸시고 둘째 놈만 말르거라 끈덕은 말 끊어가서 너구 백부님을 오시래라 형사를 보아도 형집을 난다 얼씨구나 졸시고 지와자 졸시고

가리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 나도 내일부터 기민을 줄란다고 얼씨구나 졸시고. 여보시오 부자들, 부자라고 좌식 말고 가난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께까지 박응보가 운전 걸식을 쌌더니 오늘날 부

아이고. 얼씨구 나 좋구나. 한참 이 춤을 추고 놀다가 여보소 마누라, 아따 쌀과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굶주리던 판에 밥 좀 우선 해먹고 타자.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다. 자, 우리 괜식이 뭐다 몇이냐? 자식들이 아홉, 우리 넷, 뭐다 토해비 11월구나. 여태까지 그 굶주리다 매맹아에 쌀 한 선밥 못 먹었느냐? 쌀 11선밥 갖다 해라 보자. 동네 가마 수철 쫓아다니면서 꼬두밥지다 째놓고 흥보 자식들이 지게발 때를 짊어지고 밥주러 가자. 우, 애뜩을 아이놈과 꿍. 밥주러 가자. 우, 애뜩을 아이놈과 꿍. 어찌 저다 부득실에 놨든지 밥 모들 애기가 삼간 집채만은 저다 부서놓고 흥보가 영을 놓는디 네 이놈의 새끼들 애비 영전에 밥 한 들까라도 못 중에 먹어서는 이놈들 밥으로 목을 베리라. 네, 이놈들 밥 먹어라. 에이, 굴유리 꽉 깨끗다. 흥보 자식들이 달라들어서 밥을 와삭와삭와삭와삭와삭 뇌 한 밥씩이듯 퍼먹고 있을 적에 흥보 마누라, 여보 영감, 어서 영감도 밥 자시시오. 아니, 나는 저렇게 자식들 매로 조백이 없이 밥을 먹을 게 아니라 나는 밥 속에 가서 들어 넣어서 좀 먹을랑마. 아이고, 나도 그러면 영감 따라 들어가서 밥 속에 좀 들어 넣어서 먹어볼라요. 어디 빈들이 요망시럽게. 흥보가 밥을 먹는 뒤 밥을 뭉쳐서 초라히 줄방울 던지듯 공중에다가 딱 던져놓고 내려오는 놈을 두께비 파리차듯 하는 뒤 밥 먹는 뒤 무슨 장단이 쓰리오마는 흥보가 근본 오입쟁이라 밥 먹는 데도 장단을 다르르 말아놓고 밥을 먹든가 보더라. 흥보가 밥 먹는다, 흥보가 밥 먹는다, 흥보가 밥을 먹는다.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뭉쳐가지고 올라가거라. 흥보가 좀 흥보가 밥 먹는다, 흥보가 밥을 먹는다.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뭉쳐가지고 올라가거라.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아이고, 어찌 밥을 많이 먹어놨든지 흥보가 밥을 먹다 죽는다.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아이고 영감 정신 차려. 아이고 우리 영감 돌아가시네. 밥 먹다가 죽다니, 밥 없어서 배고파 죽겠더니 이제는 밥을 많이 먹어도 돌아가시네. 아이고 정신 차리. 아, 한참 일하고 있을 적에 흥보 큰아들님이 깡박 끌고 돌아다니다가 이놈이 나갔던 상주 제창에 달라들어 썩 달라들면, 야, 밥판이 어찌됐어? 아이고 이놈아, 밥판이고 무엇이고, 네가 갑자기 밥 자시다 세상 베리신다. 밥 먹다가 죽는 걸 그 눈이 아들님이 안단 말이오. 어디 아버지 배 좀 봅시다. 얘. 아, 아버지 배에 가서 배비 환히 비쳤어, 비쳐. 우리 강아지 한 마리 몰아넣읍시다. 아이고 이놈아, 강아지가 들어가서 어쩐다냐? 아, 밥을 팍팍 밥은 먹을 게 아니오. 아이고 이놈아, 밥은 밥 먹는다고 강아지는 어디로 나오게야? 그래기 호래인을 몰아넣지요. 호래가

들어가서 어쩐다냐. 강아지 꽉 잡아먹을 게 아니오. 아이고 이놈아, 강아지는 잡아먹는다고 호랭이는 어디로 나올 것이냐. 그래 이게 토간 포수를 또 몰아내시오. 포수가 들어가 어쩐다냐. 총으로 꾹 넘은 그 호랭이 죽지 않겠소. 아이고 이놈아, 호랭이는 죽는다고 그러면 포수는 어디로 나올 것이냐. 그래 이게 나랭인 거동령을 아버지 볼기 짝에다가 다 때려붙여보시오. 나다라오나 나다라오나. 한참 일이 열 적에 흥보가 기우 정신을 차려서 밥 타령을 한번 하고 노는디. 밥 먹은 게 좋다, 밥 먹은 게 좋다. 수진세 그인 화식을 따르러 두어서 생겨나. 밥 먹은 게 좋다, 얼씨구나 얼씨구. 만성전자라도 시키기 위대라 허여왔으니 밥이 아니면 살 수가 있나. 얼씨구나 좋구나. 한참 일이 놀다가 여봐라, 박 한 통 탔다 오냐. 우리 타야 또 한 통을 들여다 놓고 타는디.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해여로 담고 주소 이방동에 나오는 포하는 징계만경 오해 밑들은 억식만 그걸 주고 사고 충청도 소쇠들은 수만금을 주고 사니 부의 부하들이 오구나. 시르렁 실골 당그여라. 강사가 동동 떠난 데는 수천석을 제가 실골

봐라. 일광단 고소대 아양두고 적성의 미월광단 서황모요지은호 진상하던 천도문 전하의 의산천 주목 기려낸 이 지도문 태백이정 산천우어 강남 풍월한단 동정명월 화창한디 장부절개 송금단 등태산 소천하 공부자의대단 남양초단 경조헌디 천하영흑과룡난 옥경선관 금선이오 천고이월이 명주라 사제요란 풍부논디 느고암성영초단 풍진을 시르르 의진이 태평건군의 대원단 인불타령을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가느님 허리를 안고 가지 말라 돌아불소 임보내고 홀로 간 저 독수공방의 상사단 화운이 운문이요 삼봉염 천해 축하단 주월지 공단이요 엄동대하는 설령이라 쓰기 좋은 양태문 매매 흥정 갑사로다 절개 짓는 모초단 구신노인의 아룡요 두드러굽버거니 말굽장단 서부렁 섭저거니 세발랑능 흥거 구름장단 청사 홍사 등갱이며 백낭능 모래사주 동의주 방주 해남포 토리매당 봄봉기 삼성

뭐 답이 홍이죠. 성천분주 필립이며 대고짜주 원주짜주 해주짜주 북도따루가 다 나오고 은가빌당인다 온다. 함경도 육진포 휴령 종성만사포

공단, 백공단, 청공단, 홍공단, 송아시에까지 그죠? 구여 구역 나온다. 아따 이 사람아 마누라, 나 이런 비단 생전 처음 보던 비단이네요. 마누라 데려 귀경했는가? 아 이건 나도 생전 처음 보던 비단이요 이거. 여러 말 그 우리 헐벗인 김에 옷 좀 해입고 타자. 마누라는 무슨 비단이 기중 좋던가? 아이고 이 김이 뭔지 골라보시시오. 그래 내가 한번 뭐냐 골라볼라네. 우리가 뭐라 걸치고 한번 놀아보자. 나는 망근 쐐기를 하나 각근을 하나 흑공단이 제일로 좋더라. 그러면 영경 어디 해보시오. 흥보가 한번 그렇게 차려심은 어떨까 하고 걸치고 한번 차려보는디 흑공단 가시에 흑공단 각근 흑공단 망근에 흑공단 당줄 흑공단 풍안에 흑공단 풍잠 흑공단 두루메기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바지에 흑공단 허리띠 흑공단 보신에 흑공단 대님 흑공단으로 부채를 들면 어떻겠나 땜없이 아이고 영감은 또 까마구새끼도 같고 챙인뻔으로 생겼겠구만요. 마누라는 그러면 무슨 비단이 기준 좋던가? 나는 평생 원이 송아색에다가 반어장 걸어서 입으면 찔러 줬시더라. 아, 이 사람아, 그 좋은 비단 쎄베렸는데 해필 송아색으로 입는단 말인가? 그네나 좌관 어디? 한번 해입어봐라. 흥보 마누라가 차린다. 흥보 마누라가 차린다. 송아색 타루에 송아색 댕기 송아색 저구리 송아색 초마 송아색 단속꽃 송아색 속속꽃 송아색 보신에 송아색 무릉개 송아색으로 선수건을 들면 어떻겠소 내맵시 헤이 자네는 똑 퍼들 속에 꾀꼬리 새기며 생기겠구만. 자 우리 옷은 나중에 해입기로 하고 만화통 타베리자. 또한 통을 들여놓고 당겨라 톱질이야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은근보하만 나오느라!

일난다.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톱머리를 시르르르 놓으며 안 달라요 안 달라요. 나는 이만 달라요. 당신은 형제가 아니라 이제 속으려 금동서란 치운 나도 어린 자식들을 맨발을 벗겨 봉중이 무서워 쫓겨나던 일을 곽 속에 들어도 나는 못 이겼소. 나는 안 달라요. 흥보가 화를 내며 타지 마라 타지 마라 타지 마라. 가까보구나 이기지 마. 기집은 상하복과 같은지라 지어 입으면 되지만은 형제는 일신 수족이라 수족 한번 똑 떨어지면 다시 이제는 못 얻느니라. 우리 형님은 아차 한번

가시면 조선 팔도는 곳에 어디를 가면 포기었느냐 노년아 안 탈라면 다 혼자 탈란다 시르렁

실그실그실그실그실그실그실싹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실싹 배기 반째 벌어가니 밥통 속에서 사람이 나달아오는디 깨이든 놈 허무든 놈 도치든 놈 대짜구 소짜구 댓글 속글 먹통든 놈 대토섭다 대패든 놈 그저 구역 나오더니 털을 닦고 추추 놓아 지동을 세우고 들보를 연지 상내에 올라다라간다 허기야 허기야 한참 요란하더니 천진명랑함에 인적이 고요하거늘 흥보가 눈을 번뜩 들어 사면을 살펴보니 이 없던 주란 화객이 반공에 번뜩 솟아난 뒤 동산항 늘운들의 팔개를 놓아서 연담치고 안팥죽 문 소슬댐 문 벽장다라기 죽을 시고 만석지기 논문서와 천석지기 반문섬이고 백가구 종문서가 가득 답국 쌓여있고 사랑방을 나가보면 각장장판 소래반자 완자 밀장 화류문갑 대모 책상까지 놓여있고 시전서전 주액이며 고문진부 통사력을 좌우로 좌르르르르 버렸구나 흥보 내외 조화라고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네 지와 지구 좀도 좋네 큰 자식은 글 갈치고 적은 놈은 활쏘이고 사류공상 가진 직업을 분별하여서 가라칠지 재산이 많이 있고 보니 양반의 댁이 후혼하야 미느리들을 어떤 난디 번뜩번뜩 덕에로 생겼더라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 그때 저 그는 마을 놀보는 제 동생 흥보 잘 되었다는 말을 풍편에 듣고 배를 알는데 이런 가관이 없지. 아 이놈이 참으로 부자가 되었는가 거짓말로 헛소문이 났는가 이놈이 참으로 부자가 되었으면 내가 이놈의 재산을 어찌야 떨어먹을꼬 하고 밤낮 주야로 배를 앓다가 하루는 어라 내가 그놈한테를 건너가 보고 와야 쉬기 쉬워너겄어. 흥보 사는 곳을 갈량으로 채림을 채리는데 큰 통량가 쓰고 댐볕에 한 발 된 놈 쓱 꼬나 물고 도복 입고 차잠차잠 아귀똥은 이놈이 건너가지. 흥보 사는 곳을 당도하니 이뜬 수수대 울마간 간 곳 없고 고루가 가기 웅장하니 썩 들었었지. 놀보 깜짝 놀래. 아, 이것이요 흥보라는 집구실이냐. 어느 서울 재생이 시골을 낙행을 하였나. 흥보 문전당도 하야 문패를 바라보니 호주에다 방보라 딱 새겼지. 백개 이놈이 참으로 부자가 되었네요. 야나무 집구석을 이거 어쩌고요. 부쇠를 탁 쳐대서 불을 확 찔러버려 이거. 그네나 내가 한번 불러볼까. 에헴. 너게 안에 흥보라는 게 있느냐? 그때 흥보는 친구들과 사랑해서 바둑을 땅땅 두고 있을 적에 저형 음생이 나니

0: 보선발로 우르르르르 쫓아나와서 절하며 형님 그동안 무난히 어떠십니까?
1: 무난이고 문 베끼고 너 요새 성하냐 이 녀석?
0: 형님 제가 노말을 진지 보낼 것인데 여기까지 토보로 이렇게 가셨으니 대단 형님 죄송합니다.
1: 이마이 네 이놈 네가 내게 노마 보낼 놈이야 이놈?
0: 형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이거 무집이냐 이거? 형님 제 집이 옵시다. 그리워 그놈 내 집 번호로 잘 뛰면 왔네요.
1: 네 이놈 이 집 내 집 보고 바꾸자 이놈.
0: 형님 처분하라 하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1: 그래 들어가자.
0: 아내를 들어가서 사랑에다 묘시해놓고 그때 흥보가 저기 마늘에 전에 들어가갖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건너 오셨으니 어서 나가서 인사해 주시오. 그때 흥보 마누라는 전사에 허든 일을 곰곰 생각을 하니 시숙이라고 한자리에 앉아서 대면할 마음이 없지만은 가장은 명령을 복종하여 돌보 바라는 듯이 한번 끼미고 나오겠다. 흥보 마누라가 안다고 온다. 흥보 마누라가 안다고 온니 전일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꿈조리던 일을 생각하니 직근이야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근 포화가 없나 뇌용 재미 없나 미늘이 덜게 호사를 많이 시키고 흥보 마누라도 한산 심오지에다 당청의 물을 포로소로 먹여놓아 주름은 짧게 적고 마른 널리 달아 배로 돌려서 그더잡고 비늘이 들게 좌우로 그날이고 아장거리고 그서 나오더니 희숙님 배웁시다 하고 큰절을 하니 이런 사람 같으면은 예수가 인사를 하니까 뽈딱 일어나서 맞절을 해야 도리가 오는디 발을 땅그랗게 올려개고 댐볕에 진없어 꼬나무르고 야 그거 예수씨가 나갈 적에 보고 인자본 게 그 빗꼬리가 용됐구나 그 때를 훨씬 벗었는디 그때 흥모는 들은 채 본 채도 아니하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모처럼 건너오셨으니 어서 안에 들어가서 형님 점심쌈 준비하시오. 그때 흥보 마누라가 본래 얌전하던가 보더라. 며느리들 다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놀보 술상을 꾸몄는데 꼭 이렇게 꾸몄겠다. 놀보 술상 꾸몄는데 안성육이 통영칠판 천은수지 구리적사 진미설이 수벌이듯 좌우로 버려놓고 꽃 이렸다 오족판 대모양각 강화기 얼기설기 생편 네모 번듯 경결편 두루루 연가 산피떡과 편과 징청생청 놓고 조락산적 웃김을 저장 회간천역 공판 양편을 버려놓고 정단 수단을 잡백이며 인삼채도를 아지챈 낙지 연포 콩지름에 시금치도 웃짐을 저가진 양념 모아놓고 편적거적 포직이며 설탕볶이에 매물탕 수업포유 갈라놓고 천엽사 번거지 꼴 갈비찜 양지머리 차돌배기를 들여놓고 끈끈우는 생치구이 포도독 포도독 메초리탕 온방통방 오리탕 제자 거쳐 생각만을 문외전부 봉구림을 낳는 듯이 괴아놓고 증고를 들여라 청동화로 백단숯불 부채질 활활 고쳐같이 기루어놓고 살진수 반짝이기 반한 도둑난 칼로 점진 팬팬을 내내야

알고 뭐다가 잔지름을 쳐서 포두도 몰래 제안해야 대양판 소양판 여기도 담고 저기도 담고 산채고 사리 수군 미나리 녹두 채만 남자고 주르르 들여붓고 계란을 톡톡 우딱지를 떼고 찌들찌들이워라 손 뜨거운데 쇠지 접어리고 나무 접음을 이래라 그게 한 점을 덮벅 집어 만난 기름 간장국에다 풍덩 뒤리듯 덮벅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부배답다 천은병 평산아간 지레기병 정유리병 황유리병 유리잔 호박

그러는구나. 여보 마누라, 마누라 손으로 순 한 잔 쟁이 부어서 형님 전에 올리시오. 흥보 마누라 술을 부어 애씨 아주머니 약 주드십시오. 놀보 흘끗흘끗 쳐다보네이만은 내 이놈 흥보야, 내가 수초상마당에서도 권주가 없이 술 못 먹는 줄 너 잘 알지? 권주가 하나 시켜라. 아이고 형님, 이 좌석에서 누가 권주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놈아, 내 편내 울긋불긋하니 잘 입혀갖고 술잔 들려신 게 권주가라 시켜!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들었던 술잔을 방바닥에다 쌌다! 허허! 세상 사람들 다 들어보소. 시수이 제수다려 건조가 흐른 법고금 천지 전부 왔네. 여보시오 시숙님, 여보 여보 아직 이뻐니 전국 좌시 좀 넘어다 마시오. 음동설한 치고 온다 자식들을 앞세우고 봉둥이 무서워 쫓기고 나더니 나는 죽어도 못 이겨서 나도 이제는 쌀도 있고 돈도 있고 은근 보화가 많이 있으니 벽이 실소 어서 가시오. 어서 가. 속을 차리면 내 집이 모두로 애꼈소. 안 가려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

간다. 널 보란 놈 코녀는 이래놓고 최선수 무색하니까 붕어한테 발꾸락을 물렸네요. 아, 이런 창피가 있는가? 네 이놈 흥보야, 네 돼지 버릇을 저렇게 갈채 이놈. 형님, 예, 여자라는 것은 어린 애들만 또 못하는 것이 오니 형님 용서하십시오. 그래, 대체 그렇다고 내가 눌러 짐작을 해버리지. 그는 그렇다고 하고 내가 들으니 네가 밤이실을 맞는다면서. 형님, 밤이실이 무엇입니까? 네 이놈, 네가 밤이실을 맞고 댕김선 도적질을 한다면서? 아니, 형님 동생 젖히고 도적질을 리가 있습니까? 잔소리 말어! 네가 도적질을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영문 출사가 내 집을 찾아와가지고 너 사는 곳을 가르치 달라던구나. 그러나 형지간 윤기에

차마 가르쳐 줄 수가 있더냐. 그래서 너한테 살짝 내가 귀띄엄 하는 말이니 네 집과 살림을 싹 실어 내게 맡겨라. 맡기고 저 중국 상해 근방으로 들어가서 한 3년 있다 나오니라. 자식들 데리고 그러면 내가 네 집 나라께 하나라도 까딱 하고 너를 내주면 네 차 흥놈이다 이래서. 아이고 형님, 아, 그 무슨 말씀이요? 도적질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째서 도적질 안 하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고? 형님, 제가 부자 된 내력을 말씀드리지요. 제가 울막을 짓고 사는데 난데 없는 집이 안시에 떠들어와서 처음 끝에다 성주를 없디다. 그래서 수일이 되더니 흙지양지하야 새끼 일곱 마리를 깠는디 다 강남으로 날아가 버리고 한 마리가 날개 공부하느라고 파닥파닥파닥 하다가 처음에 그때 뚝 떨어져서 대발이 걸려 다리가 잘깍 부러졌어요. 아, 떨어지시면 부러지실 테지. 그래 제비다리를 이어주었더니 올 봄에 나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어왔어요. 아니 그래 제비다리를 부지르면 박씨를 물어온단 말이냐? 아니 부지른 게 아니라 제 손수 부러졌어요. 아, 제 손수 부러지나 손으로 부지르나 부지러지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어쨌느냐? 그래 박을 갖다 심었더니 박 세 통이 열었더만요. 그래 한 통을 탔더니 쌀과 돈이 나오고요. 그래서 또 한 통을 탔더니 비단이 나오고요. 또 한 통을 탔더니 아, 목수들이 모다 나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은근 부하가 막 쏟아져서 이렇게 제가 부자가 된 것이지 안 부진 도적질을 일가 있습니까? 야, 너 부자되기 천하대차 수 있구나. 그 너는 제비다리 하나를 부질러서 그렇게 부자가 되실 적에 한 연화무게 찰칵찰칵 꺾어놓으면 천하장자 되겠구나. 그 너하고 나하고 단 둘만 알자. 통 비불발설이라. 이런 말 절대 남한테 하지 말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길목, 한강 밤 산책을 기다리는 분들. 오늘 9월 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고요. 하이라이트인 불꽃쇼는 저녁 시간에 한강 위 밤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이 축제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가을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해 주제는 당신의 빛을 찾아서입니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빛나는 삶의 모습을 다채로운 색의 불꽃으로 표현하고 그 빛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희망과 감동의 이야기를 한강 하늘에 담아낼 거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대표 불꽃팀이 함께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장면은 원효대교를 활용한 이른바 타워 불꽃과 다양한 패턴을 더한 브릿지 연출입니다.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한강 상공 양쪽에서 불꽃이 마주 펼쳐지는 데칼코마니 연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물 위로 번지는 빛, 다리 위로 피어오르는 불꽃,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탄성까지 가을밤다운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일대는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최 측인 주식회사 하나와 서울시,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실시간 인파 밀집도도 확인하면서 관람객 분산에 나선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실 분들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안전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9월 5일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 소식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꽃놀이 듣겠습니다. 노래의 백보현입니다.

들으신 곡은 불꽃놀이였습니다. 노래의 백보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정대석 작곡 검은고합주 고구려의 여운인데요. 고구려의 기상과 용맹성을 검은고의 묵직한 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고구려의 여운과 회상, 무용총의 벽화, 고구려의 기상 모두 네 악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검은고를 널리 알린다는 뜻을 가진 검은고연구회 동부학회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대석 작곡의 고구려의 여운입니다.

고구려의 여운이었습니다. 연주의 검은고연구회 동보악회였습니다. 다음은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사냐입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냐였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려 가꾸고, 이제는 무엇이 얼마나 여물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

볼 때가 됐죠. 가을이 가까워지면 들판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농사는 참 정직합니다. 지난해 풍년이었다고 해서 올해도 저절로 풍년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의 고사성어는

썼습니다. 어느 날 밭을 갈고 있는데 어디선가 토끼 한 마리가 달려오다가 그만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습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이게 웬 횡재겠습니까? 종일 일을 해도 얻기 힘든 고기를 가만히 있다가 얻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농부는 쟁기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루터기 곁에 앉아 또 다른 토끼가 달려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토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밭은 거칠어지고 농사는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말합니다. 아이고, 미련한 사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습관 하나쯤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전에 한번 잘 됐던 방법, 나를 한번 성공시켜준 경험, 언젠가 찾아왔던 좋은 기회, 그때 좋았으니 이번에도 그러겠지, 그때 통했으니 지금도 통하겠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럭키스타입니다. 연주의 앙상블 더 류입니다.

앙상블 더류의 연주로 럭키스타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고사성어는 수주대토입니다. 수주대토는 흔히 요행만 바라지 말라라는 뜻으로 풀이하는데요. 하지만 한비자가 이 이야기를 꺼낸 뜻은 더 넓었습니다. 세상은 달라졌는데 옛날에 통했던 방법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현재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만일 예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아주 잘해서 인정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일하는 방법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냥 예전처럼 하면 돼 이런 말들만 꺼내고 있다면 내 경험은 어느 순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가 오면 하지. 아니 조건이 좀 더 좋아지면 시작하지. 그런데 좋은 기회라는 것이 늘 제 발로 찾아오는 건 아니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수주대토의 문제는 단지 요행을 기다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이유로 자기가 해야 할 농사까지 멈췄다는 데 있을 겁니다. 만일 기다리면서도 자신의 밭을 갈고 있었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별 기대 없이 시작한 일이 큰 기쁨이나 소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행운은 마음껏 감사해도 됩니다. 다만 그 행운을 삶의 당연한 공식처럼 여기지 말자는 것을 오늘의 네 글자 수주대토가 말해줍니다. 어제 토끼가 왔다고 해서 오늘도 온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자, 들으실 곡은 행복입니다. 노래의 김날입니다.

김나리의 노래로 전해드린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천공비행 준비했는데요. 연주의 플림 앙상블입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천공비행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플림 앙상블이었습니다. 오늘 건강도하기에서 파상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날이 좀 선선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죠. 이럴 때 파상풍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하나 더 추가를 드릴게요. 벌초 가신다든지 이럴 때 피곤하다고 풀밭에 누우실 때 쯔쯔가무시병, 그렇죠? 그리고 또 벌떼의 습격,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더위는 조금 지나가고 물러갔지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조심할 것 조심하면서 건강한 가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자, 토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기후가 달라지면서 철을 앞질러 피는 꽃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모스 하면 여전히 가을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지금 곳곳의 들판에는 황화 코스모스가 한창입니다. 주황빛 꽃잎들이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요, 아직 더위는 남아있어도 계절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구나 싶습니다. 자연은 참 신기합니다. 사람보다 먼저 가을의 기미를 알아차리는데요. 여름이 뜨거움으로 오는 계절이라면 가을은 색깔로 다가오는 계절 같습니다. 환한 햇살, 노란 빛, 밝은 열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오다가 어느 순간 나뭇잎에 빛이 깊어지고 들판에 꽃빛도 진해지고 과실들도 하나둘 홍조를 뜨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아침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충청도 청양 벼 떠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유진영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처서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이 덥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시원하다기보다는 아직도 여름의 온기를 품고 들어올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꽃들은 사람보다 먼저 계절을 아는 것 같습니다. 주황빛 황화 코스모스가 피고 분홍빛 코스모스가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또 나무들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초록빛 안에 다른 색을 섞기 시작합니다. 가을은 그렇게 소리 없이 찾아오고 있네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가을입니다 하고 문패를 바꿔 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변화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큰 결심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아주 작게 뭔가가 바뀌기 시작하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어느새 나의 하루를 바꿔놓고요. 그렇죠? 자, 토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편안한 해설과 함께 만나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 건강정보를 알아보는 건강더하기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들려드리고요. 주말 아침 생각의 결을 더 깊게 해드리는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동부민요 영남 들노래 듣겠습니다. 소리의 변기영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노랫말이 많습니다. 과장해서 하나하나 늘어놓다가 뜻밖의 반전을 섞어가며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이런 특징이 무르익은 노래판의 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오늘 들으실 기생타령 역시 섞어가며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이런 특징이 무르익은 노래판의 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오늘 들으실 기생타령 역시 대표적인 휘무리 잡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소리를 들려줄 김건수 명창은 경기도 무형유산 휘무리 잡가 보유자입니다. 휘몰아치듯 빠른 가락 속에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또 익살스러운 사설과 장단이 만나 어떻게 흥을 만들어내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김건수 명창의 소리로 듣습니다. 경기 소리 휘몰이 잡가 기생타령입니다.

김권수 명창의 소리로 경기 소리 휘몰이 잡가 기생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빠르게 쏟아지는 사설 속에서도

김윤덕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으셨습니다. 가야금의 이영희,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날이 조금씩 선선해지면서 등산이나 캠핑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손이나 발에 난 작은 상처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흙이나 먼지는 파상풍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파상풍은 흙 속에 있던 균이 상처로 들어와 만들어낸 독소가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감염병인데요.

대체 그 마누라 말이 옳소?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차림을 볼짝 씌면 다 떨어진 헌도 뽑아. 불관자 중이다 엄청 뒤뚱나게 졸라매고 우리 아침 추운 날에 팔짱 끼고 옆걸음 저 이리저리 건너간다. 돌보 문전 당도하여

0: 놀부 계집은 놀부보다 훨씬 더독하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바쁘던 주먹을 가지고 나오며 아니 아지뱀이고 통해뱀이고 언제 나한테 전공 맡겼소?
1: 그렇지.
0: 하고 뺨을 딱 세려놓니 흥부가 형님한테 맞은 건 소분지요. 형수씨.

0: 하늘이 빙빙 돌고
1: 헐쩍

소리의 전정민, 북의 정철호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불보집 밥 빌러 가는 대목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전정민, 북의 정철호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통찰을 나누는 시간이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5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혼이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두 곡 중에서 요거 골랐네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었습니다. 장석주 시인, 우연히 라디오에서 빌리 조엘의 이 노래 혹은 리오스카의 샌프란시스코 베이 듣는 것이 행복이다, 소소한 기쁨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기쁨 음악 속에서 느껴지셨지요? 그 외에도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시인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을 찾아 읽는 것, 풀벌레 소리가 높아진 밤,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는 것,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것,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찾아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이 작은 행복들, 이번 주말에 꼭 찾아서 놓치지 않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호해드린 햇살, 오늘도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떠오른

책은 일찍 던져버릴수록 좋아. 그걸 덮고 나서야 세상의 문이 열리니까. 아직 읽고 있다면 다 읽을 필요 없어. 마지막 줄은 내가 읽어줄게. 왕자와 공주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게 다야. 왜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시간은 동화 속처럼 뒤엉켜 있단다. 시간은 화살처럼 앞으로 달려가거나 차창밖 풍경처럼 한결같이 뒤로만 가는 게 아니야.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멈춰서 있기도 한단다. 더 늦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 모든 눈물이 다 기쁨이고 멈춰서 있기도 한단다. 더 늦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 모든 눈물이 다 기쁨이고 이별이 다 만남이지. 사랑을 위해서 사랑할 필요는 없어. 그저 용감하게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돼. 내가 머뭇거리면 시간도 멈추지. 후회할 때 시간은 거꾸로 가는 거야. 잊지 마라. 시간이 거꾸로 간다 해도, 그렇게 후회해도 사랑했던 순간이 영원한 보석이라는 것을.

는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와 함께 하셨고요. 오열과 레마의 작은 마음은 피아노 연주의 최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열 씨의 목소리로 딱 단출하게 들려졌는데요. 이렇게 간소화된 악기 연주와 함께 들려지는 노래의 경우에 작가가 노래 부르는 사람, 만든 사람이 가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가사가 잘 들리니까요. 악기가 도물어요. 자, 계속해서 이슬기의 가야금 병창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 비안이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둥그대 당실인데요. 제주 신민요 오돌또기의 후렴 부분을 가지고 온 노래입니다. 자, 어떻게 부르고 연주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음악으로 이렇게 변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1분 40초부터 한 5분 40초간은 EDM 사운드로 막 휘감아 제낍니다. 그리고 앞서서 서두에 들려드렸던 그 초감제 소리도 막 빛깔도 좀 변화시키고 그로부터 한 5분 40초간은 EDM 사운드로 막 휘감아 제낍니다. 그리고 앞서서 서두에 들려드렸던 그 초감제 소리도 막 빛깔도 좀 변화시키고 또 원래 녹음된 소리를 막 이렇게 분절시켜가지고 이게 그 소리가 맞나 싶은 부분까지 나오는데요. 그런 변화무쌍한 사운드의 변화,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간대에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사쿠사나의 초감제 함께 들어보죠.

0: 타루라 료 이렇게 세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이 바로 육사쿠사나입니다. 자, 토요일 청어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에는 윤동주의 시가 노래가 된 화수목의 무서운 시간이고요. 윤동주의 이 시를 음악으로 만들고 있는데 소프라노의 높은 울림으로 듣는 것이 이 음악의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화수목의 무서운 시간에 이어서 구이임의 풍경 두 곡 이어드립니다.

윤동주의 시로부터 만들어진 노래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화수목의 무서운 시간 앞서 들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구이임의 풍경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사 중 상사별곡을 재해석한 노래입니다. 이 상사별곡의 내용은 이별하고 떠나간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요. 원곡은 총

12장으로 구성된 꽤긴 노래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열한 번째, 12번째 이렇게 5장으로만 재구성했습니다. 이윤진의 소리로 들어보죠. 상사별곡입니다.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조조니라. 조조가 혹시 없을 긴 수염을 걷어잡아 와드득 와드득 쥐어뜯 국백탈 통털 도망을 때 정묘화를 긋 휘손이 황계마저 부르고 붕 거꾸러져 낙소원이 공이나 날 살려라 한당이 급히 건져 살을 빼어 본진으로 보내랄 적에 좌우통 후통 소리가 허자 정류도 없이 없이 우림개로 도망을 얼지 말을 거꾸로 잡아 타고

말을 거꾸로 탔소. 언제 월케 타겄느냐. 말벌이만 속에다가 얼른 굴려다 뒤에다 붙여라. 아주 끝다. 웃어가자 웃어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때야 조조가 사면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이한철의 창어이들인의 쌀 2부 첫 곡, 소리꾼 박자희의 소리, 그리고 작곡자이자 첼리스트 최정욱의 첼로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불과 바람의 노래. 적벽대전으로 시작해서 세타령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적벽대전이야 뭐 워낙에 긴박한 그런 소리와 연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후반부에 느린 템포로 바뀌는 이 세타령 부분, 이때 그 죽은 군사들의 원혼 소리가 표현되는데요. 와, 진짜 전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자,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은 2021년 한국음악 프로젝트 참가곡입니다. 팀 이름도 오디세이, 곡 제목도 오디세이인데요. 최근에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가 바로 오디세이잖아요. 이 내용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의 귀향 모험담을 담고 있는 거예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로부터 이 음악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고, 또 한 갈래로는 영화로 또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오늘은 음악으로 만나봅니다. 오디세이 팀의 오디세이를 듣는데,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영화 장면하고 얼마나 또 잘 연결이 되나 그거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긴 여정 음악으로 만나봅니다.

팀 오디세이의 오디세이, 김보경의 가야금 연주, 함동우의 퍼커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악기 연주의 조합 딱 얘기하면 이렇게 연주될 것이다 라고 좀 가늠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클리셰적인 연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하면서 곡들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자, 송내관님 오셨습니다. 역사 이야기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펼쳐나갈지 기대하면서 만나보죠.

0: 속에서 처형되었고요. 그리고 라발이 가장 궁금하지 않아요?
1: 그죠, 라발.
0: 네. 라발은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 음독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프랑스는 위 세척까지 시켜가며 와. 라발을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살려낸 다음에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그대로 총살령을 진행했죠.
2: 근데 저게 맞지, 사실.
0: 그래서 이러한 협력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해방 후에 자유와 저항의 상징, 프랑스를 건설해 나가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3: 우와.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세척시키고.
4: 그러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3: 그렇죠.
4: 참 안타깝고 뼈 아픈 부분입니다.
3: 그렇습니다. 혹시 공항 이름 제가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예.

0: 그렇죠. 그러니까 내선일체 우리가 잘 알잖아요.
1: 예.
0: 네. 그러니까 일본과 선, 조선은 하나의 몸이다. 네, 그런 뜻이잖아요.
1: 그러니까 당시 총독부가 안상호 집안을 내지화 정책의 모범 사례로
0: 그렇죠.
1: 선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건 이제 제가 관련된 영화는 없을까? 드라마는 없을까? 저도 특기 있잖아요. 네. 찾아보는 거.
1: 찾아냈어요?
0: 아 근데 이게 안상호는 아닙니다. 안상호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이건 이제 제가 관련된 영화는 없을까? 드라마는 없을까? 저도 특기 있잖아요. 네. 찾아보는 거.
1: 찾아냈어요?
0: 아 근데 이게 안상호는 아닙니다. 안상호인데 네. 그 비슷한 이야기가 2012년에 KBS 각시탈이라고
1: 네.
0: 그 주원이 주인공이었죠.
1: 예.
0: 주원 배우님이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요. 조선인이 일본에 완전히 동화돼서 성공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민족적 정체성을 되찾을 것인가.
1: 와.
0: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약간 뭐라 그럴까 그

0: 봤습니다.
1: 오호, 고종 독살설 관련 KBS 역사 스페셜 한 장면 오디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국내부 관리였던 군도가 조선 황실에서 근무하며 남긴 회고록이다. 여기에도 고종 죽음과 관련 민병석과 윤덕영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이 안상호에게 독을 사용하게 했다는 유언비어가 있다고 했다. 당시 황실의 촉탁의였던 의사 안상호가 등장한다. 안상호 역시 여러 기록에서 발견되는데 그가 독살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다. 당시 안상호는 일본 여인과 결혼,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고종 사망 한 달 전인 내선 일체의 모범이라며 일제의 선전에 동원됐다.
1: 아, 의심스럽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실제 고종

0: 적당한 상황이었을까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분위기였다. 근데 그 안상호가 독사를 했다라는 거는 조금 오버한 부분이고요. 설이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상호라는 분은 국비 유학을 하셨고
0: 예.
1: 예. 그리고
0: 조선의 국비 유학
1: 예, 의사였고
0: 예.
1: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일본에 어떻게 보면 이용당했고
0: 내선일체
1: 예, 그리고 친일 활동도 했고 그건 역사적 팩트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리고 그 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안상호 당사자의 몫이에요. 후손이 책임지는 건 아니죠.
0: 네.
1: 예, 근데 단 민족을 배신하고 대가로 받은 유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그건 반드시 국가로 귀속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0: 네. 그 후손이 모든 걸 책임지지는 않더라도
1: 그렇죠.
0: 또 역사에 대한 조상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의식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 당연한 겁니다. 그 네. 당연한 겁니다.
0: 맞습니다. 예. 자, 속내간에 웃기는 사교유 시 적절한 이야기로 오늘 수업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했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코너 마무리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면서 에스닉 팝 그룹 락의 노래와 연주로 Till Now 함께 듣습니다.

에스닉 팝 그룹 락의 Till Now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유태평양과 민은경의 소리로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화,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도승들 중에는 독방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단조롭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오는 권태, 지루함, 무기력, 나태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독방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우리에겐 이들의 삶 자체가 경이롭게 보이기만 하는데요. 수도승들이 독방에 100년을 머물면서도 독방에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머무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미 독방을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 세속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끔은 독방의 삶과 같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권태나 지루함, 나태와는 차별화되는 시간, 명상하듯 우리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루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천년만세 들려드립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입니다.